0: 저 이쪽에는 실로 그리는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1: 네.
0: 보통 실은 그린다는 표현을 안 할 텐데 왜 실로 그리는이라고 제목을 붙였는지 뭐
1: 네.
0: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1: 네.
0: 와, 어머, 이건 어떤 작품이죠?
1: 묵죽도 병풍이 있는데
0: 네.
1: 제가 이 작품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되더라고요.
0: 어떤 점일까요?
1: 요 네 개의 병풍 중에서
0: 네.
1: 딱 하나가 네. 다른 게 있습니다. 뭘까요?
0: 잘 살펴볼게요.
1: 네. 잘 보면 보이더라고요.
0: 어? 아.
1: 보이시나요?
0: 오. 아니, 분명히 지금 이쪽은 실로 자수를 놓았거든요.
1: 네.
0: 여기는 지금 묵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묵으로 그린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쪽은 또 자수와 묵이 섞여 있고.
1: 네. 섞여 있죠.
0: 네.
1: 그리기와 이 실로 짜는 게 섞여 있어서
0: 네.
1: 어떻게 보면 그런 다양한 두 가지 기법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기와 수놓기.
0: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하얀색 실로 대나무 위에 얹은 것도 어떤 겨울을 표현한 것 같은.
1: 아, 눈 온 것 같다.
0: 눈이 내린 것 같아.
1: 그죠. 눈 쌓인 것 같은 느낌?
0: 예. 자수예요.
1: 와,
0: 그러니까 사실은
1: 대단하다.
0: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진짜 네. 회화 작품처럼 실로 그린 것처럼
1: 그러네요.
0: 예.

0: 서양 화가들이 19세기에 동양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왔었어도 그 색감에 되게 반했을 것 같아요. 아, 서양 작가들. 네.
1: 지금은 이제 패배붓으로 아, 네. 많이 입는 그 화로 굉장히 화려합니다.
0: 결혼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거 보니까 죽을 수 있네요. 자식 많이 낳고 행복해라.
1: 그렇죠. 인간의 염원. 행복의 마음. 자식 많이 낳고 부귀 영화를 누려라.
0: 그리고 바르게 자라 성공해라.
1: 살면서 복 많이 받아라. 뭐 무병장수 모두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0: 그러네요.
1: 예. 혼례 때에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저런 옷을 입기도 했고요. 네. 이 자수의 문양이 남성, 또 여성, 그리고 유아 이렇게 약간 좀 다르게 나뉘더라고요. 오. 남성에게는 어떤 출세 이런 것들, 건강, 무병장수를 바란다면 네. 여성에게는 뭐 다복, 자식을 많이 낳는 번창 그리고 유아에게는 이렇게 오래오래 살고 살면서 복 많이 받아라 네. 해서 오색실로 학과 사슴으로 놓아주고 아. 복주머니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족두리처럼 이렇게 굴레라고 하는 거군요. 굴레. 예전엔 진짜 집집마다 바느질고리가 있어서 그렇죠. 골무가 있었는데 요즘 웬만하면 다 수선집에 맡기니까
0: 그렇죠.
1: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0: 네. 네.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골무를 끼고 바느질을 하십니다.
1: 어, 정말요?
0: 하십니다, 아직도.
1: 규중치로 쟁론기하고 바느질 필요한 일곱 가지들이 막 서로 싸운다. 쟁론기 이런 아주 재미있게 의인화한 소설이 있는데 이 섹션을 보니까 그 작품이 생각이 납니다. 네. 가만 놓는 실타래도 네. 보이고 그다음에 자.
0: 이 장도 아름다워.
1: 네. 바늘 주머니, 인두 다리미까지.
0: 개인적으로 네. 이런 자 같은 거는 네. 사실 지금 판매가 돼도
1: 그렇죠.
0: 많이 살 것 같은 느낌이라서
1: 굉장히 그리고 고가에 판매가 될 것 같은
0: 그러니까.
1: 그런 제품이
0: 네, 이 정도면 고가여야죠.
1: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자기네요. 네. 보자기 일상을 감싸다.
0: 감싸다. 사실 보자기의 용도가 되게 많잖아요.
1: 그렇죠.
0: 뭐 물건을 때 감싸기도 하고 네. 장식도 쓰이기도 하고 또 이동할 때 들기도 하고 근데 그리고 또 특이한 건요 현대 회화에 오브제로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1: 아 요즘은 그렇기도 하죠. 예.
0: 미술관에 가면은 보자기만 그리는 작가도 있을 정도예요.
1: 아니 사실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어떤 전통 공예품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또 전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1: 가볼까요?
0: 가보시죠.
1: 사실 우리가 보자기 하면 물건을 감싸는 딱 작은 보자기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큽니다.

0: 기록의 보자기래요. 원앙처럼 잘 살라는 의미로 그 보내는데 맞아요. 저희 집에도 아... 저희 한 받을 때 쌌던 보자기가 아직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옆에 있는 건 사주 단자 보자기. 어. 저도 이렇게 아직도 있어요.
1: 네, 아 그렇구나.
0: 자수가 놓아진 사주 단자. 아, 예. 네. 조각 보자기인데요. 네. 아, 말 그대로 조각조각 붙여서 네 폭짜리 큰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1: 그런데 저는 아까 멀리서 봤을 때 네. 약간 그 서양의 추상화를 본 듯한 느낌?
0: 아, 저는 이쪽 멀리서 걸어올 때 네. 약간 김환기 작품
1: 아, 김환기도 생각나고
0: 생각이 났었어요.
1: 추상화가 떠오른 것 같아요.
0: 네. 보자기만 그리는 작가가 있다.
1: 네.
0: 근데 정말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하나의 회화 작품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그리고 현대 미술의 경향을 좀 봤을 때
0: 네.
1: 좀 특이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달 항아리도 그렇고
0: 네.
1: 이런 조각볼을 그리는 것도 그렇고 뭔가 과거의 일상용품이었던 것들이 이제 현대 미술에 와서는 회화의 주제로 사용된다는 게
0: 네.
1: 계속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0: 그러니까 그리고 일상과 작품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것 같고요.
1: 그럼요.
0: 우리 선조들은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었던
1: 네,
0: 거잖아요.
1: 맞아요.
0: 복을 구한다는 의미도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투리천을 버릴 수도 있지만 그걸 버리지 않고 모아서 한땀한땀 엮어가면서
0: 네.
1: 또 그 정성과 노력으로 또 복을 구하는 의미가 네. 있는 거죠.
0: 아니, 진짜 남은 자투리천이기 때문에 어떤 색깔도 다 다르고
1: 아, 무늬도,
0: 그다음에 무늬도 다 달라요. 그래서
1: 진짜.
0: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좀 화려한 꽃 무늬가 있는 조각부 그다음에 나머지는 색깔을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써
1: 네.
0: 너무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아니 옛날에는 진짜 이런 모습으로 저희 아버지 때도 이렇게 가방을 싸서 근데 보세요. 진짜 패션이라는 것도 요즘 MZ들 사이에서 호보백이 유행이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렇게 메고 다니는 크로스백. 네.

0: 국립박물관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네요.
1: 네, 아 뷰가 네. 너무 좋은데요?
0: 오, 지금 구름다리를 건너서 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공예품을 꼽자면 네. 우리가 봤던 것들 외에도 도자기도 있을 거고요. 뭐 나전책이라든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청자가 놓여 있습니다.
1: 그렇죠. 또 도자기 하면은 고려청자를 빼놓을
0: 그렇죠.
1: 수가 없잖아요.
0: 예.
1: 사실 고려청자 하면은 이렇게 흙으로 빚은 도자기에 무늬를 파내서
0: 그렇죠.
1: 그다음 다른 흙으로 무늬를 만드는데 그런 상간기법도 유명하지만 사실 또 아무래도 빛깔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0: 그럼요.
1: 또 이 색깔을 비색이라고 하잖아요. 물총새 비자라고 하더라고요.
0: 물총새 비.
1: 네, 그 물총새의 깃털색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합니다.
0: 청자 아트월이라고 네.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도자기 그 청자의 어떤 파편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1: 근데 참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작품이네요.
0: 이것도 하나의 작품. 네. 너무 약간 모던한 현대 작품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도자기가 유약을 발라서
0: 네.
1: 약 1200도에 구워내게 되는데
0: 네.
1: 그때 그러면은 빛의 산란과 굴절 이런 거 맞게 되면서 그 비색이 확 살아난다고 해요.
0: 아~
1: 그래서 우리가 봤던 다른 전시 공간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0: 네.
1: 여기는 자연광이 들어오게 창문이 있죠.
0: 보통 빛이 바래거나 그런 염려들 때문에 전시실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는 창이 없기 마련인데
1: 맞아요.
0: 여기 지금 큰 창이 있었다는 건 이 청자의 빛깔을 정말 빛을 받았을 때 더 아름답게 네. 산란하는 그 모습을 감상하게끔 만든 거군요.
1: 맞아요. 청자 못지않게 또 아름다운 빛깔을 뿜어내는 공예품이 하나 더
0: 네.
1: 있죠.
0: 네.
1: 나전이잖아요.
0: 나전칠기의 오색 찬란함을 재현하다.
1: 네.
0: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가보시죠.
0: 네.

0: 옛날에는 왜 조금 부유한 집이다 하면은 안방에 자개장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1: 항상 있었죠.
0: 요즘엔 잘 볼 수가 없지만.
1: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네. 만들 때 뭐 조개 껍데기나 전복 껍데기를 갈아서 네. 뭐 붙여서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이거 만드는데 무려 4명의 장인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0: 아, 혼자서 만드는 게 네. 아니군요.
1: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제작 과정을 볼 수 네. 있는 공간이죠.
0: 제작 공정이 20단계예요.
1: 20단계야?
0: 백골부터 시작해서 생치를 하고 또 입히고 여기서부터 비로소 11번째 작업이 나전 미의 생치라고 나전 문양이 10번째에 와서 붙이는 거였어요.

0: 이렇게 광을 내기까지 20 과정이 거쳐지는.
1: 진짜.
0: 어마어마. 비쌀 수밖에 없네요.
1: 비쌀 수밖에 없네.
0: 괜히 요즘도 인건비가 제일 중요하고.
1: 요즘에.
0: 가장 비싼데.
1: 그쵸.
0: 이 인건비를 생각하면 네. 4명의 장인 이해가 됩니다.
1: 대단하다.

0: 오치를 하면 말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의외로요, 습도가 높고 장마철에 더 잘 마른다고 해요.
1: 아니, 말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건조시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건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신기한 게도 이 오칠은 습도가 높아야만 잘 마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항상 습기를 좀 머금고 있대요.
1: 아.
0: 그럼 뭐가 좋냐면 당연히 방습 그리고 방충 효과가 있는 거죠.
1: 오, 굉장히 친환경적인
0: 네.
1: 그런 작품이네요. 예. 나전 장이 자개를 오리고 붙인다.
0: 야.
1: 아, 여기 진짜 아니 이 자개가 문양을 만나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0: 너무 아름다운데요?

0: 과정을 보니까 하나의 예술 작품이네요.
1: 그러니까. 네. 아니 진짜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은하수가 야. 놓여진 것처럼 이게 조명을 받으니까 진짜 아름답네요.
0: 너무 예뻐요. 무지개 빛깔이 없더라고요.
1: 자, 이곳은 이제 기획전시실이죠.
0: 네, 맞아요. 3층에서는 현대의 장신구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네.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1: 네.
0: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아니, 저는 이렇게 뭐 귀걸이도 착용하고 반지도 했는데 우철 씨는 아무것도 없네요.
0: 네, 저는 사실 잘 안 찾아가지고.
1: 얼굴이 빛이 나서?
0: 아, 감사합니다. 되게 뭐 좋은 아나운서 분이셨네요. 제가 못 알아듣네요.
1: 네. 이야, 진짜. 오. 지금 규모가 우와, 이쪽 끝부터 저쪽 네. 끝까지.
0: 딱 봐도 숫자가 어마어마한데요?
1: 네. 아, 장식품의 기능을 넘어서 네. 어떤 전시인 것 같아요.
0: 그냥 하나의 예술품이네요.
1: 네.
0: 옛날에는 어떤 장신구가 어떻게 보면 권력, 불을 상징하기도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는 완전 예술품이 되어서 자신만의 시각 언어, 자신만의 생각을 풀어내는 관점이 딱 담기면서
1: 네.
0: 하나의 작품이 된 것 같아요.
1: 한국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작가들과 협업을 했다고 하니까 이 전시를 준비하신 이효선 학예 연구사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네.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전시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2: 네, 저희 675점이 이번에 전시가 됐는데요. 아마 국내에서 진행된 전시로는 가장 큰 규모의 현대장신구 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2: 전시는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1부는 그 주얼리 아방가르드라고 해서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1세대 작가들의 그런 활동상을 보여주고요.
1: 네.
2: 2부는 그 현대장신구의 오늘이라고 해서 현대장신구 작가들의 작업을 세 가지 소주제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3부는 현대 장신구의 내일이라고 해서 세 존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와,
1: 그럼 역사부터 미래까지 장신구의 어떤 폭넓은 역사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네요.
0: 이 장신구가 예술성이 강조된 게 어떤 시대부터였을까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2: 20세기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0: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통적인 장신구가 재화적 가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반문을 제기하고 특히 70년대, 80년대에는 오스트리아 여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좀 과감한 퍼포먼스를 전개를 하고 사회 정치적인 그런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1: 너무 놀라운데요?
2: 그러니까요.
1: 장신구는 그냥 정말 몸을 치장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담고 실험을 했다는 게 너무 새롭습니다. 네. 역시 도슨트님은 다르시네요. 네.
0: 다 설명하기보다는 네.
1: 이건 너무 모던해 보이는데
2: 그러니까요. 사람이네요.
1: 사람이에요.
0: 네. 인간 현상입니다. 네. 그 김정우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이 좀 한 차례 좀 병치레를 하셨는데 그 좀 이렇게 그 병치레를 통해서 그 물의 소중함을 이제 깨달았고 그것을 은유적으로 새로운 의미가 내포된 작품입니다.
1: 네.

0: 실제로 그런 질문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구입할 수 있냐?
1: 구입 가능합니다.
2: 구입 가능하겠죠. 엄청 비싸겠죠.
0: 그래서 뭐 아, 그렇구나. 네, 제가 또
1: 착용하는 예술 조각이기 때문에
0: 아, 여기서 네. 지금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1: 아, 이곳에서는 저희는 국립기관이기 아, 때문에 불가능하고 작가와 개별 컨택을 통해서 네, 언제든 가능합니다. 피터 스쿠비기라고 하는 작가인데 올해 돌아가셨어요. 남성 작가이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장신구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정말 선구자 중에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1975년에 피부에 작은 금속판을 피부에 이식을 했어요. 안에 넣고
2: 자신의 피부에요?
1: 그거를 7년 뒤에 꺼내서 반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 장신구 자체가 과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퍼포먼스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 네. 염증이 안 생겼을까요?
1: 그러니까요. 또 저도 궁금한데 네. 사진이랑 아카이브 자료로만 남아있어서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브리기테랑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작가는 일부러 그 신체, 특히 여성 신체를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선형의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만들었고요. 네. 착용하면은 가슴과 여성의 가슴과 심장을 가리키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에바 아프스인데요. 네. 1980년대 중반에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왔대요. 네. 그래서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고 좀 그런 폭력성에 대해서 좀 작가만의 그런 작업을 풀어냈는데 칼날 반지인데요. 착용하면 일부 호신용품도 될 수 있을 거고.
2: 아니 안 그래도 저도 네. 칼날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나사거든요.
1: 네네. 그래서 뭐 뱅글도 되고 또 이 아이는 철조망 브로치라고 해서 착용자를 오히려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폐쇄성을 네, 드러낸 네, 아주 개념적인 작품입니다.
2: 저는 전시 제목이 장식 넘어 발언이라서 장식과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담고 있고 약간,
1: 개인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메시지가
0: 그런 것 같아요. 작가의 철학이 더 들어가면서 네. 예술품으로 발전해버린 것 같네요.
1: 네. 그게 재료에 대한 실험일 수도 있고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실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획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이었습니다.
0: 2000년대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뭐였을까요?
1: 재료에 대한 탐구가 두드러집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이런 소 내장으로 만든 그 목걸이라던가
2: 아 이게 소 내장이에요?
1: 네. 그 소 내장을 압착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면에 보시면은 네. 그 쌀로 만든
2: 아, 네. 이게 쌀이에요?
1: 네.
2: 오!
1: 쌀을 하나하나 작업, 수공으로 작업해서 만든 귀걸이와 목걸이가 있고요. 네. 오, 브로치도 있네요. 그리고 개구리 껍질로도 작업을 했습니다.
2: 개구리 껍질이요?
1: 요 지금 갈색 부위가 개구리 껍질이에요. 특유의 무늬가 보이시죠?
2: 네. 네네.

벽면에 보이시는 작품은 정령제의 작품이에요. 3D 프린팅을 통해서 장신구와 그리고 브로치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거는 그 체인을 이렇게 다발로

0: 형성을 해서 일종의 신체의 그 상호작용성과 3D 기술을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모션 브로치라고 해서 안에 구슬을 넣어서 실제로 착용을 하게 되면 소리까지 들리게 되는 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고
1: 작품들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것들도 있고 아 저게 착용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도 있었어요. 만약에 실제로 한번 착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신구가 있을까요?
0: 인터랙티브 영상을 통해서 간접 체험이 가능합니다. 한번 안내 드릴게요.
1: 네. 이 동그란 원 안에 서면
0: 어떤 작품과 매칭이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2: 네. 의상에 맞춰주는구나.
0: 네. 분석한 컬러 칩이랑 매칭된 장신구가 나오게 됩니다. 오,
2: 컬러가 나오는구나. 네.
1: 아, 이런
0: 홍재희 작가의 선을 그린 한번 전시 지금... 작품을 찾아가 보는 책이.
1: 그러면 이제 찾아가 볼 수 있네. 네.
0: 의복 색상과 어울리는 작품 컬러 칩이 어떤 게 있을까?
1: 자, 인식합니다.
2: 과연?
0: 같은.
1: 뭐야? 우리 뭐야? 왜 통했어요?
2: 통했는데요? 운명적인 MC의
1: 아마 비슷한 톤의 색깔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
0: 있네요. 방금 이번 작품 아니었어요?
1: 네, 맞아요.
2: 아, 그러네.
1: 달아보고 싶네요.
2: 네. 예쁘다.
1: 오늘 이렇게 친절한 설명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딱 맞는
2: 그러니까.
1: 어울릴만한 네. 작품도 추천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서울공예박물관은 이렇게 전시장 외에도 공예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관이나 아니면 도서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희 뒤로 보이는 것처럼 어린이 박물관에서 열리는 어떤 체험 프로그램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짜 뭐가 많죠?
2: 와, 대단한데요?
1: 네.
2: 진짜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다 무료라는 거죠?
1: 무료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또 9시까지 야간 개장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2: 부모님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1: 오, 이렇게 현실도 짜볼 수 있고 너무 예쁘게 그리고
2: 예쁘다 너무 컬러풀하게 예쁘게 그리는데?
1: 몇 살이에요?
2: 예쁘다
1: 진짜 집중
2: 그러네요 틀이 있네
1: 장식 넘어 발언 기획전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네.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인 울브라이트.
2: 아, 저도 들어봤어요.
1: 네.
2: 그 브로치 외교로 굉장히 유명한
1: 그렇죠.
2: 분이잖아요. 평화 무드일 때는 비둘기 브로치를,
1: 네.
2: 그리고 약간 군사적으로 민감할 때는 미사일 모양의 브로치를 달면서
1: 네.
2: 약간 그런 자신의 감정을 브로치로 표현했죠.
1: 그렇죠. 우리도 뭔가 말 대신 척하면 통할 수 있는 시각 네. 언어로 여러분들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좋은 전시로 찾아올게요. 여기는 우리 동네 미술관.

0: 월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1: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2: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1: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로 나와 고궁박물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아주 익숙한 이름의 현판이 나옵니다. 누구나 이곳에서의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을 법한 친근한 이름, 바로 광화문인데요. 서울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상징이기도 하죠. 지금은 광화문 광장이란 이름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유로운 공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지만 원래 광화문은 조선 왕조 최초의 법궁, 경복궁의 정문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광화문을 들어서면 고즈넉한 조선 왕조의 풍모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치 현대에서 중세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나타납니다. 복잡한 도심을 뒤로하고 광화문을 들어서는 순간 마법처럼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데요. 500년 전 왕의 발자취를 따라 천천히 궁궐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복궁. 오래도록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조선왕조 최초의 법궁입니다. 법궁은 왕이 기거하면서 나라의 정사를 살피던 궁궐이라는 뜻인데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9년 동안 27대에 걸쳐 집권했던 조선왕조의 기본 틀이 바로 이곳에서 세워졌습니다.

충, 효, 예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 세계적인 도시 수도 서울의 정신을 만들어낸 뿌리도 어쩌면 바로 이곳에서 비롯된 건 아니었을까요? 부지런한 왕과 덕이 있는 신하가 이루는 태평성대. 조선의 꿈을 담은 곳이 바로 경복궁인데요. 북쪽으로 곱게 뻗은 길 한가운데 난 왕의 길, 어도를 따라 걸으면 경복궁의 핵심 공간인 근정전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정치하라는 뜻이죠. 사실 조선시대 왕의 하루 일과표를 보면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바쁘고 치열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5시에 일어나 왕실 어른께 문안 인사드리고 아침 조회가 끝나면 아침 공부를 하고 대신들과 회의하고 나란 일을 보고 오후에는 또 정해진 일과표대로 공부하고 나란 일을 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저녁 공부에 매진하고 오후 5시에는 궁궐내 숙직자가 누구인지 그것까지 확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밤 9시부터 11시까지 상소문을 읽었으니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1년 365일 초과 근무가 일상인 직업이 바로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정사를 펼치는 공식적인 집무실에 왜 부지런할 근자를 붙여서 근정전이라 이름을 지었는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렇게 정사를 살피면서도 끊임없이 학문적으로 정진해야 하는 왕의 하루는 잠시도 흐트러질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둥 하나, 돌조각 하나에도 깊은 상징과 의미가 담겨있는 근정전. 왕의 치열한 일상과 고뇌가 깃들어 있는 내부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태조 4년에 지어졌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중문인 흥례문, 그리고 근정문 3문을 지나야 근정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종과 세종을 비롯한 조선 전기의 여러 왕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했고 또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넓은 마당에 행각이라고 하는 지붕을 씌운 건물로 울타리를 두르고 높은 단을 2단으로 쌓은 다음 그 위에 세운 2층 건물입니다. 계단 주변에 연꽃 장식 난간을 두르고 난간에는 공간과 시간을 수호하는 특별한 동물상이 있는데요. 주작, 현무, 청룡, 백호 이렇게 사신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근정전 앞 월대라고 하는 두 개의 기단에는 12지 신상을 비롯해 36개의 동물 조각상이 있는데요. 왕의 공간에 사악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수호병 역할을 합니다.

뒤에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 소나무, 폭포, 파도 등이 그려져 있는 병풍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병풍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근정전 오실 땐 뒷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병풍의 문을 열고 나오셨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올려다보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용 두 마리가 보입니다. 1867년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발톱이 7개인 칠조령을 근정전 천장에 매달았는데요. 조선의 자주와 자존을 염원하는 고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해와 달,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그려진 1월 5봉도 병풍을 배경으로 높은 어좌에 앉아있는 왕의 모습. 드라마에서 여러 번 임금 역할을 맡아서인지 익숙하고 친근합니다. 하지만 온 백성을 위해 어진 정사를 펼쳐야 하는 숙명 때문일까요? 뭐 저도 연기 경력이 좀 꽤 되는데요. 왕의 대사는 아무리 짧은 한마디라고 해도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화려한 곤룡포를 입고 머리에는 익성관을 쓰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연기임에도 그 긴장감과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는 말처럼 말이죠. 경복궁 북쪽 끝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책을 읽고 사색에 빠져들었던 왕의 서재, 지복재. 19세기 말,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불안한 격동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쓰러져가는 국운을 끝까지 붙잡아보고자 했었던 임금, 바로 고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은 주변 강대국의 무력에 맞서야 했던 나약한 군주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법고 창신, 옛것을 기본으로 신문물을 받아들여 부강한 나라를 꿈꾸었던 고종은 서양 문화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는데요. 특히 서양 관련 책을 상당히 많이 사들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종은 이곳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또 외국 사신들을 만나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 깊은 고뇌와 열정을 불태웠던 거죠. 건청궁과 함께 고종이 개혁 정치를 꿈꾸고 실천했던 역사의 장소, 황제의 서재 지복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경복궁 북쪽 끝 파루정과 협길당 사이에 있는 지복제. 옥과 같이 귀한 서적을 모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 채 모두 창덕궁 함령전의 별당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1888년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 전각들도 함께 옮겨와서 서재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경복궁의 다른 건물과는 달리 당시로서는 신식이라고 여겨진 중국풍으로 지어져서 외관부터 어딘지 모르게 조금 독특한데요. 벽돌로 양옆 벽을 쌓아 2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루정과 오른쪽이 협길당은 특이하게도 지복제를 중심으로 복도로 쭉 연결돼 있는데요. 화려한 낙양각을 단 중국풍의 파루정은 고종이 있던 책을 보관하던 서재로 사용했습니다.

조선식 건물로 온돌방을 둔 협길당은 휴식을 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이곳에서 책을 읽고 사신을 만나고 인재를 양성했던 고종.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전된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자고 했던 고종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책자 목록에 의하면 지복제에는 약 600여 종의 도서가 소장돼 있었고 서양 관련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복제에 꽂혀있던 그 많은 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다행히 고종이 탐덕했던 많은 책들은 조선 후기와 근세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경복궁에는 많은 정각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명당은 어디일까요? 바로 근정전 서북쪽 연못 안에 세워진 2층

짜리 누각 경회루입니다. 원래는 외국 사신을 접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임금과 신하가 함께 연회를 베푸는 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됐습니다. 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는 바로 이곳에서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항상 위기의 순간에 대비하고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최고 통치자의 덕목, 왕의 엄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운치 있고 호화로운 연회장을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기쁨의 장으로 활용한 왕이 있는가 하면 술과 여자에 빠져 흥청망청 왕관의 무게를 저버렸던 왕도 있었는데요. 경회루에서 벌어졌던 역사의 희로애락을 가까이서 묵묵히 지켜본 궁궐의 나무들은 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1400년 2차 왕좌의 난으로 왕좌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경복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는데요. 바로 이때 작은 누각에 불과했던 경회루의 연못을 확장하고 큰 규모로 다시 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리고 고종 때 다시 지어져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불타기 전에 경회루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야외 공연장 같았던 연회장을 그 시대 어떻게 연못 위에 지을 생각을 했을까? 당시 조선의 건축 기술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특히 2층 바닥은 마루를 깔았는데 마루의 높이를 3단으로 각각 달리한 내부 구조가 특이합니다. 지위에 따라서 누구는 높은 자리에, 누구는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한 건데요. 마치 요즘 공연장의 R석, S석, A석 같지 않습니까? 경회루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면적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누각인데요. 복합문이 달려 있어서 문을 닫아 공간을 나눌 수 있고 또 문을 들어 올려 전체 공간을 통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서쪽으로 인왕산, 북쪽으로 북악산, 남쪽으로 남산과 수정전, 동쪽으로는 경복궁의 주요 건축물들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경회루에 앉아서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과 경복궁의 멋진 건축물들을 감상하다 보면 정말 조선시대 왕이 된 듯한 기분도 듭니다. 태종이 경회루를 짓고 나서 이름을 지어 올리라 하니 하륜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른 정사를 펴는 임금은 올바른 사람을 얻는 것으로 근본을 삼았으니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서 만나야 합니다. 이는 경사스럽게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7분 왕들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 조선왕조 519년의 역사를 만든 경복궁은 부지런히 일하는 왕과 덕이 있는 신하들이 모여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 태평성대를 꿈꾸었던 공간인데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어도

궁궐 속을 거닐다 보면 오로지 백성을 향했던 왕들의 간절한 독백이 지금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단비가 들녘에 넉넉하게 내리니 백성들의 마음이 즐겁고 맑은 햇살이 한양에 비추니 조정의 상서로운 기운이 새롭다. 많은 경사는 올바른 일을 꾸준히 쌓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니 다만 나 임금은 백성을 위해 몸을 삼가고 맡은 직분을 다하리라.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5, 4, 3, 2, 엔진 점화.

일어나 여름길은 시원한 새벽에 한 30리는 져야 하는 것이요. 아, 물이 부르고 잦아본들 도망간 뺑뜨기 내가 있을 리가 만무어제. 신봉사거비들 콩나. 여보 주인, 호구리 마누라 거기 갔소? 아, 예, 영감님 마누라인 줄은 잘 모르나 이런 새벽에 어떤 젊은 봉사하고 시원해서 올라간다고 일찍 올라갑디다. 옷이 어쩌? 아니 그럼 어찌 진짜 그런 말 안 했어? 아니 내가 같이 가는 젊은 봉사하고 내외간인 줄 알았지. 누가 영감님하고 내외간인 줄 알았어? 신봉사 기가 막혀. 설!

여러분.

아서라. 현 절하신 우리 곽씨도 잊고 살고. 어?

정답. 헤라인전 호랭이가 바싹 깨물어가 버려라. 이 나쁜 년 같은이라고.

0: 하직을 하고
1: 하직을
0: 황성길

덕이네! 덕이네! 덕이네! 백덕이네야.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노유정 친구가 판소리 심청가로 꾸며졌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소리가 참 깊고 단아하네요.
1: 그렇습니다. 유정 친구가 올해 전주 대사습놀이 판소리 초등부 저학년부에서 당당히 장원을 차지했다고 해요.
0: 네, 어쩐지 첫 무대부터 정말 소리가 남달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정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국악 경연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으며 장원을 차지한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죠.
1: 맞습니다. 판소리부터 민요, 또 기악과 무용까지 저마다의 분야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낸 친구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장원이라는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나 또 부단한 연습과 노력이 있었을지 이 친구들의 특별한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첫 무대를 꾸며준 노유정 친구가 준비한 판소리 무대 한 곡 더 만나보시죠.
2: 그때야 심청이 부친을 다 거고 길을 떠나는구나.

하.

모두 다

0: 아그나가창년
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가 행여 생각느냐 금년 7월 칠성야의 홍구 결교하자더니 이제는 하리

전부다. 남요도 소업신 운이 폭게 모다 울고 하는 힘도 아홉신지

0: 이울 고자 빛을 잃고
1: 좋지 하나

0: 하루지
1: 충전은 다정하여 백번 죄송하다.

0: 네, 2016 전주 대사슴놀이 어린이 판소리 부문 장원을 차지한 노유정 친구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 경연대회 중에 하나잖아요. 어때요? 장원이라는 큰 상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1: 외할머니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2: 네.
1: 얼마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0: 그래요.
1: 대회 시작하기 전에 할머니께 소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시작했는데 장원의 이름이 불린 순간 할머니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2: 아, 그랬구나.
0: 그래요. 하늘에 계신 외할머니가 네.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예 지켜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2: 네.
0: 수상하고 나서 축하 전화 같은 거 많이 받았어요?
1: 네, 주변에서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0: 그래요. 유정 친구 주변에 좀 든든하게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렇죠?
1: 네.
2: 예. 유정 친구 대회 때마다 징크스는 없어요?
1: 대회 일주일 전쯤이면

0: 코감기가 오거나 비염에 걸려요.
1: 아 그래요?
2: 어떡해.
0: 그래서 따뜻한 물도 먹으면서 빨리 나으려고 열심히 목 관리하고 있어요.
1: 관리하고. 지금 괜찮아요?
0: 네.
2: 이런 것도 이겨내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연을 마치고 나면 누구보다 더 뿌듯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스스로 이렇게 좀 뭔가를 마치고 나면 주는 선물 같은 것도 있나요?
0: 대회 끝나면 엄마랑 아빠랑 꼭 인형 뽑기를 하러 가요.
2: 인형 뽑기.
0: 인형 뽑기를 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돼서 자주 인형 뽑기를 하러 가요.
1: 어떻게 잘 뽑아요?
0: 잘까지는 아닌데 예. 그냥 뽑혀요.
1: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랑도 갔었다면서요?
0: 네.
1: 그때 어땠어요?
0: 그때 엄청 많이 뽑아서 친구들 다 나눠줬어요.
2: 세상에.
1: 진짜 장원이네.
2: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무대 밖에서는 정말 귀여운 초등학생인데 네. 무대에서는 또 정말 다르게 멋진 소리꾼입니다.
1: 맞아요.
2: 지금까지 공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을까요?
0: 지역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1: 네.
0: 그때 노래가 끝나고 물을 마시려다가
1: 네.
0: 물병 밑에 어르신들이 주신 용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마셨다가 순식간에 돈이 다 날아가 버려서
1: 아 진짜?
0: 저도 모르게 돈을 따라 움직였는데 지나고 나니 부끄러웠어요.
2: 아 돈을 막 잡으려고?
0: 네.
1: 잡아야지. 아이고 용돈을 왜 물병 밑에다 지폐를?
0: 네 그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1: 바람 불어 행사장이 다음에는 돈부터 잡고 물을 먹어야 돼. 알았죠? 그래요. 자, 그리고 유정 친구 앞으로의 꿈도 궁금한데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0: 예전에는 판소리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1: 네.
0: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 것 같아서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1: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판소리 대가! 노유정 교수님으로 꼭 다시 만나요. 저희 그날까지 응원하고 있을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실력파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 큰잔치 관악 부문의 최고상인 금상을 차지한 이하연 친구의 무대였습니다. 이 전국 최고의 꿈나무들이 모이는 무대에서 당당히 금상 최고상을 받았는데 정말 일단 축하드리고요. 결과 발표를 기다리면서 너무 떨렸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1: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속으로 계속 괜찮아, 좋은 경험이었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야 하고 계속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0: 예.
1: 금상 발표 순간 예.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진짜? 진짜 나 맞아? 이러면서 몇 번 확인했어요.
2: 예. 금상 이하연! 이랬을 때 아 진짜 믿을 수 없었겠어요.
0: 그러니까
2: 얼마나 뿌듯하면서도 떨렸을까. 그 긴장감이 막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0: 예, 예.
2: 그렇게 큰 상을 받으면 사실 좀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좀 뿌듯하면서 조금 은근히 여기저기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1: 네. 네. 상을 받는 순간에는 어깨도 살짝 올라가고 나 진짜 열심히 했구나 싶고 너무 뿌듯해요. 그래도 집에 오면 정신 차려, 넌 아직 배울 게 많아.
0: 바로?
2: 네. 나 자신한테?
0: 너무 이중인격자 아니에요? 오자마자 정신 차려 말이에요?
1: 네.
0: 아 진짜 대단하다.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1: 네.
0: 앞으로 꼭 도전해보고 싶은 대회 같은 건 있나요?
1: 저는 나중에 커서 동아 국악 콩쿠르에 나가고 싶은데요.
0: 아 여기 유명하죠.
1: 이번 대회에서 언니들이 연주하는 해금 소리를 들었는데요.
0: 예.
1: 우와 하고 감탄이 나왔어요. 다 같은 해금인데도 더 깊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2: 신기하죠.
0: 소리가 달라요.
1: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렇지.
2: 이 기세로 한다면 머지않아서 뭐 동아국악 콩쿠르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2: 그런데 또 우리 하연 친구가 이 해금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1: 혹시 드라마 동이라고 아시나요?
2: 동이.
0: 동이 M본부.
2: 네.
0: 한효주. 그쵸?
1: 네.
0: 유명하죠. 이병헌 감독님이 만든
2: 예전
0: 드라마.
2: 드라마인데. 네.
0: 시청률이 한 27% 나오고 그랬어요.
2: 줄줄줄줄 그냥.
0: 지진이 씨 나오고, 지진이 씨. 맞죠?
1: 네. 네. 네.
0: 근데 동이 왜요?
1: 저는 동이에서 해금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0: 아.
1: 그래서 해금 소리 들으니까 예쁘고 아름다워서 저도 한번 꼭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금을 방과후 수업으로 시작했는데
0: 예.
1: 연주해보니 어머나 내가 이런 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그때부터 네. 해금에 푹 빠지게 된 것 같아요.
2: 맞아요. 저희도 해금 연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두 줄로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
0: 맞아요.
2: 신기해하면서 예. 감상하거든요. 근데 하연 친구가 이렇게 어른스러워가지고
0: 예.
2: 더 큰 친구인 줄

0: 알았더니만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 된다고요.
1: 네.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2: 네.
0: 아니 키도 저랑 비슷해가지고 저는 네. 뭐 적어도 중학생이겠거니 했는데 이제 내년에 중학교 가는 거예요. 가장 기대되는 게 뭐예요?
2: 교복을 생각하면 살짝 설레기도 해요. 그래도 무엇보다 중학생이 되면 더 많은 곡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제 마음이 담긴 해금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1: 아 그래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하연 친구입니다. 중학생이 돼도 지금처럼 좀 열정적이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연주 보내주기를 저희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0: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대회의 수상자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제29회 국립중고등학교 무용경연대회 중동부 전통부분 금상이 빛나는 한국무용수 신현우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세상에 딱 두 분 계신 특별한 어머니가 계신데요. 저를 낳아주신 진짜 어머니와 저의 춤을 완성시켜주시는 춤어머니이신 손혜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두 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늦게 시작한 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상까지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스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요.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를 거쳐 안무가 그리고 예술 최고의 예술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의 첫 단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실 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화려한 발디딤에 빠져줄 준비 되셨나요? 저 신현우의 멋진 태평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화이팅!

0: 네, 신현우 친구의 태평무 무대 잘 만나봤습니다.
1: 대상 수상자 나온 춤사위가 아주 돋보였던 무대였는데요. 현우 친구가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를 거쳐서 최고의 예술감독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네. 멋진 꿈을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0: 자, 다음 무대는 절제된 선율과 품격 있는 소리가 돋보이는 정가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올해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 초등부 종합 대상을 받은 박수아 친구의 무대 봤습니다. 국악 영재들 사이에서도 종합 대상을 차지할 만큼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친구인데요.
1: 네.
0: 종합 대상 이름이 불렸을 때 우리 수아 친구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2: 각 부문별 1등들이 또 다시 한번 대회를 해서 종합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0: 예.
2: 사실 조금 결승 때보다 아쉬웠던 무대였지만 종합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0: 와,
1: 대상을 받았는데도 아쉬웠고 예. 열심히 해야겠다.
0: 대단합니다.
1: 겸손

0: 나기까지 합니다.
1: 우리 수아 친구가 대회에 나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2: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1: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빨강색 자동차 아니고요?
2: 아, 아니에요.
1: 빨강색 팬...
2: 팬티.
1: 진짜? 진짜예요?
2: 네.
1: 왜요? 왜요?
2: 약간 징크스 같은 건데요. 네. 아빠께서 늘 입어주시는 덕분에 대회 결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아니 그냥 수아가 잘한 거죠. 뭘 빨간 팬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아버님 특이하시네. 아버님? 그럼 수아의 우수한 성적을 위해서 진짜로 빨간 속옷을 대회 때마다 저희가 이걸 보여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예. 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0: 그래도 예. 어떻게든 딸을 응원하고 싶은 그런 아빠 마음 아니겠어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1: 네네네네.
0: 오늘 또 수아 친구가 정말 맑고 깊은 정가를 들려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가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2: 제가 성격이 평소에 되게 급한 편이에요.
1: 네.
2: 학교 갈 때 밥도 빨리 먹고 한 번은 언제 영어 시간이 끝나고 방과후 수업이 해야 하는데 늦을까봐 넘어지다가 무릎이 다까지는
1: 그래.
2: 근데 정가는 천천히 호흡하면서 부르다 보니까 제 마음도 덩달아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1: 와, 그렇게 성격 급한 친구가 정가를 어떻게 배우는지.
0: 그러게요.
1: 정다은 씨도 정가 좀 해요. 제발 좀.
0: 저도 얼마 전에 넘어졌거든요.
1: 맨날 넘어져요.
0: 다 까지고 정가 좀 배워야겠어요.
1: 그러니까 아무튼 정가가 참 이게 성격이 급한데 호흡 연습 같은 거는 성격이 급하면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2: 제가 정가를 부를 때 되게 숨이 항상 모자라가지고 눈물 콧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휴지로 연습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0: 휴지로 연습하는 법이요?
2: 네.
0: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휴지를 세겹 휴지를 세 개로 나눠서
1: 세 개로 나눠요?
2: 네. 얇게 만든 후에 그 얇은 휴지를 코 앞에 올려서 노래를 부르면 휴지가 날리는데요.
1: 예.
2: 휴지가 날리지 않게 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1: 그래요?
0: 휴지가 당연히 숨 때문에 날리지 않나요?
1: 한번 해봐요. 보여주세요.

0: 진짜로 휴지가 여기 지금 부는 기본 바람 외에는 안 흔들려요.
1: 거의 안 흔들리네요.
0: 야, 기술이네.
1: 이 어려운 걸 멋지게 해내는 수아 친구, 앞으로도 맑고 깊은 소리로 이 정가의 매력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무대는 가야금 병창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대회 수상자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제24회 구례 중국 가야금 경연대회에서 중등부 대상을 받은 오일입니다.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에 심장박동이 마치 휘몰이 장난처럼 마구마구 뛰었는데요.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오일하면 국악을 사랑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연주자, 그래서 늘 처음처럼 투심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가야금 병창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무대도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분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저의 아름다운 가야금 병창 많이 기대해주세요.
4: 그때여 신봉사 심황후의 영을 듣고 거주 성명을 아래 는디 처자가 있는다. 신봉사 처자 말고 터면

이정 성부족 턴업 오는 사화주 승인 영검이 없으신가 당수 풍당중업 빠져 죽던 심 정의가 살아서 여기 왔소

말이냐 내 딸 심청이 난 인당수 죽었는디 여기가 오 지라고 살아오다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2026 장원들 모여라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친구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그 실력을 감상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뭐 당당하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장원이라는 그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나 또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랬겠어요. 네.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자신만의 실력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무대가 더더욱 빛났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를 보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묵묵히 전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힘찬 응원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밖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또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오율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헛대여 흥보 제비 보온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조 선을 나오는지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산봉항에 죽실얼물 고동 속으로 넘는 북곡 청행이 난 초르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번째 미션으로 다른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1: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2: 트렌드한 게 뭐가 있을까 좀 더 고민하던 차에 EDM과의 콜라보를 좀 골라봤습니다.
3: 아무렇지도 않게 남한테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도깨비가 나타나서 대신 벌을 주면 어떨까?
4: 제일 공들여서 준비한 미션이 이번 청춘이거든요. 무대에서 실수 없이 잘하고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5: 푹 빠져서 감상하실 수 있도록 저도 집중해서 무대 잘 마치겠습니다.
6: 청춘 극장이 아니라 개그 콘서트를 하러 왔습니다.
0: 세 명의 소리꾼이 K뮤지컬 창극으로 대결하는 요즘 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 오늘이 바로 그 대망의 마지막 미션 날이 찾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작해서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른 채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이 무대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과연 오늘 이 마지막 무대는 어떻게 꾸며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자, 이번 무대도요, 3차 미션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 심사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청중평가단 여러분들께서 심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은요, 청춘을 주제로 한 창극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청춘,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볼까요? 누구에게는 반짝이는 추억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청춘이겠지요? 김나니 씨 팀은 청춘을 과연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 무대 여러분의 추임새와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언젠가 나는 청춘을 20살의 계절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알게 됐다. 청춘은 나이로 세는 게 아니라 마음이 두근대는 순간에 피어난다는 걸. 엄마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 햇살 가득한 거리에서 웃던 스무 살의 얼굴, 누군가를 사랑하며 설레던 심장, 꿈을 꾸며 지새웠던 밤, 그리고 엄마의 청춘이 된 나. 이제는 알겠다. 청춘은 세대를 건너 다시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을. 아릿하지만 눈부시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0: 혹시 다들 이 노래 아시나요?
1: 네.
0: 좋아하시나요?
1: 네.
0: 그러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한번 더? 뮤직 큐!

아니,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오셨네요. 오늘은 이 노래가 라디오를 타고 여기저기 울려 퍼지던 1979년 초가을. 부산 진구 양정동 어느 주택가 골목으로 가볼까 합니다. 천보대에 매달린 태결등은 깜빡거리고

오늘 가을비 푸슬푸슬 내리는 지금 시간은 오후 8시 53분 깜깜한 저녁 저기 점순씨가 좁은 담장 사이를 펄짝펄짝 뛰면서 걸어오네요. 19살 점순씨는 금사동의 한 미신공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려 12시간을 꼬박 일하고 퇴근하는 중입니다.

속에 있는 말을 다 우째 꺼낼 끼고 눈은 천에 붙고 허리는 의자에 붙고 페달 밟고 탔다 탔다 다다다다다다 바늘이 내려 박힌다 치프레스 가위질 짤까 짤까 짤까

간다. 엄마 눈물 한번 삼키고 내 마음 또 삼킨다. 동생 웃음 한번 보고서 내 마음 또 붙든다. 페달 밟아 휘돌아가듯 내

너 3년 딱 3년만 더 댕기고 관둔다. 그때까지 월급 단디 모아가지고 남부끄럽지 않게 시집 가야 될까 이거. 그렇게야 우리 엄마도 내한테 미안하다고 안 가지.

기특하다 점순 씨. 점순 씨는 정말 한 푼 두 푼 모은 월급으로 이쁜 거 이것저것 다 사서 뻑쭉지근하게 시집을 갔을까요? 시간은 흘러 흘러 3년 뒤 22살의 점순 씨는 뻑쭉지근한 결혼식 대신

엄마에게 미안해하며 펑펑 울면서 시집을 갔어요. 좁은 골목 끝

되어서도 바늘은 멈추지 않고 점심도 저녁도 미뤄둔 채

그렇게 점순 씨의 청춘은 흘러갔네. 네, 엄마의 청춘이 흘러갔네. 점순 씨의 청춘은 흘러갔지만 엄마가 소중히 꿰맨 그 시간들은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0: 네,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적시고 있습니다. 여운과 감동 가득한 무대 꾸며주셨는데요. 네, 김난희 팀의 청춘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김난희 팀의 무대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말 멋진 단편 뮤지컬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이 느낌이 예, 맴돌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판소리의 강점 중에 하나가 관객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의 존재를 관객과 소통하면서 잘 나눈 것 같습니다. 토니상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뮤지컬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상을 받았는데 이 작품도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연출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 그러니까 자기만의 언어, 자기만의 마음 이런 데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좀 듣고 그것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가 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이야기꾼이 되고 소리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근데 사실 시간이 좀 짧아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엄마의 그 사연을 너무 사연이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언젠가는 그 사연들을 꼬박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느끼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6: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엄마가 이제 남부시장에서 커튼을 되게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네 안 부끄럽나? 엄마 미싱한 게 안 부끄럽냐고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엄마한테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 무대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관객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이 자식 부끄러워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시는데 부모님들은 왜 우리 자식들이 나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우리 엄마 아빠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무대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청춘은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우리를 설레게 해줬던 풋풋하고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무대로 만들어주셨다고 하는데요. 박현영 팀의 청춘 무대 여러분의 박수와 추임새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7: 누군가는 청춘을 아프고 거친 시기로 여기곤 한다. 오죽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지 않은가.

하지만 나에게 청춘은 뜨겁고 따뜻한 순간이다. 매 순간 미소가 떠나지 않았던 청춘. 실없는 대화가 보물보다 소중했던 청춘.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하고 열렬하게 마음을 쏟았던 청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랑의 기억. 나에게 청춘은 첫사랑으로 남아있다.

0: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날, 오늘 또 우리 집 막내 삼촌은 여전히 할 일 없이 TV 앞에 죽치고 앉아있다. 그때 마침 자기 집인 마냥 문을 벌컥 열고 삼촌 친구 광균 씨가 등장한다. 어이 브라더! 저자는 한 손에는 막걸리 한 병과 또 한 손에는 내가 좋아하는 닭강정을 튀겨왔다.
1: 서자!
0: 삼촌! 삼촌!
1: 신기하지?
2: 야 서자! 너 이제 들어가!
0: 닭강정 하나라도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들어가라고 한다.
3: 야 너는 소장이한테 왜 그래? 소장이 이리 와서 요구르트라도 한 잔해. 갈 때 가더라도 요구르트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2: 아니라.
0: 역시 광균 씨가 인정 머리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염치 없는 또 다른 삼촌 친구 김은석 씨 등장.
4: 하이

0: 와, 우와, 살만하다, 살만이.
1: 대박.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2: 삼촌, 혹시 최근에 TV에 나온 적 있어요?
3: 이것이 요새 유행하는 핵인싸 스타일이야.
2: 우와, 삼촌 아이돌 같아요. 완전 멋져요.
0: 민선아, 너는 나이에 안 맞게 뭐하는 짓이냐?
3: 응? 아저씨가 뭘 알겠어요. 수준 떨어져서 말 섞기도 싫다.
1: 야, 소장, 너 빨리 들어가라고 임마.
2: 알았어요.
1: 야, 은서가.
4: 왜?
1: 넌 왜 그래 진짜?
4: 뭐가?
1: 아, 나이 먹고 진짜 왜 그래? 어?
4: 야, 너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집 애들을 건드냐? 이혼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 그렇게 잘나신 분이 왜 여태까지 여자친구 한 번도 못 사귀어봤을까? 오, 흰머리! 오, 주름 짜글짜글한 것 봐! 친구야, 나는 너가 왜 여자친구가 없는지 이유를 다 알 것 같아.
0: 얘가 뭘 모르네. 얘 여자친구 있었잖아.
4: 뭔 소리요? 난 금시초문인데.
1: 야, 나도 한때는 괜찮았어.
4: 내가?
0: 우리가 과거를 아는디?
4: 궁금해.

아니고 숨바꼭질인데 왜 도망가? 야!

0: 대박! 박현영도 구르는 재주가 다 있었네.
1: 근데 아까 들었지?
0: 뭐?
1: 한 번
0: 한 번
1: 불면
0: 불면
1: 날아갈까? 어찌나 쓰기 부럽든가. 응. 저기 모항산까지 날아갔잖아.
2: 야! 에? 원래 사랑은 다 그렇게 지켜주고 하는 거야.
1: 그러세요? 뭐,
0: 너의 사랑은 관상용이냐? 근데 갸가 이름이 어떻게 됐냐?
1: 잉! 갸가 아마도 근영여고를 다녔다지?
2: 아, 야! 넌 근영이라고 써.
0: 근영 걸스 하이스쿨? 응. 나 거기 하는 걸스 참 많은데?
1: 이제 또 시작이다.
2: 에이구.
0: 나도 있었어. 그냥 걸스 하이스쿨.

0: 털첨 학다.
1: 털첨 박네.
0: 저것이 아마도 초승달이지.
1: 초승달.
0: 딱 본 게 너하고 초승달하고 닮았구먼.
1: 뭐라니?
0: 너 참

0: 오랜만에 생각하니 설레이고 떨려온다. 그날의 기억, 그날의 떨림. 아, 세월이에요.
1: 아이고.
2: 염병.
1: 아이고.
2: 저거 병이야, 병.
1: 왜 그래?
2: 그러고 보니 나의 그녀도 그냥 여고를 다녔었지.
1: 뭐?
3: 뭐?
2: 긴 생머리, 오똑한 콧대, 앵두 같은 입술, 하얀 피부, 그리고 왼쪽 광대에는 귀여운 점이 하나 찍혀 있었대.
3: 잠깐! 초승다 같은 아이.
2: 아하.
3: 오똑한 노스.
2: 맞아.
3: 앵두 같은 마우스. 내가 아는 걸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
2: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결정적으로 나가. 다 이름이 뭔지 알아? 봐줘.
1: 예지?
3: 예지?
2: 그려, 이예지.
1: 뭐?
2: 그냥 여고 퀸타 이예지? 그려, 내 첫사랑이자 나의 전 여자친구였던 이예지. 아니 그런데 너희들이 예지를 어떻게 알까?
1: 야! 예지가 너랑 왜 사겨? 예지가 왜 너랑 사귀냐고?
2: 아 그럼 사귀었으면 사귀었다고 하지 뭐 싸웠다고 할까?
1: 이 자식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2: 어?
1: 야 놀러 와.
2: 어?
1: 야 너
2: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4: 정은 빠져 이 영포티야.
1: 야, 영포티? 예지 내 거라고 했지.
2: 들어와. 들어와. 보다. 그래도 첫사랑 가지고 저렇게 혈기왕성하게 다투는 거 보니까 그들의 마음도 아직은 청춘인가 보다.
5: 들을 미소 짓게 만들어준 너무나 풋풋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잘 봤습니다. 네, 박현영 팀의 영포티 함께 하셨는데요.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 평상 위에서 소리를 하실 때 앞에서 두 분이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시는 그런 연출들이 너무나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 소재가 아까 아버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느껴봤음직한 그때 그 시절로 학창시절로 우리를 모두를 타임머신 타고 시간여행을 만들어주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유쾌하게 뽀송뽀송 기분 좋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보는 내내 정말 함께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멋진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제가 저분들의 대학 시절 때부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5: 실제 이야기인가요?
6: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제 방송이니까 차마 말씀 못 드리겠지만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또 어떤 무대들을 저 팀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무대였고 우리 형님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응원하는 국악인의 또 후배로서 오늘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이로써 유태평양 명창의 평가로 인해서 이게 실제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네요.
7: 음악이라는 것은 그 시대성을 담고 있어야 되고 시대를 얘기하고 노래해야 생명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나온 학창시절 나의 청춘은 어땠을까라고 한번 되새김질 해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놀았다.
8: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팀인지 다들 짐작하고 계시죠? 네, 바로 이혜진 씨 팀인데요. 어찌 보면 청춘이라는 단어, 이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이구나 싶다가도 어찌 보면 가장 어렵게 이 단어를 또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춘, 어떤 멋진 무대로 만들어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의 큰 박수와 추임새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 아프니까 청춘이다. 솔직히 그 말 좋아하진 않는다. 너만 힘든 게 아니라는 말 같아서 그냥 적당히 버티라고 하는 위로 같아서 훌륭한 어른이 되라는 말도 잘 모르겠다. 20살이 되면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아직 너무 어리고 부족하다. 언제쯤이면 내 안에 진짜 어른이 자리 잡을까? 풀을 청 봄춘이라는데 지금 이 순간도 정말 푸르른 봄날일까? 지나고 나서야 청춘이 좋았음을 깨닫는 거라면 아직 몰라도 괜찮겠지. 청춘이 그렇게 빛나고 무슨 일을 해도 반짝이는 거라면 여기저기 부딪히고 눈물도 흘리고 아파도 하면서 그렇게 청춘을 온몸으로 맞이해 볼 것이다.

0: 바퀴벌레 곰팡이 물 때 그래 그래 고생길. 죄송합니다.
1: 아 진짜 시끄럽게.
0: 어 죄송합니다. 어 방음이 진짜 하나도 안 되네.
2: 중인 무황태 안녕하세요 고객님.
0: 안녕하세요 고객님.

0: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아, 네,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환불 기한이 지난 상품은 환불이 좀 어려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0: 죄송하면 다예요? 지금 책임을 못 지겠다 이 말이잖아요.
1: 네, 고객님. 제가 큰 도움이 못 되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이유로는 환불이 불가능해... 좋은 하루 되세요, 고객님.
2: 아이, 그 사람! 진짜 진상이네요!
1: 네?
2: 여기 방음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소리까지 다 들려요.
1: 아, 다 듣고 계셨구나. 아까는 죄송했어요.
2: 뭐가요? 아, 벽 치신 거요? 아, 제가 시끄럽게 했는데요, 뭘. 아, 근데 눈 한번 딱 감고 시원하게 화 좀 내보시지 그러셨어요? 그, 이 젊음의 패기로다가 5, 6, 7, 8.
1: 젊음의 패기?

0: 나만 믿으라며. 조금만 고생하자며.
1: 미안, 조금만 더 버텨보자.
0: 어? 몇 년을 벌어도 제자리인데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1: 야, 난 노냐? 안 되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2: 삶에 어울리지 않는 말 봄.

0: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저 솔직히 몰랐어요.
1: 청춘도 어차피 잠시 잠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니까 괜히 용 쓰지 말고 포기해야.
0: 포기요? 포기하면 어떡해요? 잡아야죠.

0: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저 잘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1: 이러다 보면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힘껏 울고 털어내버리면 그만이야.
2: 웃으면서 오늘을 기억할 그날이 꼭 올 거야.

0: 문 열어. 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1: 너도 나도 잘 있냐고. 우리 모두
0: 행복하자고.
2: 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다시 한번 힘내보자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는 이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3: 판소리의 지평을 넓히려다 보면 두 마리의 거대한 공룡이 국악계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클래식과 실용음악계입니다. 국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넘을까 참 고민이 되죠. 국악하는 사람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을 저는 사실 몰라요. 저도 그것을 깨보려고 젊은 청춘을 다 바쳤는데 여러분이 틀렸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요 다 거짓말이고요. 여러분이 하는 게 다 맞아요. 그냥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팅!
4: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5: 혜진 씨가 갖고 있는 그 꼼꼼하고 성실한 연출들이 그 고민들이 진짜 곳곳에서 잘 보였어요. 벽도 마찬가지고 맨 마지막에 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꼼꼼하고 성실한 연출에 다시 한번 감동했고요. 음악도 너무 물론 너무 좋았고 그 청춘에 대한 믿음 그거 믿고 잘 음악하고 공연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방송과 국악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요중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 네, 드디어 마지막 미션까지 마치고 최종 결과가 제 손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접전을 펼쳐주셨고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최종 우승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궁금하시죠? 요중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 최종 2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팀 중 과연 어떤 팀이 2위를 차지하게 됐는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요중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 최종 2위 바로 87점을 획득한 김난희 팀 축하드립니다.
1: 다들 훌륭하게 무대를 꾸며주셨기 때문에 등수는 사실 네, 의미가 네,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2등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0: 이제 대망의 1위와 3위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점수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 점수가 86점. 그리고 대망의 1위의 점수가요, 94점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문화방송과 국악방송이 공동 제작한 요중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 대망의 1위 박예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망의 1위는요, 94점으로 이혜진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연스럽게 3위는 86점을 획득한 박현영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1등 소감부터 청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2: 정말 정말 기대를 안 했는데요. 1등해서 너무 좋고요. 젊음의 패기가 잘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무대 보여드린 것만큼 저희는 아직 무궁무진한 음악과 생각이 많거든요. 이거를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전할 수 있는 소리꾼으로 더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위, 2위, 3위로 나누어서 발표는 해드렸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보석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이시라는 거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전통은 지켜내는 것만큼이나 새롭게 피워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네, 소리꾼 세 팀이 이 청춘극장을 통해 보여준 오늘의 무대가 우리 소리가 얼마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분들의 무대는 오늘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무대는 오늘부터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이분들의 무대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면서 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문화방송과 국악방송이 공동 제작한 요중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엄마들의 세대하고 젊은 사람들의 세대하고 같이 어우러졌다는 것이 너무 듣기가 좋았고
4: 다양하게 공감할 수 있는 무대들이어가지고 왈칵 쏟았습니다.
5: 무릎장단도 치고 박수도 많이 치고 쉼새도 많이 넣고 즐거웠어요.
6: 창작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든데 그 끝에 그 보람이 진짜 크긴 하더라고요. 예술가로서 계속 도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창작 작업에 힘을 쏟도록 해보겠습니다.
7: 판소리를 시작하고 나니까 아, 이 오바탕에 있는 이야기만 하기에는 너무 답답하다. 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 창극, 음악극의 매력에 푹 빠져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술가 이혜진이 펼쳐나갈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식으로 무대에서 만나면 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8: 이것저것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뭔가 도전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겁이 많아요. 그 두려움을 이길 만큼 또 그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어떤 제 열정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제가 성장한다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뭐가 됐든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고 제가 노력해서 뭔가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영지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오재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지 한음회는 크라운 협회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꽃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꽃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0: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 시구!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의 새타령입니다. 새타령은 화창한 날에 모여서 노리는 온갖 새의 모습이나 울음소리를 표현한 잡가입니다. 통절 형식이나 대개는 두 장단이 한 가락을 이루며 장단은 중중머리입니다. 그럼 제가 어이 시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시구!

두 번째 무대는 김소연 언니, 지영이류 해금산조입니다. 지영이류 해금산조는 지영이가 스승 지용구의 영향을 받아 그 기틀을 마련하고 거기에 새로운 가락들을 참가하여 엮은 산조입니다. 지영이류 산조는 그 가락이 섬세하고 경쾌하며 명료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김소연 언니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부대는 진리 친구의 최종실 속옷춤입니다. 속옷춤은 손잡이가 있는 작은 북을 들고 추는 춤입니다. 농악에서 소고 연주자의 개인 놀이를 무대화시킨 것으로 화려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선사하는 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리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네 번째 무대는 영롱한 락락 친구들의 장기 타령입니다. 장기 타령은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경기 잡가입니다. 중국 고사나 인물을 다루기도 하고 격담 및 서정시 등이 들어가는가 하면 제주도 풍속도 들어가서 다양하게 엮어나가다가 맨 끝 소절에 장기에 대한 사설이 나오는 것이 특징인 노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롱한 락락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이 시구!

다섯 번째 무대는 화동정지 둘단 친구들의 아박 향발합설입니다. 작은 제규민 향발을 치며 추는 향발모와 여섯 조각의 상아를 묶은 아박을 들고

그리고 치맥추는 아방모를 재구성한 무대로 경쾌한 소리가 흥을 한층 돋구는 역할을 해 궁중잔치에서 빠지지 않던 향악 정재의 대표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동정재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이 시구!

여섯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소원 친구들의 배띄어라입니다. 배띄어라는 민요 형식으로 우리 민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배에 희망을 담아 띄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파도에 넘시대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배의 모습을 동살풀이 장단으로 흥겹고 씩씩한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소원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여러분, 저희가 패티 히어라 하면 따라 불러주세요.

0: 저희가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얼씨구! 추임새를 넣어주시고요.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얼씨구!
0: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일곱 번째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농악입니다. 경기 충청 지역에서 계승된 중부농악 장단을 동시대작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농악 장단으로 연주됩니다. 중부농악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농악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대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그럼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오재연이었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삼파읍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삼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아리랑제입니다. 정선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2: 셋, 넷, 흠뻑아 좋아요. 흠뻑아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2: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희 아지트에서는요, 이 시대에 우리 음악을 만드는 젊은 예술인들이 매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편안한 아지트에서 그들의 음악을 듣고 또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아지트의 문을 처음 열었을 때도 저의 짐들이 찾아주셨었는데 이번 시즌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어떤 분들이 아지트에 오셨을지 기대되시죠? 그럼 준수 짐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지음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완벽한 하모니를 들려준 크레질의 무대였습니다. 크레질 여러분들 모시고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인사해 주세요.
4: 저희 인사 한번 드릴게요. 그래도 네. 또 나름 저희 그 구호가 있어서.
3: 웨어 더 펀
5: 인 크레질.
6: 안녕하세요, 크레질입니다.
0: 야, 방금 앞서 들었던 노래도 정말 우리 스튜디오를 밝혀주셨고. 예. 근데 사실 또 아쉽게도 오늘 한 분이 안 계세요.
1: 맞습니다. 오늘 저희 막내가 그 오페라 공연이 있어가지고 네.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0: 진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모시는 입장에서 한 분이 없어서 이 완전체를 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4: 다음에 완전체로 한번
3: 불러주시면 또 완전체로
1: 시즌2 하시면 완전체로 한번 더 오겠습니다.
0: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하게 되면 꼭 와주실 거죠?
1: 네, 그럼 예.
0: 지금 여기서 약속하는 네. 거예요?
4: 아니면 막내만 네. 따로 나와도
0: 막내요?
3: 그건 또 안 되나 봐.
1: 같이 나와야지.
0: 아니 그런데 크레질은 사실 한 분 한 분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고 또 그 다양한 색깔들을 하나로 합쳐서 또 보여주는 게 크레질만의 무대 그 어떤 매력이잖아요.
3: 맞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렇다 보니까 또 한 가지의 노래를 각각 또 장르로 불러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1: 그때 우리 준수 선배님께서
3: 뭐 같이 했었는데
1: 우리 저희의 크로스오버라는
0: 저희 컨텐츠 얘기 하려고 했는데
3: 맞아.
1: 아 그렇구나.
0: 네네.
1: 그 나오셨을 때 그때 배웠었잖아요 소리를 한 대목.
0: 그때 사랑가 배웠었죠.
3: 맞아요. 사랑가.
1: 예 네, 예. 네. 그거를 각자 스타일의 버전으로 한 번씩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4: 자 이리 오너라.
0: 네.
4: 나와 함께. 업고 놀자.
0: 아 리더님 왜 그러십니까?
4: 네?
0: 당당하게
3: 그래 열심히 해야지
4: 당당했어요.
3: 아. 열심히 해야죠.
4: 자 이제 아이돌 버전으로
1: 이제 K-POP 네, 아이돌 버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K-POP 버전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4: 뭐 이렇게 해야 돼? 춤도 추면서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4: 네.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수인이는 뭘 해야 될까요?
0: 네 수인 씨는 또 바로 이제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0: 얼씨구
1: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 업고 놀자
0: 사실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려주셨지만 각각 개인이 뭔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되게 뚜렷해요. 저희 어쨌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뮤지컬 배우로서의 네. 또 활동들도 열심히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 진호 씨는 또 아이돌
3: 네 저희가 이제 올해 펜타곤 10주년입니다.
0: 네. 네,
3: 10주년 맞아서 이제 다양한 활동과 또 투어 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4: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나요?
0: 그러니까요.
3: 그렇죠.
0: 아, 마음껏 하세요.
3: 마음껏 하세요. 네.
4: 저는 지금 충무 아트 센터에서 뮤지컬 디어 에바넨슨이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그 뮤지컬 너무 재밌죠.
1: 그때 같이 보러 가셨잖아요.
0: 같이 봤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 네. 규영 씨가 또 연기도 잘하고
1: 노래도 너무 잘하고
0: 노래는 뭐 명창이에요, 명창.
1: 그렇죠.
3: 명창이죠.
0: 진짜 아까도 무대 봤지만 저 명창 대회 나온 줄 알았어요. 네.
4: 아니었나요?
0: 그래서 그 정도로
3: 심사위원이
0: 정말 와, 엄청난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4: 맞아요.
0: 그래도 우리 또 막내 승민 씨가 안 나왔잖아요. 우리 막내 승민 씨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저 우리 승민 씨는 무려 서울대 출신 성악가입니다.
0: 네.
1: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는 친구고요.
0: 네.
1: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또 키도 훤칠하고 또 인물도 좋고 많은 활동을 또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막내 승민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이렇게 각기 장르의 네 분이 모여서 크레질이란 팀이 탄생했습니다. 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최종 3위 를 하면서 네. 이렇게 또 지금까지 이 크레질이란 팀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크레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4: 말 그대로예요. 크레질.
0: 네.
4: 영어와 네. 한국어를 합성한 합성어인데요. 네. 크레. 크리에이티브.
0: 네.
4: 그리고 즐 즐겁게 즐기다.
0: 네.
4: 창의적으로 즐기다. 말입니다.
0: 지금 다 말을 잊지 못하고 계신데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네.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즐겁다의 즐을 합성해서 크레질이란 말도 되고 네. 또 저희끼리는 미친 그룹이 되자라고 해서 크레이지 또 즐 이렇게 해서 크레질로
4: 노래. 네.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 뜻인데 이렇게 저희 방송용으로
3: 크레이지를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4: 입이

0: 안 떨어져요 그냥.
1: 아 그래서 또 망설였구나.
0: 네.
1: 아, 얼마나 네 사람이서 합을 맞춰서 가는 그 하모니가 쉽진 않겠지만 또 잘 맞았을 때 그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그 막 쭈뼛쭈뼛 하는
2: 카타르시스가 있죠.
1: 그런 게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맞아요.
1: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라서 이 팀 활동하면서 서로 또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3: 이게 확실히 그동안의 중창 팀들이 네. 보통 이제 같은 장르였거든요. 그렇죠? 성악이거나 뭐 국악을 섞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네 장르가 섞인 적은 없었다 보니까 네.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모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이제 결성이 된 거잖아요.
1: 네.
3: 그 이제 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합쳐져 온 그 그룹이다 보니까 그 과정이 뭐랄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스며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딱히 저희가 화음을 맞출 때 어렵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2: 맞아요.
3: 네, 그냥 이제 서로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1: 네.
3: 그래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 명이서 잘 묻어난다?
1: 네,
3: 그래서 딱히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게 있죠. 이제 노래가 웬만한 노래로는 좀 네 명의 특징을 보여주기가 어렵다.
2: 맞아요. 그게 있어요. 네,
3: 그게
2: 맞아요.
3: 네. 왜냐면 여기 국악도 한 소절 얹어야 되죠.
1: 네.
3: 여기 또 소리 질러야 되죠.
1: 네.
3: 또 성악 여기 없지만 막내 네. 친구가
1: 소리 질러야죠.
2: 소리 지르기 담당.
1: 명창 담당.
2: 명창 담당. 고음 담당.
0: 파트를 짤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위해를 해야 돼.
1: 자연스럽게. 어쨌든 지금 수인 씨는 우리 국악을 또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세 분의 멤버분들께서 이 국악이라는 장르를 딱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어떤 인상과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됐는지 궁금해요.
3: 아 저는 실제로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를 오래 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3: 제가 상쇄 출신이거든요.
1: 야,
3: 또 지금은 잘 못 치지만 네 그렇게 해서 뭔가 국악에 그렇게 사실. 실용음악을 하다 보면 국악에 뭔가 이렇게 자주 들을 뭔가 접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제 수인이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만나고 제가 되게 마음에 든다고 러브콜을 좀 했어요.
2: 맞아요.
3: 왜냐면 이 구성지다고 하잖아요.
1: 네.
3: 이 구성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제 취향으로.
1: 네.
3: 그래가지고 아 너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 막 전화로 꼬시기도 하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좋아해요. 평소에 이게 수인이를 어떻게 아 이쪽에 제가 이제 프로듀서도 겸하고 있어서 이 팀에서는
1: 네네네.
3: 그래서 아 여기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그걸 또 마법처럼 또 해주고 하면 그 카타르시스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딱 그 들었을 때 이 마음을 울리는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2: DNA가 있어요. 한의 DNA가 맞아요.
1: 또 규영 씨는요?
0: 아 사실 저는 이제 뭐 노래를 좋아했어도
1: 네.
0: 그러니까 국악이라는 장르를 잘 몰라도
1: 네.
0: 이게 참 진호가 말한 것처럼 한국인은
1: 네.
0: 정말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 왜 막 이게 울리지? 사실 저는 이제 뮤지컬을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또
1: 네.
0: 우리 형님이 끝내신 뮤지컬 서편제를
1: 네네네.
0: 보러 갔었을 때도 그런 소리를 그때 좀 듣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울고 웃더라고요. 그냥 그런 소리만 들어도
1: 네.
0: 아 이게 진짜 이 한국의 소리의 그냥 힘이구나.
1: 앞으로도 또 음악 크레이지 음악 안에서 여러 가지의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시겠지만
3: 네네.
1: 또 어떤 국악적인 색깔들을 또 많이 이렇게 넣어서 가져갈 생각도 있으신가요?
3: 너무 있죠.
0: 무조건이죠.
3: 네, 너무 있고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저희가 타이틀로 냈던 곡이 이제 하쿠나 마타타였는데 그 멜로디가 하쿠나 마타타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에서 국악색이 팍 입혀지면 좋겠다 싶었어가지고 그렇게 곡 작업을 했었고 이제 편곡 과정에서는 이제 마지막 3절 부분에 이제 음악 감독님이랑 해서 아예 선물놀이를 녹음을 해가지고 아예 얹어버렸던 그런 식으로 좀 국악과 좀 같이 하려는 시도를 항상 많이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1: 아 진짜 크레질의 어떤 행보도 정말 중요할 텐데 다양하게 또 도전하고 싶은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2: 웬만한 그래도 장르는 저희가 다 한 번씩 불러봐가지고
1: 네.
2: 되게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 이게 원래 이제 크로스오버의 가장 큰 장점이 화음의 약간 증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정말 그것들을 거대한 곡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3: 괜찮은데요?
2: 네. 네. 정말 아름답고 되게 그란데한 곡으로 한번

0: 해보고 싶어요.
1: 저도 사실 크레이지의 무대를 본 사람으로서 네 분의 무대를 보면서 이 팀이 계속 잘 유지가 돼서 다양한 시도들과 도전을 통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우리 크레이지만의 색깔과 매력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또 시간도 너무 바쁘겠지만 이 크레이지의 활동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1: 그렇게 해주실 맞습니다. 거죠?
2: 네, 정말.
0: 그렇게 하도록 노력.
1: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3: 네.
1: 그러면 이제 또 왔으니까. 그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볼 것 같은데
3: 네.
1: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경연곡으로 불렀던 그 가왕 조용필 선생님의 황신이라는 곡인데요.
1: 네.
0: 저희가 이제 그 곡을 연습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와, 이 시대에 이런 음악을 어떻게 쓰셨지? 이래서 가왕이시구나라고 할 정도로 원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블루스의 감성이 너무 좋은 곡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황진이라는 곡에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덧없음을 늘 이야기하는 우리의 판소리 단가 중에 사철가. 네, 사철가를 매시업을 해서 새롭게 만든 크레질만의 황진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또 바쁜데 개인적으로 다 바쁜데 바쁜 시간을 다 쪼개서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아지트를 빛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1: 감사합니다. 네, 그럼 크레질의 황진이 함께 만나보시죠.
4: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5: 일도 장애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6: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대로 떠하리.

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저의 음악 친구이자 동반자인 지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수 지음 두 번째 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모실 분은 오랜 시간 저와 무대 위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한 든든하고 특별한 벗입니다. 판소리 신동에서 시작해서 소리꾼과 창극 배우를 넘어 이제는 작창가와 음악감독까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넓히고 있는 유태평양의 무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하면 더욱 좋다. 성관모 구간족이라 요단 항량 전리마루다. 연왕이 500금으로 조금뼈 사가세니 너를 산채 몰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정금상을 아니 해주랴. 들으래. 그때요 신봉사가 황성서 맹인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그렁저렁 길을 건너 낙수교를 지나 녹수정을 건너 한 곳을 당도하니 여러 부인네들이 방아를 찢노라고 야단이겄다. 한 여인네가 신봉사를 보고 조롱을 하는디 근래 봉사들 한실에 주두고 아이 저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 가지매. 아이 그 이리와 방아라 좀 찧어주고 가지. 공연히 방아를 찧어줘. 아이 그 방아만 찧어주면 고기 반찬에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담배도 한 모금 주지라. 아따 그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것 준다. 아이 그럽시다. 일포식도 제수라고 방아나 한번 찧어보죠. 아이 그러나 여보시오 부인네들. 막농이 가라 하였으니 방아를 찢더라도 그 선소리를 맞춰가며 찌읍시다.
1: 쓰고지.
0: 신봉사가 점심밥을 얻어먹을 작정으로 방아를 한번 찢는디.
1: 그죠.
0: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딸 그동등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태고라 천왕씨는 이 목덕으로 왕어였으니 랑기간이 중할 소냐. 허유와 방아요 유소씨 구모비소 이랑기로 집지셨나. 허유와 방아요
1: 그려
0: 옥빈홍한테 두련가 가는 허리여자 미찔렀구나. 허유와 방아요
1: 타조지
0: 그덩덩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1: 좋다.

0: 수와 방아요.
1: 좋다.
0: 머리 수역 내진 향은 주문 황돈 술은 가요. 아파요 길고 가는 어. 허리를 보니 조왕구리를 아파요 우어가 대부 죽은 후 방아 소리가 끊쳤더니 우리 성상 즉이어서 국

0: 방아요.
1: 좋다.
0: 날 그덩덩 잘 찍는다. 아유 아 방아요. 아 여보시오 봉사님.
1: 예.
0: 아 우리가 이렇게 방아를 찢다가는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우리 자주 자주 한번 찢어 봅시다.
1: 예.
0: 하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만첩청산을 들어가 길고 곧은 소를 베어 이 방아를 놓았는가. 허유와 방아요.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던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허유와 방아요. 한 다리 올려드리고 한 다리 내려드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향은 이상하고도 맹랑하다.

방아요. 아. 보리 삶든 물에 부드받고 끓으라 우리 방아꿈 배 좀 부르자. 아. 어유와 방아요. 덜덕덕덕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아. 고소하구나 깨방아. 찐득찐득 찰떡방아. 어유와 방아요. 채책이 난다 고추방아. 어유와 방아. 어유와 방아. 어유와 방아요.

0: 네, 언제 들어도 흥겨운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방아타령 만나봤습니다. 소리를 해준 유태평양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왔구나 우리 평양 왔네. 드디어 왔구나 준순의 아지트. 얼씨구 절씨구나 지와 자 좋다.
1: 드디어 왔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사실 또 유태평양 씨가 우리 아지트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오신 게.
1: 네.
0: 사실 그간에 맞아요. 너무 바쁘셨어요, 사실.
1: 네, 여러 일들이 많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바쁘게도 살다 보니까 사실 준수 씨 이 아지트가 열린다는 네. 소문은 제가 당연히 알고 있었고 네. 또 방송도 꼬박꼬박 잘 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러고 있었습니다.
0: 아, 근데 사실 유태평양 씨가

0: 상반기 때 정말로 큰 굵직굵직한 일들을 했습니다. 국립창극단에서 작창가로서 또 역할을 했었고, 또 2026년 여우락 페스티벌에 음악 감독 역할을 또
1: 네,
0: 하셨어요. 근데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역할에서 어떻게 제가 갑자기 나와주세요 하기에는 내가 너무 때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1: 아이고, 그렇게 또 깊게 생각해 주셨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0: 알랑가 몰라. 내가 그만큼 마음에 배려를 했다는 거라.
1: 알랑가 몰라.
0: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무대에서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1: 네, 정말 너무 일단은 어쨌든 그래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뭐 워낙 준수 씨랑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친분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불러주면 나와야지, 언제든지 불러준다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0: 근데 이렇게 처음 나오셨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1: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오면서 이게 마지막 녹화라는 얘기는 듣고 제가 그 깜짝 선물을 준비해 오긴 했어요.
0: 뭐요?
1: 근데 집에다가 잠깐 놓고 와가지고 제가 이따가 끝나고 집에 가서 꼭 가지고 오도록
0: 아,
1: 하겠습니다.
0: 진짜, 아유, 능청스러워가지고. 네. 근데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음악 감독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사실 또 이러한 음악 감독 역할이 처음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 제의를 받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1: 사실 일단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죠. 감사한 마음이 컸고, 무엇보다 어깨가 좀 무겁다. 왜냐면 제가 그전에도 여우락 페스티벌 무대에는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제 음악 감독이라는 어떤 그런 직책이 딱 주어지니까, 뭔가 이 중심에 딱 서서 이 페스티벌을 우리 예술 감독님과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좀 무거운 게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또 예술 감독님, 이한철 예술 감독님을 잘 보필하면서 열심히 한번 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감사하게. 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첫 음악 감독 을 했습니다.
0: 이제 모든 공연들이 다또 나름의 매력을 갖고 특징도 있고 관객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셨겠지만 또 유태풍 형 씨의 마지막 폐막자 또 저도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또 보면서 유태풍 씨를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되게 재밌는 무대도 있었고 통통 튀고 아 유태풍 씨가 하고 싶은 걸다 했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어떠셨어요?
1: 맞아요. 딱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 공연을 통해서 한번 이것저것 내가 지금까지 들어서 좋았던, 내가 매일매일 듣는 장르의 음악들을 한번 싹 넣어보고, 거기에 가운데 국악을 중심으로 한번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장르를 한번 버무려보자. 거기에 이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이 국악계 앞으로 미래,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한번 입혀보자.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여우락 그 폐막작을 얘기할 때, 홍보할 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 스스로는 나의 미래, 그다음에 우리 국악계의 미래는 우리의 꿈나무들, 지금 이 국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저의 이제 제자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는 그런 연출까지 해서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0: 마지막에 비나리의 무대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유태편 씨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대에서 너무 막 너무 웃으면서 아니, 되게 재밌게 봤는데
1: 그 내가 노래
0: 유태편 씨가 약간 뽕필도 있더라고요.
1: 아니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준수 씨 그 웃음 소리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되게 네. 하이톤에 네. 그 객석에서 딱 들려요. 네. 근데 내가 무슨 노래를 하고 있을 때마다 이 준수 씨가 계속 이러면서
0: 아 그게 들렸다고요?
1: 웃는 게 엄청
0: 그게 들렸다고요?
1: 잘 들려요.
0: 제가 진짜 거의 박장대소하면서 웃었던 구간이 네. 술타령이었어요. 오늘 여기서는 안 보여줬지만 네.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1: 술술술술 들어간다 술술술술 이거 하면서 막 춤 엄청 추고 혼자서
0: 나는 무슨 접신하는 줄 알았잖아.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이렇게 이게 좀 약하네요.
1: 아 그럼요.
0: 이거는 실제로 무대를 봐야 되는데 네. 아 그거를 오늘 보여줬어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1: 아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낮이었어요. 오늘 시간이 지금부터 벌써 술을 타령을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정도니까 아직 아니야. 지금 오늘 평일 낮인데
0: 보면서도 제가 왜 저러나 할 정도로 무대에서 진짜 술이 취했나 할 정도로 네. 계속 술

0: 이거를 연신 외치잖아요.
1: 근데 사실 준수 씨가 알겠지만 네. 이거 제가 그날 공연 때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자칫 오해하실 수가 있겠더라고. 저 원래 술을 잘 안 먹잖아요, 준수 씨 알죠?
0: 아 그렇죠. 즐겨하진 않죠. 네.
1: 아 그러니까 네. 즐겨는 하지만 자주 먹진 않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근데 그날 이제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태평이야 너는 목을 쓰는 사람이니까 술을 자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진짜 매일 볼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네. 저는 진짜 억울하잖아. 난 진짜 술 잘 안 마시는데. 근데 그날 공연을 보시고 아마 저희 어머니가 확신을 하지 않으셨나. 아,
0: 뭐라고?
1: 이놈의 자식 진짜 술을 좋아하는구나.
0: 아니 그러면 그 내가 봤을 땐 평상시에 그러니까 자주 먹지 않는 어떤 나의 술에 그런 그 거를
1: 뭉쳐 있던 것들을
0: 그
1: 거자 풀어버린 거지.
0: 객석에서 아니, 네. 무대에서 다 풀더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네. 그래서 술이 보이지 않은데 뭔가 술이 분수처럼 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취하게 만드는 네. 아 그런 마력의 무대였습니다.
1: 사실 그 술타령이라는 노래가 우리 박다울 씨 여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0: 나왔었어요. 네. 박백숙으로.
1: 박백숙으로 나오셨는데 그 박다울 씨와 제가 어떤 공연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네.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박다울 씨에게도 이 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열악하기 전에 다울 씨랑 통화를 하면서 네. 아 내가 이 노래는 꼭 여기 넣고 싶다. 내 스토리에 이 노래가 꼭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혹시 괜찮으냐 그랬더니 흔쾌히 좋다 좋다 하셔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같이 이렇게 열악 때 불렀습니다.
0: 그때 무대에서 네. 박다울 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네 네, 맞아요.
0: 같이 함께
1: 네.
0: 했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유태평년 씨는 사실 판소리뿐만 아니라 타악도 전공했었고 또 해외 유학파 출신입니다.
1: 유학파.
0: 유학파 그리고 또 피아노 뭐 기타 연주 그리고 또 미디 음악까지 정말 잘 다루면서 또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또 작창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1: 네,
0: 유태평년 씨.
1: 맞습니다.
0: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 이제 이야기 이후에 또 창극단에서 이제 작창가로서 정말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1: 네, 사실 그 전에 이제 작창가 프로젝트라는 국립창극단에서 네. 주최했던 그 작창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작창가로 데뷔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립창극단에서 또 이런 뭐 작가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또 만신이라는 작품에서 안숙선 선생님 밑에 이제 작창 보조 네. 역할을 하면서 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네. 이제 정식적으로 공식 작품 네. 데뷔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효명이라는 대작을 네. 또 감사하게 작창을 맡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끝냈습니다.
0: 이게 작창이라는 게 사실 이제 작곡을 하는 일과 같잖아요. 소리를 짓는 건데 그 영역에 있어서 정말로 어려울 때가 없으셨나요?
1: 아, 매 순간이 어렵죠. 진짜 네. 매 순간이 술 들어간다.
0: 술 드셨어요? 술 먹으면서 작창하셨나요?
1: 아니죠. 진짜 그 술이 고플 정도로 네.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고 이게 사실 그 창작이라는 게 참 이 진짜 고통이다.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고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사실 그 SNS를 잘 평소에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하루는 막 이 한 페이지가 네. 죽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네네. 아무리 이거 막 머리를 굴리고 해도 이 한 페이지가 안 풀려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지. 그렇게 한 6시간을 이 한 페이지에 메어 있었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SNS 스토리에다가 창작의 고통은 막 이렇게 올려준 적이 있었어요.
0: 막 찌르고 싶었구나.
1: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엄청 공감을 해주시더라.
0: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쉽지 않죠.
1: 모든 창작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감대인 것 같아요.
0: 창창가의 역할. 네. 무대 위에서 이렇게 유태평년 씨가 또 소리를 하는 유태평년 씨의 모습. 어떤 게 본인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1: 진짜 다른 옷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준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그 국립창단을 이제 퇴단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퇴단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목표를 삼았던 게 어떤 창작의 길을 이제는 조금 한번 가보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걸

0: 만들어내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는 약간 그 창작의 길이 아직까지는 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물론 무대에 서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창작을 해서 그걸로 무대에 서는 것. 제가 작창을 해서 그걸로 무대에 서는 것. 이러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1: 뭐 그런 네.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너무나 역량과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태풍년 씨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0: 다음 무대는 이제 제가 그 여우락 페스티벌 네. 폐막작에 불렀던 만들었던 네.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들입니다. 네. 휘뚜루 마뚜루라는 곡과 왜 그런 날 있잖아라는 네. 곡인데요. 사실 휘뚜루 마뚜루는 제목 그대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네. 살지 말고 가끔씩은 네. 그냥 다 내려놓고 대충 그냥 살아도 된다.
1: 그게 되나요?
0: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 쉽지가 않으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노력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막 그 가사에 그런 게 나와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제가 파스타를 크림 파스타를 시켰어요. 네. 근데 크림 파스타가 안 나오고 해물 파스타가 나온 거야. 네. 그러면 그걸 보고 그때 당시에 나는 너무 이게 화가 나서 아니 저는 크림 파스타를 시켰는데 왜 해장 아니 해물 파스타가 나오나요? 해장 파스타. 아니 왜 해물 파스타가 나오나요? 막 이렇게 화를 냈던 나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네. 아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크림 파 어차피 먹는 거 그냥 크림 파스타 먹어도 되잖아. 아 대충 그냥 먹어. 어차피 똑같이 먹는 건데 이런 생각.
1: 아 유태풍년 씨는 입맛이 까다로운 걸로.
0: 저는 입맛은 좀 까다롭습니다.
1: 먹는 거에 네. 먹는 거에 상당히 예민하시네요.
0: 하여튼 그래서 휘뚜루 마뚜루 그런 곡이고 네. 왜 그런 날 있잖아라는 곡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유독 이 하루만큼 진짜 안 풀리는 날이 있어요. 네. 내가 막 엘리베이터를 난 내려가려고 탔는데 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밖에 우산을 챙겨 나왔을 때는 깜빡하고 우산을 지하철에 놓고 내리고 막 이런 날들 하루에 딱 날 잡아서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진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썼던 일기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1: 그러면 유태풍년 씨 오늘 또 바쁜 와중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는 무대에서 만나요.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6년 여우락 페스티벌 초연곡인 유태풍년 씨의 휘뚜루 마뚜루 그리고 왜 그런 날이 있잖아 함께 만나보시죠.

닭시킨 크림파스타 한 접시. 음식이 나왔는데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 저기요, 이거 잘못 나왔는데요? 짜증내고 열내고 미치고 돌아버리고 씩씩거리고 이를 갈고 눈에 불을 켜고 부들부들 떨고 목소리 높인다고 달라지나, 짜증낸다고 세상이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저의 소중한 음악 친구들인 준수짐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 김준수의 아지트가 준비한 16편의 음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바람대로 김준수의 아지트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아지트를 빛내준 음악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공개 방송에 관한 소식은 김준수의 아지트 SNS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아봐 주세요. 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질더질 들려드리겠고요. 또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국악에 대한 관심과 사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고요. 또 같이 함께 시청해주셔서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1: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2: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3: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0: 이영신의 소리탈의 특별한 만남 공연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공연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무대는 춤을 공연을 감상하셨고 이제 두 번째는 판소리와 샌드아트가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색다를 것 같죠. 예. 이번에 보여주실 대목이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원의 수변부터 관대장자 대목을 가야금 병창과 샌드아트가 함께 이루어질 텐데 여기가요. 용왕을 속이고 위기에 탈출한 토끼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별주부를 놀리고 도망을 가는데 그만 그물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토끼가 참 감언이설도 잘하고요. 또 아주 재간이 돋보이는데 그 토끼가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번 무대에서 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박선경 작가의 샌드아트 그리고 이영신의 소리타래에 가야금 병창이 함께하는 판소리 수군과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1: 그때여 별주부가 수변을 당도하여 한 곳을 바라보니 왠가 들짐승들이 모여 상좌 다툼을 하고 있겄다.

0: 토끼가 자라한테 돌려 수궁을 들어갔지.
1: 수궁을 들어가서 용왕에게 배를 꼭 따이게 되었는데 아 이놈이 어찌 꾀가 많던지.
2: 용왕을 딱 속이고 세상을 다시 살아 나오는데
0: 자라는 옆에 나오겠다.

이놈이 산천에 깜짝 내려서더니 자라를 보고 욕을 딥딥 퍼붓고 달아나는디 이런 가관이 없겄다.

이놈이 지가 수궁에서 살아나왔대서 피를 털고 발을 떨며 지 개교자랑을 한번 해보난디.

자, 이번에 만나보실 무대는요. 이것도 좀 특별해요. 요즘 진짜 뭐 식당도 그렇고요. 메뉴도 그렇고 뭐 가요계도 그렇고 콜라보가 대세라고 하는데 오늘 공연도 그 트렌드를 좀 잘 따라서 구성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무대는 가야금 병창과 경기민요가 만나게 되거든요. 태평하여 꽃이 피니를 만나볼 텐데 사실 여러분 태평가 아시죠? 짜증을 내어서 예,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리고 코맹맹이 소리가 나지만 이게 태평가고 가야금 병창 꽃타령 꽃사시오 이거 이 꽃사시오 이 두 가지를 재구성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태평가와 꽃타령이 만나서 어떤 노래가 탄생했을지 궁금하시죠? 네, 경기민요는 아마 우리가 가장 민요 중에서도 흔히 많이 듣게 되고 또 아리랑을 떠올리면 쉽게 어떤 거구나 생각이 나실 텐데 이 경기민요와 가야금 병창이 함께 만나서 사실 노래 부르는 창법부터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색다른 조화가 나타날지 저도 참 기대가 되거든요. 기대해 주시고 경기민요를 불러주실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강효주 씨인데 이분은 정말 경기민요의 교과서라고도 불리시는 분입니다. 역시나 전통을 지키면서도 또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하시는 분인데요. 경기민요와 가야금 병창 태평하여 꽃이 피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평화요 꽃이 피니 경기민요와 가야금 병창이 함께 만났고요. 정말 이색적이면서도 참 잘 어울리는 현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무대도 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한국무용, 저도 이제 한국무용을 전공했지만 묘미를 꼽자면 정중동, 동중정이라고 하거든요. 정적인 가운데 어떤 동적인 또 움직임이 있고 동적인 가운데 정적인 움직임이 있는 게 바로 한국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무대에서는 좀 그 매력이 잘 살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만나보실 작품은 승무예요. 승무하면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배운 그 시조 생각이 나나요? 시조는 아니죠. 예, 조지훈의 시 기억나시나요? 얇은 사 하얀 곶갈 고이 접어 나빌레라 이게 떠오르실 텐데 정말 얇은 사 하얀 곶갈을 쓰고 무대 뒤를 보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참 승무 열심히 배웠었는데 또 추억을 떠올려 보자면 이 장삼이라고 해요. 이걸 끼고서는 막대기를 가지고 쫙 뻗쳐야 되는데 제가 키가 좀 작잖아요. 항상 이게 자꾸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 승무보다 너는 살풀이가 더 맞겠다 해서 살풀이로 콩쿠르 나갔던 그 기억이 또 있습니다. 그 약간 한 호흡으로 연결이 돼서 내 몸의 일부처럼 뻗어나가는 그 장삼의 나비처럼 날개짓을 하는 것 같은 그 장삼의 매력을 감상해 보시고요. 이어지는 춤은 진유림 명무의 허튼 벚꽃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벚꽃 하면은 불전사물 중에 하나인 벚꽃을, 그러니까 북을 두드리는 건데 이 북소리가 뭐 고통, 번뇌, 두려움 이런 걸 없애준다고 하는데요. 제목이 허튼 벚꽃춤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좀 즉흥적으로 벚꽃 그리고 바라춤을 추는 게 이 춤의 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라의 신명과 벚꽃의 진중함이 어우러지는 이 춤과 그리고 승무의 장삼자락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상 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 우리 임금님이 행차한 곳은 어디인고?
1: 자유로? 어? 여기는 파주 아니요?
2: 아유, 더. 아유, 무슨 날씨가 이렇게 덥냐? 아, 덥다.
3: 선생님, 안녕하세요.
2: 피디 양반.
3: 선생님, 오늘은 파주에서 어떤 거 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2: 그보다도 말이야. 아니, 내가. 궁궐에 있을 때는 내가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늘도 만들어주고 다 내가 그렇게 걸어다녔었는데 여기 그런 것도 없고 말이야. 이게 뭐 이런 거야. 진짜
3: 보시자마자 타박을 하죠.
2: 아니 내가 타박 안 하게 생겼어. 날도 덥고 지금 아니 임금 공경을 몰라요. 임금 공경을 내가 그거 챙겨가지고 그때 다 그늘 만들고 하려고 했더니 그런 것도 못 하게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내가 부채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시원해. 시원해. 아이고 시원하다.
3: 이분이 그 직접 고르신 거죠 디자인?
2: 왜? 여기 이쁘지 않아? 시원하다.
3: 왕이 아니라 공주님 그거 아이템.
2: 얼마나 예뻐? 보석도 박히고 고급스럽지 않나? 요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이나 여기? 이렇게 해서 임금의 외모를 체크할 수 있는 외모 착 쓰이는 이런 포인트가 있다고.
3: 선풍기는 왜 그걸로 보셨어요?

0: 내 미모를 좀 이렇게 체크하려고 미모 촥 하려고 이렇게 했다네. 그 내가 그 몇 번 얘기했잖아. 선풍기도 달라고 부채 말고.
1: 디자인이 좀.
0: 아 이거 우리 딸이 좀 조금 지금 중학생인데 어렸을 때 쓴 거.
2: 그나저나 오늘은 뭐 드시러 오신 거예요?
0: 오늘 아 이 사람 좀 성질 급하네. 우물에서 숭늉 쳤나? 어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여기에 힌트가 있네. 여기에 자
2: 밭인데요.
0: 그래 밭이지. 어 뭔지 모르겠지. 응? 여기 이렇게 자
2: 잘 리가 없죠.
0: 어 콩밭매는 아나네야. 힌트
2: 콩밭 콩인가요 이게?
0: 그렇지 콩. 콩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나?
2: 두부.
0: 맞았어 두부야 두부. 어 이 파주가 두부가 아주 유명하거든. 어 내가 그래서 오늘 아주 맛있는 파주에 두부집을 내가 소개해 줄 걸세. 아우 배고프다. 아 날도 덥고 덥고 어? 아 빨리 빨리 가자고. 어 빨리 가자고. 빨리 가. 아우 더워. 아우 더워.
3: 파주에 두부 찾아온 미종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두부 먹으러 가세.
0: 아 다 왔구만. 어디 맛있게 먹으러 들어가 볼까나? 와. 어우, 잘한다. 오,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만. 으쌰. 식당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 오, 요거야, 요거. 오, 요거. 비리 양반. 요거 하나, 요거? 어? 장단콩? 왜 장단콩이? 응? 장단 백목 콩 품종인데, 요게 내가 임금으로 있을 때, 파주에서 진상받았던 장단콩이지. 장단 산백이라고 해서 세 가지 하얀 농산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장단콩이 우리 콩으로 진상되던 품목이었다네. 아유 내가 이거 얼마나 좋아했는데.
2: 추억이 맛이.
0: 그리움이 묻어나네. 아 내가 이거 참 좋아했는데. 어디 보자. 시켜야지. 에피타이저는 요 시키면 되게 배워요. 그리고 본 음식은 오 뭐라 그냥 국물 이렇게 시키면 되겠네. 에피타이저 본식 그리고 간단하게 디저트 먹고 후식 먹고
2: 코스
0: 요리? 아니 뭐 내가 그 코스 음식으로 시켜서 먹어보는 코스 요리 뭐지 뭐 그런 거 이렇게 따지고 그러나? 응? 오늘은 내가 장단콩으로 만든 두부 코스 요리를 좀 먹어봐야겠네. 자, 사장님.
4: 네.
0: 아, 예.
4: 어서오세요.
0: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야, 이거. 일단은 에피타이저로 두부김치 하나 주시고요.
4: 두부김치.
0: 네.
4: 네.
0: 그리고 저 두부보쌈이랑.
4: 보쌈.
0: 네. 버섯 전골, 두부 버섯 전골.
4: 전골까지.
0: 네. 두부 좀 주세요.
4: 그럼요. 말리셨는데 많이 드시네요.
0: 아, 예, 뭐 그 정도는 먹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네. 갖다 드릴게요. 준비해 드리겠어요.
0: 네.
4: 예.
2: 보통은 하나만 시키지 않나요?
0: 그 사람 참 빡빡하네. 내가 오늘 느낌이 코스 느낌이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두부를 이게 코스로 이렇게 두부김치, 버섯 전골, 두부 버섯 전골, 두부 보쌈까지 쭉 이렇게 단계적으로.
2: 이걸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야?
0: 아, 두부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과 건강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네. 맛있으면 0칼로리.
3: 예로부터 맛있는 거는 0칼로리였다. 요 하얀 두부가 오늘의 주인공. 새콤달콤 볶은 김치와 어우러지면 그것이 바로 두부김치. 각종 양념과 채소, 수제비까지 얹어주고 시원함 담당 새우

0: 가리버섯도 듬뿍.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두부를 쫙 둘러주고 그 사이를 팽이버섯이 쑥쑥쑥 쑥갓에 홍고추까지 예쁘게 단장하고 육수를 듬뿍 부어주면 정단 콩두부 버섯 전골 대경이요.
1: 옳거니. 내가 아주 제대로 찾아왔어. 저 보이나 저? 여기가 파주시 지정 전문점이라네. 이거 봐. 시에서 지정했다는 것만큼 그 공신력이 어디 있겠는가. 야, 이게 파주시에서도 인정한 지정 전문점 맛집이라는 얘기지. 얼마나 맛있겠어. 아, 이제 우리 PD 양반이 나를 좀 믿어주는구만. 내가 이거 믿음직한 왕이라고. 알겠어? 아, 어디 먹어볼까나. 두부김치부터 먹어보자. 이 두부 단단한 거 봐. 이게 장단콩으로 만들어서는. 우와, 이 두부가 엄청 단단해요. 우리가 또 그 지난번에 초당순두부도 먹었잖아. 초당순두부도 맛있지만 여기는 장단콩으로 만들어서 두부가 아주 단단하다고. 그게 또 별미인 거지. 이거 보게. 두부 맛있긴 해. 한번 더 먹어보자. 야, 장단콩이 콩 자체가 크고 단단하고 그래가지고 영양도 높다고. 이게 파주의 특산품이거든. 내가 지능상 봤다. 볶음김치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구만. 아니, 에피타이저가 이렇게 맛있는데, 보쌈하고 전골은 또 얼마나 맛있을 거야? 내가 이거를, 그야말로 꼭 입맛이 이렇게 쫙 올라올 때 되면 일 얘기하더라. 알았어. 내가 왔으니 또 가야지. 내가 일을 좀 하고 와야지. 자, 네, 주방 좀 다녀오겠네. 저의 주방이 어딘가? 여기 주방이 어느 쪽인가? 그쪽으로. 실례합니다.
2: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 아, 여기가 콩 만드는 곳인가요?
2: 예, 예, 예. 이렇게 지금 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1: 아, 여기 두부 만드는 곳.
2: 예, 예, 예.
1: 저 장단콩을 가지고 두부 만드는
2: 거죠? 그렇죠. 예, 장단콩을 가지고.
1: 아, 얘인가 보다.
2: 예, 예, 예.
1: 이야. 진짜 자글자글하네요.
2: 예, 예, 그렇죠. 이 장단콩이니까, 예.
1: 이야. 이거 하나만 먹어도 되나요?
2: 예, 예. 콩이요.
1: 드시면.
2: 예, 예. 예.
1: 오! 오도독한데?
2: 그렇죠.
3: 그냥 씻기만 한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예.
3: 호도해.
1: 이야, 기대된다. 잠깐만, 그러면 이제 콩을 이렇게 이제 씻으신 거잖아요.
2: 예, 그렇죠.
1: 손질해 놓으시고,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2: 아, 요 과정은 저희가 네. 이제 콩을 이렇게 해가지고,
1: 네.
2: 여기 이제 맷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맷돌. 요 맷돌에다 이제 부어가지고,
1: 네.
0: 댕글, 댕글, 댕글. 잘 볼이잡다 콩. 맷돌에 부어주면 곱게 갈린 콩물이야. 이제는 이글 차례. 커다란 솥에도 뭉근하게 콩물을 끓이고 간수를 넣고 몽실몽실 순두부 완성! 이대로 먹어도 참 맛있겠지만 아직 마지막 차례가 남았는데 네모난 틀에 정성 가득한 순두부를 부어주고 두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 우물러 물을 쫙 빼주고 나면 기대하시라! 이것이 바로 맛있는 장단 콩두부 완성!
1: 와, 아까 두부김치도 먹어봤는데
2: 아 좋죠.
1: 엄청 고소하더라고요.
2: 예, 예. 탕수 보실래요?
1: 예? 먹어도 돼요?
2: 네, 되어 있습니다.
1: 또 있어요?
2: 예, 예. 여기
1: 지금 지금 만드신 거?
2: 예, 예.
1: 잠깐만. 야, 두부는 간이 만들었을 때 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
2: 한번 써보세요. 우와. 우와.

0: 이거 진짜 빛깔도 아주 그냥 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장단 콩으로 만든 두부의 맛이로구나. 참으로 흡족하다. 맛있구나.
1: 야, 다 탄 건데 한 입만
2: 더. 예예예, 그렇게 하세요.
1: 먹어도 되죠?
2: 예, 그럼요.
3: 아, 고소하고 부드럽고 막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요. 아니, 어떻게 두부에서 단맛도 나는 것 같고 살짝 고소하면서 달고. 예,
2: 단맛이 높기 때문에 유당콩보다도 훨씬 고소합니다.
3: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예. 벌써 이게 기계를 보니까 네. 예사롭지가 않은데 예. 하루에 그 콩을 한 얼마 정도 소비하시고?
2: 저희가 보통 이제 쓰는 게 보통 한 평일에는 한 두 가마 정도. 예, 그렇죠.
1: 그래가지고
2: 예. 그 때문에 이제 한 500모 정도에 저희가 만들어내거든요. 아침에 따끈따끈한 걸 바로바로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예, 예. 좋아하죠, 그걸.
3: 저는 이제 가가지고 두부버섯 전골이랑 예, 예 두부쌈 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방해하고 저는 예, 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예. 예.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예. 예. 사실 이 파주에서 진상되던 장단콩이라 국내에서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알이 굵고 단단하고 그리고 고유의 맛이 고소한 맛이 강해요. 향도 고소한 향이 강하거든. 볶은 김치와 먹어도 잘 어울리고 고춧가루를 잔뜩 뿌린 겉절이하고 먹어도 콩 자체의 고소한 향이 강해서 묻히지 않는다네. 자, 이제 제대로 한번 먹어볼 거나. 야,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두부를 응? 500모씩 하루에 만든다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아, 진짜 참으로 장하구나. 참으로 우쌈은 왜 안 오나?
4: 응? 임금님, 곧 유령하겠나이다. 각종 채소와 꼬독꼬독 마시는 무말랭이. 오늘의 주인공 장단콩 두부. 그리고 맛 가득, 정성 가득 수육고기까지 듬뿍. 장단콩 두부 우쌈 대령이요.
3: 우쌈. 예예, 예, 얼른 주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대로 먹어볼 수 있겠네. 이야, 우쌈에 든 두부는 또 더 크네. 어우, 야, 이렇게 한 군데 찍어서. 야, 이렇게 하고 먹으니까 정말 달콤한. 응? 너무하네. 장수에다가 먹어보자. 여기 살짝 굽고 두부를 예쁘게 얹어. 너무하네. 마늘도 하나. 에이, 콩이 맛있으니까 뭐. 야, 정말 제대로 굽기 시작했냐? 응? 아이고야.
4: 야. 임금님의 국물 사랑은 빠질 수 없지. 칼칼한 국물에 향긋한 버섯, 거기에 고소한 두부는 으뜸하니요.
3: 아따. 어디? 잠깐만. 야, 이걸 좀 다 얹어서 먹어봐야겠는데? 야, 이 두부. 버섯, 어? 야, 이 버섯도 뭐 호버섯, 느타리 버섯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네. 두부랑 버섯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구만.
1: 어? 그래, 언니, 내가 국내에서 먹던 그 맛이로구나. 그립다.
3: 이거 봐, 이거. 어? 자, 요게. 이 양반. 이 두부는 말이야.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식품이라고. 응? 소고기 물.

0: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 거지. 어? 당뇨에도 좋고 임산부에도 좋고 노인 어른 할 거 없이 다 좋고 동의보감에도 말이야. 어? 두부는 어? 소화기를 돕고 기운을 돋아준다 그랬다. 어. 얼마나 좋아. 내가 사실 두부를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런가? 내가 그래서 기운이 넘치는 건가? 어? 내가 두부를 먹다 보니 시가 하나 생각이 나는구만.
1: 시요?
0: 응. 애사천유벽. 비탈진 사찰에선 맑은 샘물이 흐르고 전가두자황. 농사꾼의 집에서는 콩이 노랗게 익었네. 회왕술초판. 회나망의 기술로 처음 만들었는데 박노환신상. 박노인이 초대하여 처음으로 먹어보았다네. 할정환융설. 반듯하게 잘라놓고 보니 뭉친 눈 같고 취향복연계. 밥 잘 익은 향기에 부드러운 쌀밥을 뒤집네. 잔년자폭기. 남은 생애를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자 하니 종괴독쇠강. 장이 약해져서 끝내 그것이 아쉽구나.
1: 이게 신가요?
0: 어? 어. 조선 후기 그 문신인 노수신의 시인데 박선요식 두부 당동함이라고 어 박가의 초대를 받아서 당동함에서 두부를 먹다 이런 시라네. 이 두부가 얼마나 맛있는데 장이 약해져서 마음껏 못 먹음을 그 아쉬워하는 시지. 그만큼 두부가 맛있단 뜻이야. 어 노수신 어 그 사람도 말이야 어 두부를 그렇게 좋아했다네.
1: 진짜 시를 쓰시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멋지십니다.
0: 놀랬는가? 아, 앞으로도 가끔씩 내 놀래켜주겠네.
1: 보고 읽으셨죠?
0: 응?
1: 보고 읽으셨죠?
0: 아니? 아닌데? 하나, 둘, 셋. 어, 맞아. 아까 콩비지를 서비스로 주셨는데, 아우.
2: 혹시 요거는 저희가 전고를 시키시면 콩비지가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3: 네네네.
2: 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0: 오. 이야. 어? 엄청 고운데? 이야, 한번 먹어보자. 일반 콩비지하고는 뭔가 맛이 달라. 장단궁 특유의 그 향과 맛이 나. 뭔가 좀 더 고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콩비지는 구수한 듯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라면 얘는 확실히 고소네. 아하, 다보는 맛있구나. 이야, 아니, 어? 여기도 순두부가 이렇게 나오네. 어? 순두부가 나와. 야, 어디 한번 먹어보자. 아니, 이 장단콩으로 만든 순두부가 이런 맛이 나는구나. 어, 근데 어떻게 끝 맛이 달달하지, 이렇게? 응? 어디 보자. 야, 이거 반찬도 겉으로 만드신 게 없어. 이거, 응? 이거 고추전. 야, 이거 아주 그냥 오히려 매운 고추도 좀 넣으셔가지고 살짝 매콤하게 만드셨다 그러더라고. 어? 아, 반죽을 많이 저기 안 하고, 응? 고추랑 저기만 해갖고 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딱 찰지게 맛있네. 오, 칼칼한데? 이거 어른들 먹기 딱 좋겠구만. 응? 성인용이야, 성인용. 응? 어른들 입맛에 맞게. 그냥 요거 두근치도 먹고, 얘도 먹고, 콩비지 한 숟갈. 두근정글 딱. 야, 내가 시켰지만 진짜 잘 시켰네.
4: 를 찾아 장단콩 두부로 한상 가득 받은 우리 임금님. 국물로 입안 가득. 아이고 임금님 뜨거워요. 알배추 위에 수육 두 장, 두부 하나, 무말랭이까지 또 입안 가득히 넣어보시는구나. 이번에는 두부김치로 입안 가득. 임금님 오늘도 맛있는 한상 어찌 뱃속이 가득하시오? 아유.

0: 무엇이냐? 식당에서 콩비지를 제공하는구나. 쓰 비스 비스 콩 비지 비지 안 챙기면 습하지. 우리 임금님 야무지게 한 봉지 챙기시는구나. 내 건 없어?
1: 이거 훔쳐가시면 어떡해요?
2: 아 이거 원래 주는 거야 이 사람아. 한 봉지씩은 재미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어이구 시원하다. 어이구 외모 착. 갯벌에 들어가는 대신 갯벌에서 나는 귀한 음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자. 장어를 부셔봐야겠다.
1: 오오오오오 이게 문제 아니죠? 오오오 잡았다.
2: 여보, 나 오늘 장어 먹고 들어가요. 장어야,
3: 참으로 반갑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삼파릇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 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 아리랑제입니다. 정선 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의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대체되고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부터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에너지 전략도 전략대로 하는 거야. 5위부터 8위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4: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5: 한 번에 빠져갑니다.
6: 26도로 걸어선 거 전략을 전략적으로.

0: 최수연이는 소리가 든든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원시원한 면도 있고 발성이라든 게 그래도 올바르게 하고요. 그래서 믿음이 가고요. 그래서 아주 든든합니다.
1: 호영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 즉 왕심리 정여유 동구 말리는 백호로다.
2: 이 잡가 같은 경우는 전문 예능인들이 부르는 소리예요. 긴 호흡을 필요로도 하고요. 다양한 목을 그 안에 다 구사를 해야 합니다.

0: 오늘 공연은 저희 스승님이신 이춘희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하는 공연이에요. 네,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그때는 제가 운전을 그때는 못하고 선생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옆에서 저는 이제 보좌를 하곤 했죠.
1: 아니, 나 지금
2: 안녕하세요.
1: 바깥에서 기다릴까 봐 지금 막 나가는 길이야.
2: 아, 정말요?
1: 9시에 왔거든.
2: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1: 먹고 해야지. 주세요. 내가 너무 배고플까 봐 빵.
2: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보유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공연을 해야 되는 공연이 오늘 저 기획 공연이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수자들, 저의 제자, 큰 제자, 작은 제자, 막내 제자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만약에 또 하게 되면 또 이수받는 그 제자들이 또 합류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많아요.

0: 우리가 방금
1: 아 그거
0: 그 붕어 깔때기
1: 네 이 오줌 친다 깔째 찻쌈
0: 아 이거를 항상 잊어버리고 그냥 가거든요
1: 아
2: 어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화초를 하나 난을 하나 누가 갖다 줘서 길러봤대 네. 맨날 물 줘야 되고 그거 신경 써여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이거야
0: 애들 벌써 왔네
3: 안녕하세요
0: 아이고
3: 진짜 나 실도 안 갔는데
4: 깔때기 11시간 오셨어요
5: 최수연 씨도 10년 전에 이제 그 나비란 팀을 같이 활동할 때 맏언니로서 후배들 이끌고 잘 했었어요.

0: 기존에 좀 안 쓰던 그런 뮤지션들이 같이 하면서 비주얼이나 이런 면에서 약간 그런 약간 믹스매치 한복과 어떤 서양 장신구들이나 이런 소품들을 활용을 했고
1: 정말 선생님의 제자로서 공연을 하고 또 소리를 한다라는 게 책임감이 좀 막중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연할 때 아직까지도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2: 예, 너가 힘은 선생님 옆으로 앉고 네. 여기 조금
3: 그래.
2: 자, 그래. 이렇게 어서 펴서 그렇게 앉자고.
3: 네. 앉아.

우리 그 잡가 지금 이 지금 오늘 12 잡가 12개라 해서 12 잡가거든요. 그런데 이 잡가는 사실은 미녀보다는 좀 묵직하게 예, 그렇게 가볍지 않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주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자칫하면 이렇게 좀 가벼운 내용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진중하게 아주 묵직하게 꿋꿋하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변화를 경기 소리에 최적화된 목을 갖고 있다고 제가 본인 어떤 공연에서도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과 또 후천적인 많은 그 전승 보존을 해감에 있어서 노력하는 부분들까지도 겸한 소리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제가 오늘 장단 두 곡을 쳐요.
2: 최수아 선생님 거를요?
1: 네.
3: 네, 제가 제일 정신없는 날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12작가 완창 앨범을 내면서 그 기념으로 오늘 완창 발표회를 하는 날입니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소리를 하면서 선생님 옆에서 이제 배우고 듣고, 또 이번에는 12접가 하면서 다시 또 공부를 했어요.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뭐 수현 씨는 자연하고 소리하고를 어우러지게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나는 그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참 좋게 느꼈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게 사람이 잘 울려야 되고 노랫말이 전달이 잘 돼야 되고 뭐 또 모음이 제자리를 잘 찾아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설을 갖다가 감각한 만큼 표현해내는 그 순간이 또 멋있고 좋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거를 만끽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내느냐, 용기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산보다도 더 높은 산도 오를 수 있는 건데,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조금 살아갔으면 좋겠다. 의지 있게, 용기 있게. 그게 어느 순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산을 오르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저는 이 노랫말에서 조금 또 깨닫게 된 게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채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부터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풍요로운 세상. 우리는 왜 더 외로워져야 하나? 거리엔 촛불이 꽃을 피우고 메마른 정의는 춤을 추고 상처난 마음은 아물 줄을 모르는 디 어제의 평범했던 이 거리도 한숨으로 덮어버린 풍년이 왔네. 이 풍요로움 속에 우린 어디로 가야 하나?

공돌하니 백발이오 면치 못할 것 인생 들고 죽음이라 천왕지왕 인왕시여 순우탕 문무추공 도덕의 관천

허이고 북해 저리의 관공님은 명진천하로 허이어스대 철통타 한번 죽음 하를 모면하고 어리도다 진시황은 아방군도 피짓고 다리 장성 멀리 싸고 청남통영 500인원 삼신산으로 보낸 후에 조차 돈 열었구나.

산토로 집 삼고 송죽으로 을 삼어 두기 얹어 통 허시드니 산어첩처 밤은 깊은데 저량은 것 인생 덕이로구나 다손이 흔들어서 평토제로를 지낼지 어동육서 홍동백서 자부에 들어놓고 7,8천 강원 진척 저제아공차시공이 지지오차에 들어오고 없죠 암찬통곡가 구름마루군지 찬원듯이 홀로 누워서니 목론 출을 않느냐 눕는 출을 리가 알 수가 있느냐 사후에 반복은 진수가 불효생전에 일배추로구나 그들은 어리고 지내보세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주고.
1: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와, 경남 고성. 아, 너무 좋다. 갈매가! 갈매가! 해마야! 엄대장님 어디 있는 줄 아니? 선장님! 서마!

0: 또 왔습니다.
1: 자, 언버스 화이팅!
2: 화이팅! 화이팅!
3: 자,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1: 수진 씨, 저는 안 잡아줘요?
4: 아니, 진짜 날이 너무 좋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3: 그래, 네. 여기 지금 해가 쫙쫙 내릴 때 봐. 아, 얼마나 뜨겁겠냐고 지금 이 막 목사열 때문에.
4: 맞아요.
3: 그렇잖아.
4: 모든 게 막 완벽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3: 경상남도 고성.
4: 네, 경상남도 고성.
3: 그게 들어가야 돼.
4: 네네.
1: 엄대령님.
3: 어? 누구야?
1: 엄대령님.
3: 어? 누구야?
1: 오세진님.
4: 오, 팀장님, 안녕하세요.
3: 야. 맞아. 오늘, 아니.
1: 고속에서 만나니, 얼마나 좋아!
4: 얼마나 좋아!
3: 야, 진짜, 아니. 이게 몇 개월 만이야, 이거?
1: 잘 지내셨습니까?
3: 진짜. 고성 형과 한영. 웰컴 투 고성.
1: 잘 지내셨습니까?
3: 아, 그래. 아, 잘 지냈어?
4: 잘 지내셨죠? 네.
3: 아, 근데 이제, 아니, 어떻게 또 이게.
1: 여기가 우리 엄대장님의 고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4: 맞아요.
3: 경상남도 고성.
1: 고성!
3: 고생입니다. 고성. 경상남도
1: 고성.
3: 그게 들어야 됩니다. 아, 산보다도 바다 가까운 쪽에서 오히려 태어났습니다.
5: 네. 아, 이라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4: 누가요?
1: 고성이.
4: 누가요?
6: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 될까요? 오몽길 대장님의 생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7: 경상남도 고성?
4: 경상북도. 남도인가?
7: 남도다.
4: 고성인데.
3: 얘 내려라. 내려. 차 세우세요. 차 세워서. 어떻게 막 경상북도라고 진짜 말씀하시는지 좀
4: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아니, 그러면 잠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 네.
4: 알고 계실 것 같아.
1: 네.
4: 이 경남 고성에서 1960년 9월 14일에 일어난 일이 있거든요.
1: 아, 왠지
4: 네.
1: 알 것 같은데.
4: 알면 안 되는데?
1: 그래요?
4: 알면 안 되는데?
1: 그래요?
4: 뭔데요?
1: 알 것 같은데?
4: 알면 안 되는데.
1: 60년생이시죠?
3: 그렇죠.
1: 9월생이시죠?
3: 맞습니다.
1: 이야. 오, 대단한 아닌데요? 큰 사건인데요, 진짜. 아, 이거.
4: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1: 네, 대단한 큰 사건.
4: 산악계 살아있는 전설이.
1: 그래,
4: 태어나신...
1: 이건 역사야, 역사.
4: 그러니까요.
1: 이거는 히스토리라니까요.
4: 네, 9월 14일 혹시... 고성군 영현면. 대원분이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웰컴 투 경상남도 고우성.
1: 또 순남 손녀가 오셨어요.
4: 순남. 오, 미치네요. 두 분.
3: 기.
1: 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3: 아이고. 근데 뭐 딱 옷도 뭐 이렇게 커플룩으로 딱 맞추시고 보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뭐 그냥
1: 우리는 커플이다라는
3: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그렇게 예. 두 분이 뭐 어떤
8: 저희는 이제 산에서 어떤... 만났고요. 5월에 예. 이제 9월에 예. 이제 결혼을 앞두고
3: 오 예 축하드립니다.
1: 웰컴 투 유브 월드.
3: 예. 우리 항상 그
1: 아니 다른 지역에 사시는 거예요 지금?
8: 네네.
1: 청주랑.
8: 경주랑
1: 완전히 이제 그 도도 다르잖아요.
8: 네네.
1: 충청도랑
8: 네.
4: 장거리 연애.
9: 네, 장거리예요. 네.
3: 뭐 자주 이렇게 만납니까 서로?
9: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주말마다 산에서
3: 주말마다?
9: 네, 데이트하고
4: 데이트를
3: 하셨어요.
1: 주말마다 산에서 데이트하시는 거.
3: 아, 그러시구나. 예.
10: 재밌었죠 비교가.
4: 어, 저기 또 다른 대원 두 분이 오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웰컴 투 경상남도 고성.
10: 네.
3: 고성. 안녕합니다.
10: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10: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아유. 한쪽으로 들어오실게요. 네.
1: 근데 궁금한 게 두 분이 자매세요?
10: 아니요. 직장 동료.
1: 아, 진짜? 아, 네. 닮으셔가지고.
3: 네.
1: 어, 자매이신 줄 알았어요.
3: 아, 알았어요.
4: 진짜,
3: 직장 동료?
10: 네.
3: 예. 얼마나 돼? 같은 동료로서 얼마나 되셨어요?
10: 지금 한 15년
4: 정도
1: 되셨죠.
4: 네, 그냥 일반 동료 그러니까
3: 같은
4: 아니시래요?
3: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10: 네네.
3: 좀 일을. 아, 그러시구나.
4: 너무 좋다.
11: 오늘 그리고 산행하기에도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4: 맞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밝은 기운 들고 오시네요.
3: 웰컴 투 경상남도 고성. 경상남도 고성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매지간 같은 분들이
1: 그러니까
3: 이쪽 우리 그 두 분도 그러시고 저쪽 세 분도 거의 뭐 자매과에 가깝고
4: 네.
3: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취미로 같이 즐기시고 그러니까 닮아가지는 거 같아요.
0: 맞아요. 예. 저기 그 산악회 이름이 있나 봐요.
11: 아, 여기 저희요?
0: 민낯 여성 산악회라고
11: 네,
0: 써 있는데.
11: 네, 맞아요. 저희 여성 산악회.
0: 근데 민낯이 아니죠. 화장하고 오셨네요. 방송 출연이어서 그런가?
3: 자, 시간 관계상 산악버스에 탑승해서
11: 네.
3: 제가 오늘 산행진
11: 네.
3: 거류사를 향해서
0: 으악.
3: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0: 기기!
3: 기기! 기! 액션!
4: 가자, 가자, 가자! 대장님 먼저!
3: 기! 기! 기! 자, 탑승하겠습니다.
4: 네, 우리 올라가세요.
3: 승객님들 먼저.
11: 네, 네,
3: 고객님 먼저. 고객님들 먼저.
11: 감사합니다.
3: 네, 먼저, 먼저. 아, 먼저.
4: 올라가세요.
3: 네, 먼저 타시죠.
9: 아, 아, 그 자리 안 되죠.
3: 안녕하세요.
9: 예.
3: 아이고. 아유, 좋아.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0: 출발!
4: 벨트 다 매주시고요.
3: 앉은 벨트도 매시고요. 네.

0: 저 뒤에 세 분.
1: 미녀 삼총사. 예, 예,
2: 예. 아, 미녀.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0: 자매 같은
2: 나마스테.
0: 미녀 삼총사. 아, 예, 예, 예. 한 분씩.
2: 몸 건강, 마음 건강. 예. 어? 그렇게 힐링 산행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 동생들이랑 좋은 추억을 예. 남기고 싶어서 시청하게 됐고요. 예. 또, 어몽길 대장님과의 산행이니까 더 영광스러우니까 그 예. 긍정적인 예. 기운을 좀 주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0: 예, 예. 아, 잘하셨습니다. 저 끝에 계신 우리 저. 예.
3: 네.
0: 지금
3: 뭐.
1: 뭔가 예, 분홍빛 예, 기운이 가득 느껴지는.
3: 예, 예, 예. 그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좋은 추억도 쌓고 싶고 또 무엇보다 이제 그 어몽길 대장님의 좋은 기를 받아서 네네. 앞으로의 앞날에 좋은 기를 받고 살아가고 싶어서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0: 희말의 성스러운 기! 기! 기! 네, 우리 기! 기! 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4: 제가 그 메일로 신청을 했어요.
0: 아, 예, 예.
4: 이렇게 둘이 산에 다니는 50대 아줌마들이 있는데 예, 예, 예. 한번 이렇게 나가고 싶다 했는데 작가님이 예. 전화 오셔서 아, 예. 보이스 피싱인가 했어요. 아, 믿기지가 않아서. 네.
5: 언버스 피싱에 낚이셨네요.
1: 어, 제대로 낚이셨습니다. 오, 네. 아, 그래. 미경님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에 이렇게 또 특별히 산악버스에 탑승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 어떤 날인가요?
4: 오늘 제가 기 빠진 날입니다.
1: 기 빠진 날!
0: Happy birthday to you!
1: Happy birthday to you!
0: 사랑하는 미경님 생일 축하합니다.
5: 오늘 생일이시라고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4: 뭐 없어요?
0: 예?
4: 뭐 없어요?
0: 예?
4: 아, 말로 하게 있습니다. 말로 하게
0: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희말의 성스러운

0: 어리선의 기기기 기발하시기 바랍니다. 호수 같은 바다를 보면서 생일 축가를 지금 이 리무진 버스에서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VIP이십니다. 예, 진짜.
1: 렛츠고 렛츠고
2: 도착했습니다.
0: 와, 아이고, 야, 드디어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거류산.
1: 야,
0: 거류산에 도착했습니다.
2: 와,
0: 오세요.

0: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고리사 산행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예, 반갑습니다.
1: 아이고,
0: 예, 오셨어요. 예예예, 반갑습니다. 예예예. 아이고, 진짜 우리.

0: 등산을 자주 하다가 네. 보다가 이제 여기 프로그램 보면서 네, 네. 한번 같이 대장님도 만나 뵙고 네.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신청했습니다.
1: 윤호하고 지우 산 올라가는 거 좋아해? 등산하는 거 좋아합니까?
2: 별로 안 좋아해요.
1: 별로 안 좋아해요.
3: 별로 안 좋아해요.
1: 별로 안 좋아해요.
2: 어떡해.
4: 맞아, 맞아. 윤호는 진짜 끌려올 시간 안 해, 그죠?
1: 우리 지우는 산에 등산하는 거 좋아해, 싫어해요?
2: 좋아하죠.
1: 아, 좋아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생을 출발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조를 나눠야 됩니다.
4: 아,
1: 네. 특별히. 네. 아, 우리 성준이 씨께서.
4: 제가요?
1: 네, 한번 조를 한번 짜보시죠.
4: 아, 제가요?
1: 예, 한 번.
4: 아, 어떻게 해야 되나.
2: 어떻게 해야 되나.
4: 어, 나 이거 마음 생각해서 못 하겠는데.
5: 아니, 세 분 소개시고 뒤에 원하는. 가서 뒤돌아봐서 이런 거 할까요?
6: 안 돼. 지난주에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안 돼. 안 돼, 안 돼.
4: 아, 이거. 아,
6: 근데 뭐가 쓰는 소리가 나.
4: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빠의 입장으로서 우리 남수 씨
0: 예.
4: 죄송합니다.
0: 예.
4: 저랑 같이 하시죠.
0: 예.
4: 일단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대가 맞는 또 이제 우리 또 커플 예비 커플
6: 네, 네,
4: 예비
6: 네, 네,
4: 이제
6: 네, 네.
4: 부부를 우리 또 이제 작가님께서 해주시고
6: 네.
4: 우리 또 이제 기기 많이 받기 위해서 또 이제 에너지 좋은 이 두 팀을 우리 대장님께서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현명하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꽃밭에 앉아서
6: 오늘 노래가 와.
1: 오늘 보며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묵이라는 사랑 보석 거리산 도전!
7: 파이팅! 파이팅!

0: 소량이 좋네. 솔량이가. 어우, 솔량이 좋다.
1: 어우, 너무 좋아. 음이온이 가득 나오는 것 같아요.
2: 야, 여기는 거의 뭐 산책로처럼 되어 있네요.
1: 이게 거류산이 내가 아까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처녀가 밥을 짓다가 창밖을 보니 산이 걸어가고 있더래. 아,
3: 그래서 거류산이야?
1: 그 처녀가 서라 했대. 산이 섰대. 그래서 거러산이 됐고 그게 음운

0: 변화에 의해서 거류사에 됐다고 하더라.
1: 지금 우리 산악버스 12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거류산이죠. 높이는 571.7m인데요. 이게 해발고도 0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결코 낮지 않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우뚝 솟아있는 이 모양 탓에 스위스의 마테호른과 닮았다 해서 고성의 마테호른이라고도 불리는데, 산세가 정말 아름답고 탁 트인 바다뷰가 절경이기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산입니다.
2: 한번 가보자 했는데 오늘 기회에,
1: 정말 좋은 기회에. 네.
3: 아유, 계단으로 또 이제. 아, 진짜 저희 완전 럭셔리 아니에요? 럭셔리 VIP 이 코스가 계단으로도 잘 되어 있고 산책로 같이 되어 있는데요. 완전 럭셔리인데 진짜.
4: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3: 왜요?
4: 갑자기 이게 언덕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0: 아, 근데 이러다가 정말 끝나자마자 가파른 뎀비알이 나타나고 이러던데.
1: 아, 산에서는 편안하다.
0: 이게 진조예요. 좀 있으면. 아.
5: 산에서는 그 얘기하면 바로 까딱고개 나옵니다.
3: 그러니까. 아, 말 잘못했네.

0: 역시 오르막은 말이 없죠? 앞쪽도 조용하시네요.
1: 이게 초반에 가팔라요, 이게.
0: 그래. 오, 조심. 어머, 조심.
2: 어, 조심.
0: 오, 조심. 어머, 조심.
2: 어, 조심.
0: 오, 조심. 어머, 조심.
2: 어, 조심.
0: 오, 조심.
2: 어머, 조심.
0: 어, 조심.
3: 아, 일부러 그림 자르다가. 아, 미안 미안.
0: 어, 우리 송 팀장님 방금 다리 풀리신 거 아니죠?
3: 아니. 아니요. 돌이 잘못 빨랐습니다.
1: 돌이 엄청 미끄러우니까 돌하고 나무뿌리요.
4: 네, 조심.
1: 돌하고 나무뿌리 밟을 때 조심하십시오.
4: 조심하세요.
0: 어우, 조심. 어우, 조심.
5: 유진아, 돌 밟을 때 조심해.
0: 딱 한 반걸음 뒤에서 이렇게 딱 에스코트 해주시듯 올라와 주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6: 벌레 물렸다. 벌레 물렸지. 간지럽다.
5: 목이 울린 모양이 하트다.
6: 아, 진짜?
0: 두 분을 보고 있는데 왜 자꾸 미소가 지어지는지 모르겠어.
5: 저기요? 응. 저도 이 친구를 보면 미소가 지어져.
0: 좋다.
6: 오늘 잘하네.
5: 오늘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0: 두 분은 산을 어떻게 타기 시작하셨어요? 언제 처음?
5: 그 코로나 때?
0: 네.
5: 코로나 초창기 때 이제 제가 이제 개인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었는데
0: 네.
5: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많이 힘들 때였어요. 그 제가 이제 취미로 원래는 운동을 했었는데
0: 네네.
5: 이제 실내 운동 같은 거를 아예 못 하게 되면서 전혀 관심 없던 이제 산을 보게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산을 이제 하나씩 가게 됐는데 이것이 진짜 산이구나 이런 게 산이구나라는 걸 지리산에서 느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리산을 자주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산을 좋아하게 됐죠.
0: 저 산을 사랑하게 되셨구나.
5: 너무 사랑하게 네, 됐죠.
0: 그러면 우리 은지님은요?
6: 저는 19년도 12월이 제 20대의 마지막이었는데
0: 네.
6: 뭔가 특별한 걸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한라산을 설산을 딱 처음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와, 이런 사람들이 이래서 산에 다니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때부터 계속 거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지리산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우연히.
1: 저는 그때 일행들이랑 같이 산행을 갔던 건데 처지는 일행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비바람이 엄청 막 몰아치는 그런 날씨였는데 뭔가 혼자 짠하게 사진을 찍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줬던 것 같아요. 오빠랑 정상에서 대화를 그때 나눴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빠를 알게 돼가지고 거의 한 반년 이상을 산을 같이 타면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연인 관계로 이제 발전이 돼서 계속 산.
2: 저 여기 지금 털 선 거 보여요? 진짜 털이 섰어요. 너무 신기해서. 왜냐면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커플 분들 중에 세 분의
3: 지리산에서 삼겹살이랑 라면을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2: 그 금이야? 금이야?
4: 사진 찍기 원래 되게 힘들잖아요? 팁을 드리겠습니다. 정장 입고 와지면 다 비켜줍니다. 와, 이 사람들은 특별하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람들 먼저 찍어라.
0: 부케를 들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더 찍으시라고 막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0: 와, 지리산에 그런 신비한 힘이 있었구나. 나는 왜.
1: 둘이 취미가 맞으니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아하는 거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고.
2: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네. 지리산이 준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3: 개인적으로 약간 인생의 목표? 그런 게 약간 내 가정을 꾸리는 거? 그런 제가 목표가 있는데 약간 오빠를 만나면서 아, 이런 이 사람이랑 그 인생을 함께 하면 뭐 힘든 거든 좋은 거든 뭔가 힘든 게 몰라.
2: 내가 왜 부러워? 내가 왜 울지?
3: 뭔가 행복한 건 더 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2: 나 태어나서 이런 적 있잖아. 살면서 또 이런 말을 또 들을 수 있다는 게 또 앞으로 평생 살아갈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고맙고 산처럼 예쁘게 평생 잘 살겠습니다. 산에 오르듯이 잘 살겠습니다.

0: 아, 여기가 다 끝이 온것 같은데, 온것 같은데 하는데 엄청 가요, 진짜.
1: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2: 조심하세요. 아우 대라. 아우 대라.

0: 자, 잠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 예, 10분간 휴식.
2: 아, 좀 미쳐서 좀 앉아있다.
0: 앉으세요, 앉으세요.
2: 힘들어.
0: 뭐가 휴식?
3: 대장님, 제가 준비한 간식을 좀 드려도 될까요?
1: 오, 간식을 준비하셨어.
0: 뭐 라면 또 라면 아니, 생라면 아니. 생라면 먹는 겁니까?
3: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아닙니까?
3: 네.
0: 확실합니까?
3: 확실합니다. 10분 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와, 뭐야? 야, 이렇게 간요린. 잠깐 쉬니까 재빨리. 야, 제가 간식 준비했는데.
0: 더울
3: 더울 왔어.
0: 아, 이 무게 줄이려고. 아, 더 올라가서 먹고 싶다. 더 올라가서. 저기 올라 정상 가서. 정상 가서.
4: 미숫가루? 혹시?
3: 오, 맞아요. 옛날 미숫가루.
4: 네.
3: 네. 미숫가루의 꿀이랑. 네.
1: 걸쭉하죠.
4: 네. 자, 한 잔에 500원씩.
1: 한 잔에 500원씩.
0: 거리선.
5: 엄청 기기기.
0: 아, 예, 예. 자, 우리 오 작가님이 특별히 생수 2리터를 지고 가루를 지고 꿀을 지고 여기서 만드시는 겁니다.
1: 와, 맛있다.
0: 시원한 막걸리와 한사발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야, 신난다.
4: 산에서 미숫가루지. 아.
3: 대장님에게 오세진이란? 오세진이란?
0: 아, 오세진이란?
3: 네.
0: 없어서는 안 될. 야, 진짜 뭐, 우리 생명수와 같은.
4: 오!
0: 예. 지금 산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 부른 바람과 같은 존재.
3: 오! 오! 오! 다 아니에요, 다?
1: 바람 스쳐 지나가긴 하는데.
3: 오! 오!
0: 이렇게 그냥 우리 시원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1: 와.
0: 그러니까, 그런 뭐, 없어서는 안 될,
3: 네.
0: 예, 그런 뭐.
6: 대장님, 혹시. 배낭을 내려놓고. 언제부터 산을 좋아하게 되셨는지.
0: 아, 언제부터요? 언제부터라는 건 제가. 글쎄, 좀 뭐, 태어나서부터, 전생에서부터 제가 산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산의 한 부분이 아니었나. 나무, 바람, 뭐, 돌, 이런, 흙.
3: 대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갈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0: 아, 예,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오, 네.
0: 예, 예, 예. 예, 제가 60년 9월 14일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서울로 이사를 해가지고 원도봉산 그 산자락에 거기 살 때 누나, 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저희 집에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클라이밍 사람들이 주말에 들어와서 여기서 등반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예예예.
7: 우리 또 환경이.
3: 대장님, 이게 대장님의 발. 네.
0: 그렇죠, 발자국. 예, 그렇죠. 네네. 이렇게.
3: 오, 그렇다. 진짜 딱.
0: 발 딱. 예, 그러면
3: 따라 걷고 싶게 된.
0: 예예. 아. 제 발. 발 그대로 본뜬 겁니다, 이거. 제가 이제 그동안 살아온 역사의 이력이 여기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정말 정말 썼던 장비들. 예예예 예, 예, 예. 제가 올랐던 산들, 사진들. 예예예. 예, 예, 예.
1: 야, 이거 어떻게 와. 어떻게 올라가 이거를.
3: 그러니까.

0: 뭐 진짜 처음 올랐던 에베레스트부터 해가지고 16제 마지막 산인 로체샤르까지 헤를 수 없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산들이 하나하나가 뭐 그런 삶과 그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는 산이 없죠. 그렇지만 그중에서 진짜 뭐 하나의 산을 뽑아보라고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안나푸르나 이제 그 일명 이제 풍요의 여신이에요. 여신이 산입니다. 여신이 저를 너무너무 이렇게 싫어하셨는지
1: 맞아.
0: 그 산만 제가 네 번을 도전해서 실패하고 네 번을 가서 실패했어요. 다섯 번째 만에 성공한 겁니다. 4전 5기 한 거예요. 세 번째 도전할 때그 산에서 제가 동료를 한 명을 해발 5,500m 지점 설원지대 플라토 끝없이 지금 그 눈밭을 쫙 걸어가는데 그 친구랑 저랑 한뭐한 5m, 7m 떨어졌고, 눈이 막 무릎을 허벅지까지 빠지는 이런 눈길을. 이 친구가 그 길을 이제 뚫고 나가고, 제가 바로 뒤에 가고, 제 대원들이 쫓아오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크레파스가 빠진 거야. 히트 크레파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렇게 실패하고 결국 네 번째 또 갔어요. 네 번째 또 갔는데 그때는 제가 7,700m, 7,600m에서 얼음 빙벽인데

0: 앞에 올라가던 셀파가 갑자기 쫙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한 5m 간격 떨어졌는데 순간 내가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줄을 딱 닦아 잡았는데 몸이 틀어지면서 어느 순간 뭐가 다리를 확 휘감는 거예요.
1: 다리 돌아갔어.
2: 야, 빨리 빨리.
1: 발목이 완전 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0: 그때부터 이제 한 발로 줄에 매달려 지르고 이제 막 미끄럼 기고 미끄럼 타고 절벽을 내밀고 빙벽을 막 내려온 거예요.

0: 배낭 좀 안 먹어보세요. 배낭 좀 안 먹어보세요. 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2부. 2부 순서.
1: 2부. 네, 네, 네. 아, 자.
2: 가시죠, 렛츠고!
0: 네, 자, 출발!
2: 출발! 출발.

0: 아, 오늘은 땀이 많이 나네요, 습해서.
1: 나 습도가 높아가지고.
2: 와, 습해가지고, 맞지?
3: 아우, 저 반바지 입고 올 거야.
2: 그러니까.
4: 와, 이게 바람골이구나, 바람골.
3: 어, 여기 바람골이다.
0: 아. 아이고, 시원하다.
4: 바람 좀 세고. 야, 이렇게 이쪽으로 보시고. 바람 모양, 다 같이. 양팔 벌리세요, 양팔 벌리세요.
1: 바람 맞기. 풍욕합시다, 풍욕.
0: 바람 맞기 타임.
1: 자, 풍욕.
4: 어, 시원하다. 야, 양팔 벌리세요, 양팔. 어유, 시원해. 천연 에어컨입니다, 천연 에어컨. 야, 천연 에어컨. 북극의 바람이 붑니다, 북극의 바람이. 와, 시원하다. 어떻게 좀 더위 좀 식겠습니까?
5: 네.
4: 야, 바람이 여러분들 귀로 팍 넣어드렸으니까 또 출발하겠습니다.
5: 아, 네.
3: 바람 너무 좋다.
0: 야, 힐링이다, 힐링이야.
4: 두 분은 뭐 함께 산행을 하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2: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 오, 15년이나?
2: 네네. 미경이는 그 전부터 산을 타고 있었던 친구고요. 근무지를 미경이가 네. 같은 근무지로 왔었고 같이 따라다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인터넷 서치를 하고 있었어요. 검색을. 그 등산 가방을 제가 쌤 이게 예쁠 것 같다고 해주면서 산을 다니네? 이렇게 해서 같이 가볼래? 그렇게 된 거예요. 네.

0: 직장 동료이고 언니이고 사회에서는 이지만은 산에서는 동무같이 너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정말 산행 메이트. 네.
1: 세 명의 친구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산과 민경이와 저. 그런 느낌으로 다니다 보니까 계속 좋은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다음 산행지 어디 갈까.
2: 그런데 뭐 중간에 또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좀 산행이 좀 뜸하셨다고 그러던 것 같은데.
1: 그 중간에 이제 민경이가 다시 네. 점거를 간 거죠. 다른 데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또 제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2: 그렇지 어디 무슨 암이 걸리셨다고 그러는데 네, 갑상선암인가? 네. 뭐야 어떤 거?
1: 그 유방암.
2: 아, 유방암. 예, 예.
1: 전부터 이게 가슴 쪽에 몽우리가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좀 커진 느낌이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만 큰 병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바로 수술 날짜 잡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 받고 예, 좀 많이 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0: 산행을 아주 많이 다니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우리 산행 진짜 많이 갔었지, 그치? 다니는 중에 갑자기 미경아는 암 걸렸어. 그래가지고 일생 살면서 사진을 가장 많이 찍었던 내 산 친구가 같이 산에 뭔가, 저도 사실 많이 슬픈데 표현은 안 했어요. 원체 샘이 잘 견뎌가지고.
1: 잘 견뎠던 것 같아, 그. 응. 가족들도 많이 도와줬고, 이렇게 또 옆에서 이렇게 또 힘이 되게 또 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0: 앞으로 우리 둘이 산에서 지금처럼 사진도 많이 찍고, 진짜 건강이 허락하는 날 행복하게 산에 한번 다녀봅시다. 우리는 명랑쾌활이 모토니까 파이팅!

0: 뭔가 조망이 보일 것 같은 계단이에요. 오.
1: 자, 점점 이제 시야가 나옵니다. 야, 상동 바다가 보입니다.
0: 오, 바다 보이네요.
1: 바다, 바다.
0: 우와.
2: 여기서 봐야지. 고개를 돌려주세요. 이야. 이야.
1: 아, 또 이렇게 다 열어주시잖아. 또 바닷가 쪽을 또 바다 보라고.
0: 우와. 오, 저 반대편 봉우리 아예 구름에 갇혀 있어요. 우와. 우와.
2: 윤우랑 지우는 뭐 아빠 케어 없이도 잘 가네 그냥 알아서.
3: 아니 뭐 이제 얘들은 되게 잘 갑니다. 한 번씩 쉬어주기만 하면.
2: 아빠가 군인은 아니시지? 아버님 어떤 일 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3: 저는 간호사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다들 반응이 그렇습니다.
1: 딸들이랑 언제부터 네. 산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2: 저희가 애들이 한 첫째는 8살, 둘째는 6살 때부터 조금씩 뭐 산에 가다 보니까 올 겨울에는 그 밀양에 있는 영남 알프스 그것도 완등 다 하고.
1: 오, 영남 알프스를 완등을 했다고요?
2: 예.
3: 지혜 그쪽 보면 무섭다. 여기 벽 쪽을 봐, 벽.
2: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지금 이 친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처음은 올라가면서 힘들지만 정상에 다다랐을 때는 해냈다라는 그런 인내심과 성취감 이런 거를 좀 그것만이라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윤우랑 지우는 등산하면서 좋은 거 하나씩만 말해줄 수 있어?
4: 정상에서 라면 먹는
1: 거. 정상에서 라면 먹는 거? 우리 지우는?
5: 저도 라면
1: 평상시 라면 잘 안 끓여주시나 봐요.
0: 건강이 안 좋으니까.
1: 언제 정상에 올라가면 라면 먹을 수 있다? 오, 그거 하나만으로도 또 이제 라면 먹기 위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뭐 해보고 싶은 뭐 목표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앞으로?
2: 저희는 외국에.
1: 외국에 있는?
2: 산을 네. 한번 가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1: 오, 어때? 아버지만의 욕심이야? 아니면은 그래도 가보고 싶어?
5: 안 가보고 싶어.
2: 가보고 싶어. 아, 그래. 알았어.
1: 과연 아버님은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네. 그건 나중에 알려주세요.
2: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1: 네. 애들 안 가고 싶다. 과연 아버님의 욕심일지.
6: 혜성 언니, 괜찮아요?
7: 나 점심 먹으면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점심 먹고 나면 뛸 수 있을 것 같아.
6: 그래요?
7: 이 짐을 덜어내면 뛸 수 있을 것 같아.

0: 이봐, 하늘 열어주시잖아. 오늘 다 촬영 좀 하라고, 그림 좀 보여주라고.
1: 오! 넘뷰, 넘뷰. 와, 이건 사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2: 야하. 아우, 배고파요.
0: 예, 점심시간 시간입니다. 예, 여기서 이 경치용 곳에서 우리 제가 오늘 점심시간 하겠습니다. 자, 각자 싸가지고 오신 거? 자, 오픈들 하시고 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야, 우리. 우리
1: 와,
0: 아버님,
3: 저희는 그 족발을 좀 쌌습니다.
2: 족발.
4: 윤기 잘 잘했다.
2: 체리.
5: 저는 간단하게 유부초밥. 3단 유부초밥.
0: 3단 유부초밥. 3단 유부초밥.
6: 초계국수입니다.
2: 초계국수. 우와.
0: 야, 초계국수. 초계국수. 야, 진짜 뭐. 오우, 초계국수 육수. 야, 우리 미경님.
1: 네.
0: 미경님하고 뭐야, 양풀. 야, 진짜
1: 비빔밥 할 거예요.
0: 야, 야, 양어를 갖고 오시지, 스트레스 이것도.
1: 아, 아, 저 하이라이트가 하나 더 있는데. 아니, 아니, 아니.
4: 와.
2: 뭐야?
0: 오.
1: 제가 통째로 들고 와서 시골에 짠 참기름. 내가 불러서 먹을 거.
0: 야, 참기름을 직접. 통째.
4: 엄청 고소하겠다.
0: 다음 이제 우리 오 작가님 미숫가루 꺼내시니까 미숫가루 꺼낸 걸로 뭐 하시죠, 뭐 그냥.
4: 오늘...

0: 다릅니다. 여기 경상도잖아요. 예. 여기 오면은 꼭 먹어야 될 게 충무김밥이라고 생각을 해서 충무김밥 충무김. 맛집 가서 예. 제가 싸진 못했지만 준비해 왔습니다. 예. 네.
1: 그리고 오징어 거 저기 좀 무침 있어야 되는데 충무김밥. 야.
0: 여기에 이렇게 하나 하나 되어 있어서 같이 네네. 나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2: 역시, 네. 역시.
1: 우리. 송순장님!
3: 예!
1: 송순장님!
3: 네. 예! 제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는 제 아내가 예. 포켓몬의 피카츄 캐릭터 맞아요, 도시락을 맞아요. 싸주셨어요.
1: 도시락 굉장히
0: 기대됩니다.
3: 예, 이번에는 예. 사실 제가 어제 좀 늦게 들어왔어요, 집을.
0: 서론이 긴.
3: 아내한테 아까 한 두 번 정도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1: 그래서 그냥 입만 갖고 웃었다.
3: 여러분들한테 부터 먹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간편하게 또. 예. 아, 예, 예. 여보, 전화 좀 받아. 제발. 미안해.
1: 식사 시작!
0: 잘 먹겠습니다.
1: 예, 맛있게 드십시오. 비빔밥! 야, 이게 오늘 이거 오히려 하이라이트다, 하이라이트. 비빔밥.
4: 맛있겠다.
3: 야, 산에서 비빔밥.
5: 쥐 맛있어? 나는? 쥐 맛있어? 조심해.
0: 아, 산에서.
4: 됐어요?
0: 잘 맛있어요.
1: 자, 우리 이제 먹었으니까 자, 이제 정상을 향해서 걸어서 정상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야, 또 올라갈 쯤 되니까 그냥 네. 가스가 확 몰려오면서 또 그냥 해를 쫙 구름이 가려지시고 바람 불어주시고 자! 출발을 하겠습니다. 고리산 정상에서.
6: 엄 대장님, 혹시 이거 저희 이거 보셨어요?
1: 뭐요?
6: 저희 잠금 화면.
1: 아, 무슨 잠금?
6: 저희 셋의 잠금 화면이 있는데요.
7: 네. 어? 저희 어? 똑같아요. 잠금 화면.
1: 네. 제가 그 바탕화면 깔고 있는데?
6: 네, 저희 지금 잠금화면이에요.
1: 어, 제가 바닥 이거예요.
6: 네.
1: 저거 똑같은 화면을 갖고 있어요. 야, 이거 뭐. 세 분은 어떤 관계세요?
6: 아, 저희는.
1: 네, 어떤
6: 그 민낯 여성 산악회라고 거기서 만난 사이입니다.

0: 산행할 때 너무 편하고 즐거워요. 사실 산후도 중요하거든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등력도 좀 비슷하고 코드도 비슷하고 코드 맞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산행하다 보면 하하호 너무 즐거워요. 예, 그래요.
1: 무슨 뭐 산악회라고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이런가?
2: 암환자 클럽이라고.
0: 산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그렇죠. 저희 세 명 다 좀 병이 있어서 암 수술을 다 했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1: 네. 야, 그것도 참 특이하네요, 진짜.
0: 혜성 씨나 저는 같은 갑상선 암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더 일찍 20살에 그거를 수술했고, 저는 5년 전에 수술했고. 그래서 지금 약을 계속 먹는 상태고, 이제 건강해지면서 용량을 점차 줄여가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갑상선 암 수술이었어요.
3: 그게 침륜성 심부자궁 내막증이라고 해서 인공하문을 달아내야 되는 수술이었는데, 이제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수술을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인생을 다 포기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그러면 나 평생 음식 안 먹어도 되니까 안 하겠다. 장로만 안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하고

0: 그 동네에 10년 넘게 살아도 단 한 번도 안 가본 산이었는데.
1: 그냥 바라만 보고
0: 그냥 뭐, 뭐, 산이라는 거 저기 왜 가지? 막 네, 사람들 막 등산복 입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전거를 네. 앞에 세워놓고 올라갔는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0: 정희 씨가 9월 달에 다시 재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좀 그전에 좋은 추억 하나, 수술 잘 받으라고 응원해 추억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혜상 씨랑 의논을 해서 신청하게 됐죠.
1: 이번에 수술이 잘못돼서 인공합문을 한다 해도 이번에는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다였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버틸 수 있는 산이라는 것도 있고 그때 이후로 가족들이나 이런 응원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힘이 좀 많이 키워진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언니들하고 건강하게 산에서 계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산에서.
3: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을게. 네. 어서 산 같이 가자.

0: 위에 구름이 지나가나 봐, 산 위에.
1: 그러네요. 구름 안으로 들어왔네요, 이제.
2: 어휴, 안개인가? 뿌얘졌네.
0: 성이, 성과.
1: 이제 거류산 성이 나타났다. 거의 다 온 거예요. 거류산 성에서 넘고 이제.
3: 아, 성이가?
4: 성을 쌓아놔야 돼.
3: 공수대 성곽이야.
1: 수직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들여 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소가야가 신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발굴을 해보니 신라 말기 고려 초기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높이가 2m 정도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동쪽 쪽에는 그래도 제법 잘 복원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0: 좋아. 여기가 위험하다.
1: 미끄럽습니다. 걸으자.
0: 기기기.
1: 자, 정상 정상.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0: 화이팅.
1: 야,
2: 화이팅.
3: 화이팅 화이팅.
1: 걸으자. 기기기.
3: 기를 막 뿌려주고 계신다 우리 대장님.
1: 미치지.
3: 괜찮으세요, 경영님? 어? 괜찮으세요?
0: 아, 아니, 속이 약간 울렁거렸어.
3: 괜찮아. 울렁거려서
0: 힘력이 좀 있어.
3: 아이고,
0: 계속 걸으면 좀 어지러워.
3: 심호흡 크게 하시고.
0: 3조 할래요, 3조.
3: 괜찮으니 심호흡 하시면서 다 왔습니다.
0: 아이고,
3: 아이고.
0: 나왔네.
1: 그래서 사실 어머니 맘에 화이팅!
0: 화이팅!
1: 화이팅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하이파이브! 뭐야 이게 버튼이야?
1: 자, 화이팅! 하이파이브! 수고하셨습니다.
2: 화이팅!
1: 야, 수고 축하
2: 하나 둘 셋
4: 이렇게

0: 감사했어요.
1: 거리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어때 산행 즐거웠습니까?
2: 네.
1: 행복했습니까?
2: 네. 예.
3: 그 같이 동행하는 산호들도 오늘 좋았고요. 네. 특히 제가 존경하는 엄 대장님하고 같이 산행을 해서 정상 뷰가 없어도 2000m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밑에가. 그래서 아, 오늘 너무 즐겁고 뜻깊게 산행을 잘 했습니다.
4: 예. 다음 거리산에 왔을 때 오늘이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오늘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5: 앞으로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이 거류산의 길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 이게 두 번씩이나 초대돼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이 정말 산에 장인, 자랑, 우리 엄 대장님의 고향에 와서 태초의 그 길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화이팅!
1: 예, 성지로우님. 두 번째나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7: 이렇게 함께 완주를 하니 진짜 울컥 할 것 같아요. 네. 네. 건강하게, 네. 명랑하게 이렇게 산에 다니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채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0: 춤, 정체가 무엇이오?
1: 조선민 선발전에 나간다고?
2: 헐.
3: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 궁중정자를 익히려는 것이다. 춤을 출 바로 그때
4: 운동이 천보시나?
5: 아, 말할 것도 없다. 통!
4: 나 기억 안 나?
6: 아, 아니요.
7: 칼춤은 무서운 춤의 얼굴 가치란 매력.
8: 궁중정제는 어느 세월에 익혀 도를 이루 갈란지.
0: 이 대회 장원은 누구?
1: 나야, 나.
4: 그럼 오늘부터 내가 절친?
9: 그게 그렇게 되나?
6: 소야, 가자.
10: 재미있는 아가씨네.
6: 소혜야. 소혜야. 소혜야. 소혜야.

0: 내 꽃을 거절했던 그 미인
1: 누굴 찾던 중이었어.
0: 아, 왜 이래. 날 찾아온 게지. 오늘 밤 이렇게 납시였으니 미자를 권두어로 작시 대결하면 어떻소? 미천한 쪽이 벗는 거요. 하나씩.

감사합니다.

0: 잊을 수가 없어.
1: 금수저 선비의 치명적인 눈빛.
2: 어쩜 근사해.
3: 소혜야, 아직 화 안 풀렸어? 어젯밤에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0: 뭐야 뭐야? 규희 쟤만 특별 대우 해주려는 거 아니야?
1: 이 놀이개가 네 것인데.
2: 그러합니다.
1: 사내들과 놀아난 적은 없다.
2: 믿어주십시오.
1: 그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게요? 이렇게 믿을 만한 제보에 확실한 물증까지 확보했는데도?
3: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아이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셔야 합니다.
1: 교희, 넌 이 일이 얼마나 중한 일인 줄 모르는 거야? 어째서 대답이 없어?
0: 뭔가 이상해. 쟤는 완전 범생이 간데.
4: 딱 봐도 사내 후리게 생겼잖아.
2: 제보자가 누굽니까? 대질시켜 주십시오.
5: 반성의 기색이라고는 없구나. 어? 풍기문란 죄인 주제에.
1: 아니 도대체가 말이야, 그 꼬셔냈다는 사내놈이 누구야? 어떤 놈이길래 조선 미인 선발전을 망치냐고!
2: 할 말씀 있습니다.
6: 나를 고해 바치시겠다, 김대감 마님한테. 내 어미가 누구 편을 들 것 같은가?
7: 아뢰 말씀이 있습니다. 규희 놀이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 이것도 어찌 된 일이야?
7: 규희가 어젯밤에 빌려줬는데. 그랬잖아, 기억나지?
2: 어젯밤에?
7: 내가 무보 그릴 때 네가 이 놀이개를 흘려서 내가 예쁘다고 딱 하루만 빌려달랬잖아.
2: 아 그래, 생각난다, 생각나.
7: 김대감 마님, 워낙 똑같아서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귀 놀이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1: 틀림없는 사실이랬다.
7: 여부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규희는 밤새 제 옆에서 꼼짝 않고 잔걸요?

0: 거짓말이에요, 김대감 마님. 어젯밤 규희가 사내들과 어울려 난리치는 꼴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1: 네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럼 제보자가 너야?
0: 네, 제가 목격했고 우리 엄마한테.
1: 아이, 얘가 열이 좀 나나 봅니다. 아프면 가서 쉬어.
2: 출입문을 포쳐서던 청지기가 제보했다. 난 그렇게 보고를 바닥권을.

0: 파리바리라는 곳입니다.
1: 파리바리? 이깟 명품 고쟁이 한 벌에! 특정 후보를 모함해? 그것도 가장 훌륭한 자질의 후보를! 뭐야, 니들 청탁 받은 거지?
2: 어, 아니, 청탁이라뇨! 당첨했습니다!
1: 예, 그저 제보만 전해달라기에!
0: 어쩔 수 없었습니다!
1: 이거 지금 당장 벗어버리지 못할까?
2: 안 됩니다, 이게! 이거는 무슨...
0: 남사시럽게 어떻게 여기서... 아이, 그리고 이 살에 붙어서 당체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1: 이게 살에 붙었어! 그럼 의금부에 가서 쥐리라도 풀면 이게 떨어지겠네! 응?
0: 아이, 저는 당장 벗겠습니다!
3: 뭐 아까 살이 붙었다며?
0: 아이, 떨어지지 못한다!
1: 벗어! 당장 벗지 못할까?
4: 우리 화해한 건가?
5: 우리 절친이잖아.
4: 고마워. 근데 어제 이 백옥놀이개는 어떻게 된 거야?
5: 아, 그거 비밀. 근데 너 어젯밤에 어디 갔었냐?
6: 나 찾으러 갔었다더니
4: 사내들한테 잡혀서 죽을 뻔했다.
5: 그럼 어떻게 빠져나왔어?
4: 이렇게 춤추니까 다 도망가던데?
5: 규이 너?

0: 이제 어쩌면 좋을지.
1: 아드님께서 미인 후보를 희롱했다 한들 뭐 그리 큰 죄가 되겠습니까?
2: 이게 감히 어디서 협박질이야?
3: 내가 가진 무기는 권력.

0: 진실과 거짓도 모두 뒤엎을 수 있는 돈. 김대감님께서 조선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신다 들었습니다. 우리 단이 장원만 굳혀주시면 남는 장사겠죠.
1: 흥정 솜씨만큼은 역시 조선 최고의 상단 안주인답군.

오직 권력. 양보할 순 없지 나를 지키기 위해. 돈이 필요해 날 지키기 위해. 권력이 필요해 나를 지키기 위해.

0: 어디.
1: 좋아.

0: 강희 선생님, 조선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1: 김대감이 무슨 일로?
2: 조선미인 서... 호호! 아니, 어때? 하하, 이...
3: 이제 곧 본선입니다. 집중!

0: 사태를 어이하면 좋을꼬.
1: 이 인물을 추라고요? 궁중정제의 아름다움이 망가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절정 부분에서만이라도 실력 있는 두 후보님이 나서주었으면 하오.

0: 할게요. 하겠습니다.
1: 아니요. 저희 둘이서만 춤을 추는 건 좀 어색할 것 같은데.
0: 걱정 마. 같이 연습하면 돼.
2: 인자, 춤밤시 볶을 일 없겠지라?
3: 춤 잘 춘다고 장원은 아니지. 난 홍삼 바르러 가야겠다.
4: 나도 물살을 팽팽하게 조여서 매무새 점수 높이고 말 거야. 가자.
5: 더 부드럽게. 더 숙이고.
0: 왜 그래?
1: 미안. 나 잠깐 숨 좀 고르고.
6: 조선 최대 상단에서 거에게 표권을 내놨단 말이지.
5: 그쪽에다가 장원을 줘야겠지요?
6: 아니, 장원은 당이 선생 요식에게 낙점해야지. 이번 기회에 임금의 신임을 얻어야 하지 않겠소?
5: 그럼 그 표권은 돌려줘야겠네요.
6: 한 번 손 안에 들어온 것을 그리 쉽게 내줄 수야 없지. 이제부터 이 표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봅시다.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어.
7: 청나라 출입증이다. 어찌 될지 모르니 잠시 피해 있거라.
8: 어머니, 제가 왜 천국까지 가야 합니까? 그 계집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7: 이놈이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네가 웬 수야 이놈아. 네가 웬 수야 이놈아. 응? 이놈아.
8: 어머니.
7: 이씨.

0: 괜찮아? 이걸 먹으면 얼굴이 팽팽해진대. 장원은 나의 것.
1: 장원은 나의 것. 나 오늘부터 금식. 나도 물만 마실래.
2: 나도 오로지 장원. 의녀 퇴직금 몽땅 투자했구만.
1: 나도 반드시 장원에서 무술년 새해에는 정규직에 취직하고 말 거야.
0: 실업급여 이번 달이 마지막인데.
2: 미모석 등수 밀림은 인생, 집안, 재산, 급이 다 갈리네 말이지.
1: 근데 소혜랑 귀인은 어디 간 거야?

0: 진짜 너무 잘 어울려.
1: 조선미인 선발전 장원은 바로 소혜, 너야.
2: 왜 그래?
3: 아, 몰라. 그냥 답답해.
1: 그럴 땐 춤을 춰야지.

0: 나 너한테 숨기는 거 있어.
1: 뭔데?
0: 아냐, 관둘래. 얘기하면 네가 나 싫어하게 될까 봐.

0: 아니어서 일부러 그런 거야?
1: 그러네. 얘들아, 너네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2: 아니.
1: 우리 대자보라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3: 동료 후보들 다 다치게 해놓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4: 불량 후보한테 감점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최규희 후보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5: 아유, 미인 후보님들 진정해. 이런 일은 그냥 조용히 처리하는 게 상책이야. 오늘따라 더 이쁘네.
4: 일단 들어가. 가.
6: 아니, 김대감 아니면 아시면 우리한테 불똥이 튈 텐데요.
4: 후보들끼리 경쟁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지. 응? 내일이 대회인데 뭘 저런 것까지 고해.
6: 그죠?
4: 저것들 아주 입을 다 꼬매나 버려. 예. 바느질 잘하지?
5: 예.
4: 됐어.
7: 김대감 마님께선 표권 받으셨고

0: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는 사고를 쳤고
1: 이제 내가 장원?
0: 자, 이게 바로 참기름에다가 금가루를 팍팍 섞어 만든 보쪽 수침이야. 드디어 완성.
2: 귀야! 야, 귀야.
3: 아버지, 어떻게 벌써? 아직 날짜가.
2: 아니, 서신을 보고 달려오지 않았느냐? 아, 네가 미인 선발전에 참가했다면서 김대감이 영경까지 소식을 전했더구나.
3: 당치 않습니다.
2: 그렇지, 그렇지. 아,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지. 에헤, 어쩐다. 이 김대감 이 유인을 정말. 아니, 그런데 네 오래비는 어디 갔느냐?
3: 아버지, 저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요.
2: 야야, 귀야. 귀야, 야, 사라능단 비단은 보고 가야지. 그렇게 당부를 하더니만.

0: 오라버니 큰일 났어.
1: 무슨 일이냐?
0: 아버지가 연경에서 돌아오셨어. 김대감이 아버지한테 서신을 보냈대. 내가 간신히 둘러대긴 했는데.
1: 일단 돌아갈 거라.
0: 집에 올 거지? 오라버니, 궁중정제는 다 익힌 거야? 그렇게 바라던 미의 경지는 때때로 됐어?

0: 미안해. 네가 이렇게 다칠 줄은 몰랐어. 설마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내가 장원 욕심에 너 밀쳤다고.
1: 그럼 아니야?
0: 소혜, 넌 알잖아. 난 장원 같은 거 신경 안 써.
1: 그러니까 말해봐. 거짓말하지 말고.
0: 내가 바라는 건 오로지 춤. 너와 춤추면 안 하는 순간들 뿐이야.
1: 넌 괜찮구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어. 난 너랑 있으면 온몸이 떨려. 숨막혀. 화가 나.
0: 믿어줘. 널 위해서였어. 네가 무대 밖으로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야.
1: 그래. 박자만 놓치지 않았어도 내 맘을 모두 들켜버리는 일은 없었겠지.
0: 소혜야.
1: 난 너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해. 나한테만큼은 솔직하게 말해줄 순 없었어?
0: 너 혹시 알고 있었던 거야?
1: 네 거짓말을, 그 대단한 비밀을 나 혼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0: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1: 멀리, 되도록 멀리 가버려. 이제 네 비밀 같은 거 지켜줄 생각 없으니까.
0: 소혜야, 나 항상 너한테 진심이었어.
1: 왜? 왜 멋대로 자꾸 내 맘을 흔드는 건데?

0: 처음 보시나?
1: 이 특별한 패치 소혜가

0: 이름 뭐야? 원래 네 이름
1: 규원.
0: 규원.
1: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

0: 알아. 넌 언제나 진심이었다는 거.
1: 처음엔 춤 곁에 있고 싶어서. 나중엔 네 곁에 있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

0: 때문이겠지? 이 대회에 나온 진짜 이유.
1: 완벽한 궁중정재를 만나보고 싶었어.
0: 그럼 추시죠, 이 인무? 내일 본선 무대에서?
1: 자신 없어.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해.

0: 이 대형 폭탄을 어디서 터뜨린다.
1: 할아버지. 기어이 본선에 출전한다고?
2: 아니 네 오래빈 어딜 가고?
1: 아마도 아 시사 모임에 간 듯합니다.
2: 새벽부터 아주 열심히구나. 아 나는 그 조선미인 선발전에 김대감을 찾아가서
1: 네?
2: 이 문제를 직접 따질 생각이다.

0: 어째 사직 여기 있는 게야?
1: 소자, 오늘은 어머니께 확실한 효도를 하렵니다.
0: 그렇게 일렀거늘 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게야?
1: 그 계집 말이오. 나를 골탕 먹인 그 계집. 계집이 아니라 사내입니다.
0: 네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라. 아이고, 네 놈이 기어이 이 어미가 벌인 행사를 망칠 작정이로구나.
1: 직접 봤다니까요.
2: 자, 이제 다들 오해는 풀린 거지?
3: 그래. 귀이 아니었음 소에 너 무대 아래로 떨어져서 완전 큰 사고 날 뻔했네.
4: 오메, 그런 줄도 모르고 거럭거럭 난리를 쳐버렸단 게.
5: 아니, 나 다 못 믿겠어. 귀이 제가 오늘 사고 안 친다는 보장 있어? 우리 다 밀어버릴 수도 있잖아.
6: 세상 마상에 후보님은 옷도 안 입고 뭐 왜 이러고 있어? 무슨 시작이?
5: 반각 남았습니다. 반각? 아, 내 불륜지 어딨어?
7: 이거 맞냐?
5: 하여튼 끝까지 왕재수.
6: 발목은?
2: 걱정 안 하셔도 돼요.
6: 두 후보가 궁중정제의 고매한 아름다움을 꼭 보여주길 바라네.
7: 명심하겠습니다.
8: 부인, 오늘 탕희 선생도 오실 것이니 장원 잊지 마시오.
0: 글쎄요, 대회를 무사히 잘 치러야 할 텐데요.
9: 자, 대봉박두 장원은 누구냐? 인형미모 1번.
10: 우와, 예쁘네. 엄마, 1번.
9: 정순가련 2번.
11: 얼굴이 나좀 왜
12: 내가 좀
11: 웃기고 있는데 아주 그냥.
13: 아버지. 아버지, 꼭 오늘 미인 선발전까지 꼭 가셔야겠습니까?
14: 아, 확실하게 따지려면 자고로 이 현장을 덮쳐야 되는 법이다. 아, 김대감 이 위인을 정말.
13: 아이고,
14: 귀야, 귀야. 아, 왜 이러느냐, 왜 이러느냐. 야, 정신 차려.

0: 여기 여기 좀 여기 좀 앉아 보자. 아이고 고맙소 고맙소. 어 앉아 앉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큐이 괜찮으냐?
1: 미인 좋아하네. 사내라니까 사내.
2: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돈 넣고 돈 맞기. 장원을 맞추면 돈벼락이
3: 돈벼락.

0: 장원을 못 맞춰도 재미가.
1: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재벌 상단 외동딸

0: 자신 없어. 못 주겠어.
1: 괜찮아. 내 호흡 받아.

0: 예쁘고 아름다운 난장판 세상 천지 또 있더란 말이냐!
1: 교환이 돼 이놈!

0: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러고 나니까 소에 네가 보였어. 여태껏 만나본 적 없었던 아름다운 네 모습이.
1: 우유 빛깔 꽃선비.
0: 고마워. 가난한 네 마음에 찾아와줘서.

0: 괜찮아. 아, 잘 부른다.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지 마, 오지 마.
0: 감사합니다.
2: 아, 그렇게 했잖아, 아까도.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네, 국립과학원 예약 땅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공연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서울특별시가 10년 전에 살풀이 춤을 서울시의 무형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무대는 바로 살풀이 춤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지정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주기를 맞이할 때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미래를 다시 고민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오늘은 바로 살풀이춤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는 의미의 무대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제1부에서는 이 살풀이춤이 태동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오늘 이 공연의 주제가 무지의 발견입니다. 춤에 대한 깨달음 아마 이렇게 우리말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춤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일깨워 주신 스승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인 벽야 이은주 선생의 스승이 되시는 한영숙 선생님 또 그 한영숙 선생님 춤의 바탕이 되고 있는 한성준 명무 이런 분들의 춤의 세계를 한번 되짚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춤을 무대에서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일부로 구성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춤 공연뿐 아니라 춤을 반주하는 음악도 마치 음악회에 오셔서 음악을 감상하시는 것처럼 훌륭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무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의 춤이 우리 전통을 향해서 그래도 구심력이 크게 작동하는 춤들이었다고 한다면 2부의 무대는 이은주 선생의 창작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어서 전통으로부터 오히려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전통의 확장적인 의미가 담긴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2부 무대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네, 취미 없이 반주 음악만 가지고도 훌륭한 음악회 하나를 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악들, 그 음악의 가락을 타고 아름다운 춤을 여러분들 감상하는 호사를 누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연의 맨 마지막 장면 눈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무대를 준비하는 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무대를 만들었는지를 엿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풀이 지정 10주년 기념 무용 공연 마지막 살풀이, 문화재 지정되고 나서 이 공연이, 이 종목이 얼마나 더 활기차고 활성화되었는지를 엿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살풀이 춤의 이수자와 전수자가 총 출연하는 무대,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뭐 돌아가시면서 한지를 하면은 속임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 마음을 갖고 해봐라. 그러면 굶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 한지를 아주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한지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통한지라는 게 그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그 당나무를 채취해서 쪄서 그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을 벗겨 놓은 걸 그거를 피닭이라 그래요.

0: 우리나라 그 한지는 지금 1300년이 넘는 직지심경이라는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프랑스에 소장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몇백 년 됐다, 400년 됐다, 500년 됐다 뭐 이런 종이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거는 그렇게 오래된 종이가 없습니다, 아직.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한지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이게 황촉규라는 풀인데 이걸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성의 액체가 나와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 한지를 뜰 때 원료하고 물하고 이렇게 배합을 해서
0: 이게 없으면 그냥 물이 쑥 빠져요. 이걸 넣어야지만 미끈미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당나무 섬유에 이렇게 퍼트려주는 역할을 해요.
2: 이 나무에는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골라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한지 자체가 나왔을 때 매끄럽게 되지. 이런 게 이제 이게 눈이에요. 이런 게 나무에. 이렇게.

이제 우리 부친이 계시면서 원주 한지가 좋다는 거를 부친께서도 이제 그 종이를 뜨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종이가 나오고 오래 갈 수 있는 종이는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부친께서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뭐 다른 예술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혼자서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그냥 뭐 본인대로 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 일은 특성상 뭐 온 가족이 다 하지 않으면은 못할 일이에요 이게.
1: 고생이 많죠. 그 뭐 애비가 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없이 한지 만드는 일을 했으니 지네도 힘들어서 해야지.

똑같은 이런 그 원료 갖다가 재료 갖다가 똑같이 떠도 분명히 달라요. 떠놓으면 외발은 흘림 뜨기를 하기 때문에 섬유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와서 올라앉으면서 이게 형성이 돼요. 강도도 더 강하고 쌈발보다. 그리고 또 떠놓으면은 종이가 윤기도 나고 또 저기 저 쌈발로 뜬 거는 푸석푸석해 보이고. 또 어깨 여기 또 이 손 메디 이런 데가 네, 아프죠. 심하게 하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지만 참고 하는 거죠 뭐.

참 힘들었지만 이런 그 좋은 한지를 만들어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쓰시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참 여태까지 하고 일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동심결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에게는 매듭은 그 아주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탯줄의 매듭부터 시작을 해서 이승을 떠날 때 그 혼백 매듭에 이르기까지 그 생과 사를 연결하는 그런 전통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 가운데 이게는 금박을 넣어가지고 또 망을 떠가지고 술도 아주 굵은 술로 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왕실 의장 유물에는 다 이렇게 권위의 상징으로 매듭을 많이 달았습니다.

매듭을 맺기 위해서는 끈이 필요하죠. 그래서 끈을 짜는 과정인데요. 또 끈을 짜려면은 명주실을 염색을 해서 또 합사를 해서 합사한 그 실을 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굵기에 맞춰서 이제 토짝에 감아가지고 토짝에 이제 합사한 끈을 실을 감아서 끈틀에 앉혀가지고 지금 끈을 짜는 겁니다. 이게 8가닥으로 8사치기 하는 겁니다.

여성의 장식무의 또 대표적인 걸로는 또 장식류에는 그 놀이개가 있고요. 또 뭐 남자의 장식무로는 뭐 허리띠, 그러니까 세조대라고도 하죠. 또 뭐 오색조대라든가 뭐 선추, 또 갓근 같은데 그런 데도 다 매듭이 달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정말 매듭이 안 달리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널리 애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치밀해야죠. 예. 뭐 이렇게 적당이라는 게 안 통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그리고 매듭은 이렇게 완성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넘어가서 그 먼저 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의 연속인 것이 또 매력이고 특징이고, 그게 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꾸준한 인내력을 갖고 해야지만 이게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도만 글 쓰는 것만 도가 아니다. 이건 한 해의 예도라고 본다. 제가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충남 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삼파릇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 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아리랑제입니다. 정선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정말 첫 무대부터 정말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판소리대가 박예리 선생님과 이 노래 들어볼래 직접 신청을 해준 친구들의 무대, 한 무대에서 정말 멋진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 네, 우리 친구들은 정말 평소 존경하던 선생님과 한 무대에선 오늘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박예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악을 대표하는 여러 대가들과 또 국악 꿈나무들이 함께하는 무대를 준비했죠.
0: 네, 맞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대가의 깊은 소리, 그리고 우리 음악의 미래를 만들어갈 친구들의 새로운 에너지, 이 두 에너지가 만나서 또 어떤 특별한 울림을 전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1: 네, 그야말로 우리 음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박예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또 한 곡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2: 춘향 형상 가련하다 쑥대머리 귀신 형용

그렇죠. 막아 아, 음악에 막혔으니 행무소를 내가

0: 손가락에 빌어
1: Yeah.

생각

은 팔자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윤캐려나

0: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꾼이시죠. 판소리에 깊은 감동을 전해온 소리의 대가 박예리 선생님과 선생님을 롤모델로 꿈을 키워가는 친구들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아,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는데 네. 박예리 선생님,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한 무대 어떠셨어요?
1: 정말 좋았습니다. 네. 사실 제가 선곡한 무대들이 수월한 무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너무 잘해가지고 잘하니까. 제가 천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0: 아이고.
1: 와, 너무 좋았습니다.
2: 와, 선생님께서도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고요. 그 네.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한테도 진짜 꿈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출연이 확정됐다 이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3: 생일처럼 정말 기뻤어요.
2: 생일처럼 네.
3: 엄마가 아서야 쑥대머리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 박예리 선생님 말이야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0: 네.
3: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0: 울었어요? 꿈이 이루어진 순간인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박예리 선생님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4: 저는 유튜브로 쑥대머리를 듣고 알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노래를 들으면 신기해요. 기쁠 때는 더 신나고 슬플 때는 같이 울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고 선생님처럼 멋진 소리꾼이 되고 싶어요.
0: 그래요.
5: 저는 판소리를 전공으로 시작하고 중학생이 되면서 변성기로 고음이 많이 불안정하고 무서워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0: 그래요.
5: 우연히 박예리 선생님의 공연 영상을 보고

0: 오, 깔끔하고 단단한 상청 소리를 들으면서 큰 도움이 많이 되어서 저도
1: 네.
0: 박예리 선생님처럼 나중에 커서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그런 큰 명창이 되고 싶었습니다.
2: 아유, 뭐 선생님
3: 아,
2: 좋으시겠다.
3: 그러니까요. 진짜.
4: 소리도 잘하는데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나.
2: 그러니까요.
3: 네.
2: 다재다능해요.
4: 참새들, 참새들.
3: 또 우리 친구 중에 박예리 선생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5: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2: 네.
5: 방송국 녹화장에 갔었는데요.
2: 네.
5: 박예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훌륭한 명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길 바랄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 오, 박예리 선생님 그때 그 좋은 덕담 해주신 거 기억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도 나야 돼요.
4: 나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2: 이제 났죠?
3: 이제 슬금슬금 네. 나실 거예요.
4: 맞아요, 맞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성장하고
2: 그러니까요.
4: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서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3: 자, 오늘 들려주신 곡들도 선생님의 깊은 뜻이 아마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선곡을 또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4: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대목에 이런 느낌을 잘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곡을 한게 바로 판소리 춘향가 중에 쑥대머리 대목이에요.
2: 예.
4: 아, 이 소리 너무 좋구나.
2: 예.
4: 그래서 소리의 다채로운 기법들을 아, 잘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2: 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순간 이 아이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박예리 선생님 덕분에.
6: 감사합니다.
2: 예.
3: 꿈을 키워가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 네, 우리 전통 소리의 맥을 이어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즐겁게 이 평생 공부에 멋짐을 또 즐거움을 네.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아,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는 그런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3: 응원할게요.
6: 감사합니다.
2: 네.
3: 자, 대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무대에는 또 어떤 대가와 학생들이 잊지 못할 무대를 선보일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경기 민요의 역사를 지켜오신 산 증인이죠. 이휴문, 강효주 명창 이렇게 수많은 소리꾼을 길러낸 큰 스승이십니다. 이춘희 선생님과 친구들이 전해준 무대 만나봤는데요. 두 친구한테 먼저 좀 물어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대가와 함께하는 특집에 꼭 출연하고 싶었던 이유가 뭔가요?
1: 네, 저는 그 엄마랑 이춘희 선생님 무대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엄마가 우리 규민이 또 이춘희 선생님과 함께 공연하는 날이 올까 이렇게 한순반 기대반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엄마의 소원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공고를 보자마자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0: 야, 엄마의 소원을 이뤄주셨네요. 야, 대단한 딸이다.
2: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존경하는 제자들 함께 무대를 꾸미면서 어떠셨어요?
3: 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하고 어린 학생들하고 이렇게 공연 네. 같이 한다는 게 저도 첫 무대 섰을 때 엄청 떨리고 네, 긴장을 했었고 예. 오죽하면은 그 선생님이 네. 저에게 제 호두정 가져와라 제 무릎에다 갖다 끼워주게
0: 왜?
3: 떨려서
0: 떨리니까?
3: 깨지게
0: 아, 그 정도로
2: 달달달달 떨리니까
0: 그랬구나.
3: 그랬던 옛날 그 생각이 나네요.
0: 선생님도 대가도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2: 아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진짜 선생님께서도 그런 인간적인 떨리고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또 새롭습니다. 네.
0: 그리고 우리 두 친구는 이춘희 선생님하고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무대 있나요?
4: 저는 제 이름 박은미로 공연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네. 이춘희 선생님을 꼭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많이 성장해서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2: 꿈이 이렇게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이루어지지 예.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3: 네, 저는 굉장히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꿋꿋해야 그 하다가 힘들거나 더디거나 그렇게 네. 생각이 들 때는 네. 자기가 극복해 나가는 힘을 갖고 그걸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0: 그 선생님도 그렇게 아 나는 이 길이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3: 그럼요.
0: 그래요?
3: 수천 번.
0: 내가도 그런 생각을
3: 네,
0: 해요?
3: 네. 그렇게 하면서 네. 정말 저는 이 소리가 아니면 죽는다라는 각오하에서 네. 저는 그걸 극복해냈어요.
0: 그거 어떻게 밥심 같은 건가요?
3: 밥심이 아니고
2: 밥심이겠어요. 대가 선생님인데 다른 게 있겠죠.
0: 뭐가 있을 네. 거 아니에요?
3: 밥심이 아니고 예. 배심.
0: 배심.
3: 네. 그래서 배심을 키워서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쉬었다 풀렸다 쉬었다 풀렸다 이래가면서
0: 단련을.
3: 제 소리가 좀 힘이 생기고 예. 네 굵어지고 이러면서 울림이 생기고 이렇게 됐거든요.
0: 자신감이 붙고
3: 네.
2: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듣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이 가르침과 또 좋은 말씀을 밑거름 삼아서 우리 친구들도 대한민국 국악을 이끌어갈 멋진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저희가 또 함께 응원할게요.
4: 네, 감사합니다. 네.
0: 자, 이어서 이춘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두 번째 무대를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 계속해서 감상해 보시죠.

마시고

0: 네, 대한민국의 신명을 세상에 알린 사물놀이의 창시자 김덕수 선생님과 학생들이 꾸민 흥겹고 멋진 무대였습니다.
1: 네.
0: 아, 정말 멋진 공연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떠셨습니까?
2: 네, 뭐 제가 사실은 내년에
1: 네.
2: 70주년을 맞이합니다, 데뷔.
0: 그래요?
2: 그래서
1: 축하드려요.
2: 이 이번에 네. 새로 결성된
0: 예.
2: 네. 도잼.
0: 도잼?
1: 도잼?
2: 도깨비잼.
0: 아,
2: 오늘 첫 데뷔 공연이에요.
0: 예.
1: 아, 이제 시작인가요?
2: 이제 시작입니다.
1: 아,
2: 그래서 우리 국악방송에
1: 네.
2: 감사드리고요.
1: 네. 네.
2: 여러분들 다 같이 사물놀이 도잼입니다. 인사 시작.
3: 사물놀이 도잼입니다.
0: 그래요.
1: 우리 친구들 도잼 앞으로 기대할게요.
0: 야, 성공적인 데뷔 무대였다. 그죠?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네.
1: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 4명 모두 또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예요?
4: 네, 저희는 모두 국악을 하는 동시에 하키를 하고 있습니다.
1: 하키?
4: 그런데 하키와 국악 둘 다 은근히 닮은 점이 많아요. 하키도 친구들과 함께 호흡이 딱딱 잘 맞아야 하는데 국악도 친구들과 함께 장단이 딱딱 잘 맞아야 하거든요.
0: 재능이 정말 많은 친구들 같은데 처음에 김덕수 선생님 봤을 때 그때 어땠어요? 딱 봤을 때
5: 장구를 거꾸로 치시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치시는지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0: 그래요.
1: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연습하면서 선생님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6: 호흡 많이 해라 웃어라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0: 네.
6: 호흡 많이 하고 웃으면서 장구를 치니까 더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 연주하면서 재밌게 했어요?
6: 네.
1: 많은 것들이 성장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또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였어요?
7: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연습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쉬는 시간에 피자와 과자를 먹고 쉬는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1: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동안 정이 듬뿍 들어버린 것 같은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2: 이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에 지구촌이 아니고 우주에
0: 네.
2: 우리의 신명, 우리의 멋과 맛 그게 바로 우리 전통 음악이고
0: 네.
2: 전통 예술이잖아요.
1: 네.
2: 그걸 바탕으로 큰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정말 오늘 기억하면서 전통 예술을 이끄는 대가로 성공하기를 저희도 기원할게요.
1: 응원할게요.
0: 고맙습니다. 네.
1: 네. 자, 대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어느덧 마지막 순서인데요. 서도민요의 대가 유지숙 선생님과 학생들이 준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 네, 서도민요의 깊은 멋과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지켜오신 소리의 대가죠. 유진숙 선생님과 내 친구가 함께 꾸민 무대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전 인터뷰 때부터 좀 행복하다라는 말을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행복했던 거 어떤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1: 저는 서도민요의 대가이신 그 유지수 선생님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2: 얼굴에 행복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또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3: 사실 방송 나오려고 열심히 연습은 했거든요.
0: 예.
3: 그런데 힘들다가도 이 아이들만 보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이 같이 나누면서 그 즐거움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0: 무대를 보는 저희들도 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네. 그 워낙 대가이신 선생님을 이렇게 직접 대면하면은 좀 긴장도 될 것 같은데 어땠어요?
1: 사실 처음에는 무서웠었어요.
2: 무서웠었어요. 네.
1: 왜냐하면 노래를 잘하셔도 너무 잘하셔서 전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졌거든요.
0: 아우라.
1: 같이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보니 정말 편안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거 알았어요.
0: 그럼 오늘 유지숙 선생님과 함께해서 어때요? 하나도 안 떨리고 좀 든든했어요?
4: 네.
0: 확실해요?
4: 네.
2: 그렇죠. 그러니까, 예. 든든한 선생님이 서 계시면 뭐 좀 떨린다기보다 오히려 더 기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0: 그럼요. 너무 영광스럽고.
2: 네. 선생님께서는 또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시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해요.
3: 네. 서도소리가 갖는 떨림을 이렇게 굵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은 특징적인 것을 가르쳐주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따뜻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사 잘하는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 를 먼저 가르치게 되죠.
0: 아, 저희 딸도 좀 보내고 싶네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좀 예의 좀 배워오고.
0: 예의를 초3인데.
2: 인성도 네, 인사성도 좀 배울 수 있게.
0: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을 준비를 했대요. 여러분 준비됐죠?
4: 네.
0: 자, 해볼까요?
1: 유지숙 선생님과 이 같은 무대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게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5: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선생님과 또 한번 무대에 서고 싶어요.
1: 앞으로 선생님처럼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6: 예쁘신 우리 선생님과 선생님께서 건강하시고 저희와 한 번 더 노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사랑해요!
0: 예. 예. 아유, 사랑한다고.
3: 행복합니다.
2: 예. 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였는데요. 선생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3: 네, 지금처럼 이렇게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우리 지금 이렇게 전통예술을 사랑하는 또 서도소리를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서 어느 날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같은 모습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꾸준히 해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정말 선생님이 바라고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0: 네. 네, 고맙습니다. 이 대가의 따뜻한 가르침과 친구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면서 보는 내내 정말 미소가 지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2: 네.
0: 오늘 행복한 무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맞추고 노소리와 장단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배운 소리와 장단 그리고 선생님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 친구들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밖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또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1: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 유지숙 선생님과 학생들이 준비한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거를 지금 보내라고요?
1: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2: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3: 보안 확인 링크?
2: 확인하고 끌고 가실게요.
4: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모실 적에 못다 살고 못다 죽은 영천들아 옷이 있거든 이 자리에 오실 적

밤날에 발전을 하옵시고 개개성성 무수대길 안가 태평을 하옵시고.

사기를 면하고 건강 죽거나 몽다리 귀신을 면했어. 귀신의 호반에

0: 하늘 올리는데
1: 모시자
0: 결혼하고 오늘 축하를 하는 날.

않고 답답해라. 어제 보다가 3분의 1이 좀 들어오신 것 같네. 우리도 여기 와서 일을 하니 좋기는 좋지만은

0: 얘기해도 하시지 마라.
1: 시작
0: 그럼 뭐도 이번에는 이렇지만 다음에는 이 장소에 이 객석에 뭐.

0: 소리나 크네요.
1: 아시다 보시다
0: 오늘 오셨다가 가정에
1: 아시다 보시다
0: 이같이 이런 일이 없어야 안 됩니까? 청춘 조금 더 막아주시오. 전혀 사기야. 귀신 중에도 몽다리 귀신이 제일 무섭고요. 처자 죽은 나 사기 귀신이 무섭다는데. 옛날에 저기는 총각이 죽으면 죽은 처녀 구한다고 죽맹인들 모아가지고 네 집에 죽은 딸이 있나 네 집에 죽은 아들이 있나 이래가지고 오늘 혼사를 해가지고 구슬 일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내가 우리 딸이 만약에 떠났다 해도 남사시르바 못 내놓습니다. 가슴 답답해서 못 내놓습니다. 처녀도 많이 죽고 총각도 많이 죽었지만은 그리 모두 다 안 내놓고 안 하다 보니 한 20년이 넘었는가 봬요. 혼사꽃 한지가 어떤 사람으로 보살 제사들이 점사를 해가지고 천상선녀하고 결혼식을 지킨다네요. 천상선녀가 있는지 없는지 의아 아닌겨. 이래 오셨다가 이같이 이런 일이 없도록 주원 받아가서 공덕 받아가세. 가정에 안락하고 자손에는 상생하고 만대 유진 백대 천성 만사가 여여되고 백사대기라야 소망 성지대로 존재하시고 은야떠여지다 무병장수를 하였어. 차례차례 내려오면서 할아버지 오래 사시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오래 사시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엄마 오래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차례 걸음으로 가시였어. 자손들 도와주고 받들고 엎드려 주시고 오늘따 주운 망령들 사실은 인자가 있고 나이가 있고 진짜로 죽은 사람 같으면은 이래 구슬하면 눈물이 나고 이래 구슬해가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 옛날 하던 방식대로 이래 조금씩이라도 다 하다 보니 이래 짧은 시간에 이래 구슬을 매끄리를 이래 하는데 아시는 분들 이 전문위원님들 교수님들은 다 아시지요. 그렇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결혼식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 가시는 길에 명을 타고 오시는 길에 복을 타시고 가정에는 다시는 우한 재앙 없고 오늘따 무병장 사시고 명복을 타시고 가시고 악담살 부담살 관제 구천살 재벌의 손재살 재은살 진살 악살망 신살 금살 하살 막아주고 여보소. 와. 박수도 장단도 잘 맞춰요. 악살, 악살, 악살, 악살. 아, 나무에는 목신살, 돌게, 섭신살이야. 모든 다 10살, 월살, 1살, 10살 막아주고 1년 12살은 과연 13살은 360일 주나 동철이 다 들어갈지라도 하나씩 같이.
2: 박수 잘 친대.
0: 박수도 딱딱 장난 맞춰가지고 내가 신명

0: 모두 변하냐 다 없었어. 엄마 손바닥 아파요. 근데 아직 그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요 뒤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생전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죽어서 일단은 저승에 가시면은 애옥 지옥을 면해서 극락을 가신답니다. 그래서 애옥 지옥을 면하는데 또 면에 가려면 또 지옥 풀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렇죠. 극락세계 시황세계 모범 연한대로 이렇게 모시는데 또 이렇게 가자.

대왕님 좀 봐주시고

갔어. 철산 지옥을 면해 갔어. 어둡고 캄캄한 무암흑함 지옥을 면했어. 왕성극 나가 없어서 마하받냐 바라밀다심여 관자재보살 행심받냐 바라밀다시주견 옹개고 도일 최후의 사리자색 부리공공부리세색적 공적시세수산행신여부여시사리자 시제법공사 불색불면 불구부정 부적물감시고공중무색모 수산행신모 아니위세신의 무색성양미처보 무안개내지부 예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지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지 무오침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득고 보리살따의 반야 바람일따오신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고원이 전도몽사 구격열반 삼세제불핵의 반야 바람일따고득간옥다 삼명삼보리고지 반야 바람일 시대신조 시대명주 신무상조 지모 등등 주은응진일 최고지 실부려 원설 반야 바람일 다조 적설주알라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모찌사방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모찌사방아 아제 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공주여 임명으로 제초거야 서충광 사공아 니 배경 땅 건너여라

저게는 무슨 게 싫었던 거 은기 높게 싫었더라. 그 은기를 벌써 보니 우리나라 염주실로

우리 신랑 신부 짝도 맺어줬는데 조상님 전에 어찌 하직 없이 가실 리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다고 우리가 하직이나 한번 청해봅시다.

그때 박수 쳐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잔치를 벌려주신 우리 조상님들 전에 어찌 그냥 가실 리가 있겠습니까? 꽃은 꽃고 머리에 꽂고 좌상 부처님은 품에다 안으시고 연불로 양석 쌓고 세왕 가고 극락 가실 적어 전궁 없이 위가리 전궁이야. 저... 저...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희 아지트에서는요,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드는 젊은 예술인들이 매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편안한 아지트에서 그들의 음악을 듣고 또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아지트의 문을 처음 열었을 때도 저의 짐들이 찾아주셨었는데 이번 시즌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어떤 분들이 아지트에 오셨을지 기대되시죠? 그럼 준수 짐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지음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완벽한 하모니를 들려준 크레질의 무대였습니다. 크레질 여러분들 모시고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인사해 주세요.
4: 저희 인사 한번 드릴게요. 그래도 네. 또 나름 저희 그 구호가 있어서.
1: Where's the fun
5: in 크레질?
6: 안녕하세요, 크레질입니다.
0: 야, 방금 앞서 들었던 노래도 정말 우리 스튜디오를 밝혀주셨고. 예. 근데 사실 또 아쉽게도 오늘 한 분이 안 계세요. 아, 네.
7: 맞습니다. 오늘 저희 막내가 그 오페라 공연이 있어가지고 네.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0: 진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네. 모시는 입장에서 네. 한 분이 없어서 이 완전체를 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4: 다음에 완전체로 한번
3: 불러주시면 또 완전체로
7: 시즌2 하시면 완전체로 한번 네. 더 오겠습니다.
0: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하게 되면 꼭 와주실 거죠?
7: 네, 네 그럼
0: 지금 여기서 약속하는 네. 거예요?
4: 아니면 막내만 네. 따로 나와도
0: 막내요?
3: 그건 또 안 되나 봐.
7: 같이 나와야지.
0: 아니, 그런데 크레질은 사실 한 분 한 분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고 또 그 다양한 색깔들을 하나로 합쳐서 또 보여주는 게 크레질만의 무대 그 어떤 매력이잖아요.
3: 맞습니다.
7: 네. 맞습니다.
0: 그렇다 보니까 또 한 가지의 노래를 각각 또 장르로 불러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7: 그때 우리 준수 선배님께서
3: 뭐 같이 했었는데
7: 우리 저희의 크로스오버라는
0: 저희 콘텐츠 얘기 하려고 했는데
3: 맞아 맞아
7: 아 그렇구나 네네 그 나오셨을 때 그때 배웠었잖아요 소리를 한 대목
0: 그때 사랑가 배웠었죠
3: 맞아요. 사랑가
7: 예 예 네, 네. 그거를 각자 스타일의 버전으로 한 번씩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4: 자 이리 오너라
0: 예 네.
4: 나와 함께 업고 놀자
0: 아 리더님 왜 그러십니까?
4: 네?
0: 당당하게
3: 그래 열심히 해야죠
4: 당당했어요
3: 열심히 해야죠
4: 자 이제 아이돌 버전으로
7: 이제 K-POP 네, 버전으로 버전. 한번 가봅시다 네. K-POP 버전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4: 뭐 이렇게 해야 돼? 춤도 추면서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네.
4: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수인이는 뭘 해야 될까요?
0: 네 수인 씨는 또 바로 이제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0: 얼씨구
7: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 업고 놀자
0: 사실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려주셨지만 각각 개인이 뭔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되게 뚜렷해요 어쨌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뮤지컬 배우로서의 네. 또 활동들도 열심히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 진호 씨는 또 아이돌
3: 네 저희가 이제 올해 펜타곤 10주년입니다
0: 네. 네,
3: 10주년 맞아서 이제 다양한 활동과 또 투어 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4: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홍보도 할 수 있나요?
0: 그러니까요.
3: 그렇죠.
0: 아, 마음껏 하세요.
3: 마음껏 하세요. 네.
4: 저는 지금 충무 아트 센터에서 뮤지컬 디어 에반헨슨이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아, 그 뮤지컬 너무 재밌죠.
7: 그때 같이 보러 가셨잖아요.
0: 같이 봤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 네. 규영 씨가 또 연기도 잘하고
7: 노래도 너무 잘하고
0: 노래는 뭐 명창이에요, 명창.
7: 그렇죠.
3: 아, 명창이죠.
0: 진짜 아까도 무대 봤지만 저 명창 대회 나온 줄 알았어요. 네.
4: 아니었나요?
0: 그래도 그 정도로
3: 심사위원이
0: 정말 와, 엄청난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4: 맞아요.
0: 그래도 우리 또 막내 승민 씨가 안 나왔잖아요. 우리 막내 승민 씨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7: 네, 우리 승민 씨는 무려 서울대 출신 성악가입니다.
0: 네.
7: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는 친구고요.
0: 네.
7: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또 키도 훤칠하고 또 인물도 좋고 많은 활동을 또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막내 승민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이렇게 각기 장르의 네 분이 모여서 크레질이란 팀이 탄생했습니다. 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최종 3위 를 하면서 네. 이렇게 또 지금까지 이 크레질이란 팀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크레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4: 말 그대로예요. 크레질.
0: 네.
4: 영어와 네. 한국어를 합성한 합성어인데요. 네. 크레. 크리에이티브.
0: 네.
4: 그리고 즐. 즐겁게 즐기다.
0: 네.
4: 창의적으로 즐기다. 말입니다.
0: 지금 다 말을 잊지 못하고 계신데 하실 말씀이 있으신
7: 네, 맞습니다. 제가 네.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즐겁다의 즐을 합성해서 크레질이란 말도 되고 네. 또 저희끼리는 미친 그룹이 되자라고 해서 크레이지 또 즐 이렇게 해서 크레질로
4: 돌리고 네.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 뜻인데 이렇게 저희 방송용으로
3: 크레이지를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네.
4: 입이 안 떨어져요 그냥
0: 아 그래서 또 망설였구나
4: 네.
0: 얼마나 네 사람이서 합을 맞춰서 가는 그 하모니가 쉽진 않겠지만 또 잘 맞았을 때 그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그 막 쭈뼛쭈뼛 사는
7: 카타르시스가 있죠
0: 그런 게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 맞아요.
0: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라서 이 팀 활동하면서 서로 또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3: 이게 확실히 그동안의 중창팀들이
0: 네.
3: 보통 이제 같은 장르였거든요. 그렇죠? 성악이거나 뭐 국악을 섞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네 장르가 섞인 적은 없었다 보니까 네.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모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이제 결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그 이제 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합쳐져 온 그 그룹이다 보니까 그 과정이 뭐랄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스며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딱히 저희가 화음을 맞출 때 어렵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7: 맞아요.
3: 네, 그냥 이제 서로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 명이서 잘 묻어난다? 네, 그래서 딱히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게 있죠. 이제 노래가 웬만한 노래로는 좀 네 명의 특징을 보여주기가 어렵다.
7: 아, 맞아요. 그게 있어요. 네, 그게 맞아요. 네.
3: 왜냐면 여기 국악도 한 소절 얹어야 되죠.
0: 네.
3: 여기 또 소리 질러야 되죠.
0: 네.
3: 또 성악 여기 없지만 막내 친구가
0: 소리 질러야죠.
8: 소리 지르기 담당. 명창 담당.
7: 명창 담당. 고음, 고음 담당.
4: 파트를 짤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위해를 해야 돼.
0: 자연스럽게. 어쨌든 지금 수인 씨는 우리 국악을 또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세 분의 멤버분들께서 이 국악이라는 장르를 딱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어떤 인상과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됐는지 궁금해요.
3: 아 저는 실제로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를 오래 했어요.
7: 맞아요, 맞아요. 네,
3: 제가 상쇄 출신이거든요.
0: 이야,
3: 또 지금은 잘 못 치지만 네 그렇게 해서 뭔가 국악에 그렇게 사실. 실용음악을 하다 보면 국악에 뭔가 이렇게 자주 들을 뭔가 접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제 수인이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만나고 제가 되게 마음에 든다고 좀 러브콜을 좀 했어요.
7: 맞아요.
3: 왜냐면 이 구성지다고 하잖아요.
0: 네.
3: 이 구성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제 취향으로.
0: 네.
3: 그래가지고 아 너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전화로 꼬시기도 하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좋아해요. 평소에 이게 수인이를 어떻게 아 이쪽에 배치 제가 이제 프로듀서도 겸하고 있었어 이 팀에서는.
0: 네네네.
3: 그래서 아 여기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그걸 또 마법처럼 또 해주고 하면 그 카타르시스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딱 그 들었을 때 이 마음을 울리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7: DNA가 있어요. 한의 DNA가 맞아요.
0: 또 규영 씨는요?
4: 아 사실 저는 이제. 뭐 노래를 좋아했어도
0: 네.
4: 그러니까 국악이라는 장르를 잘 몰라도
0: 네.
4: 이게 참 진호가 말한 것처럼 한국인은
0: 네.
4: 정말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 왜 막 이게 울리지? 사실 저는 이제 뮤지컬을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또
0: 네.
4: 우리 형님이 끝내신 뮤지컬 서편제를
0: 네, 네, 네.
4: 보러 갔었을 때도 그런 소리를 그때 좀 듣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울고 웃더라고요. 그냥 그런 소리만 들어도
0: 네.
4: 아 이게 진짜 이 한국의 소리의 그냥 힘이구나.
0: 앞으로도 또 음악 크레이지 음악 안에서 여러 가지의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시겠지만
3: 네네.
0: 또 어떤 국악적인 색깔들을 또 많이 이렇게 넣어서 가져갈 생각도 있으신가요?
3: 너무 있죠.
4: 무조건이죠. 네,
3: 너무 있고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저희가 타이틀로 냈던 곡이 이제 하쿠나 마타타였는데. 그 멜로디가 하쿠나마타타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에서 국악색이 팍 입혀지면 좋겠다 싶었어가지고 그렇게 곡 작업을 했었고 이제 편곡 과정에서는 이제 마지막 3절 부분에 이제 음악 감독님이랑 해서 아예 선물놀이를 녹음을 해가지고 아예 얹어버렸던 그런 식으로 좀 국악과 좀 같이 하려는 시도를 항상 많이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0: 아 진짜 크레이지의 어떤 행보도 정말 중요할 텐데 다양하게 또 도전하고 싶은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7: 웬만한 그래도 장르는 저희가 다 한 번씩 불러봐가지고
0: 네.
7: 되게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 이게 원래 이제 크로스오버의 가장 큰 장점이 화음의 약간 증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7: 그래서 정말 그것들을 거대한 곡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3: 괜찮은데요?
7: 네. 네. 정말 아름답고 되게 그란데한 곡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저도 사실 크레질의 무대를 본 사람으로서 네 분의 무대를 보면서 이 팀이 계속 잘 유지가 돼서 다양한 시도들과 도전을 통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우리 크레질만의 색깔과 매력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또 시간도 너무 바쁘겠지만 이 크레질의 활동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맞습니다.
0: 그렇게 해주실
7: 맞습니다.
0: 거죠?
7: 네, 정말. 그렇게 하도록 노력.
0: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3: 네.
0: 그러면 이제 또 왔으니까 그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볼 것 같은데
3: 네.
0: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7: 네, 저희가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경연곡으로 불렀던 그 가왕 조용필 선생님의 황신이라는 곡인데요.
0: 네.
7: 저희가 이제 그 곡을 연습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와, 이 시대에 이런 음악을 어떻게 쓰셨지? 이래서 가왕이시구나라고 할 정도로 원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블루스

0: 감성이 너무 좋은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황진이라는 곡에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덧없음을 늘 이야기하는 우리의 판소리 단가 중에 사철가.
1: 사철가. 네,
0: 사철가를 매시업을 해서 새롭게 만든 크레질만의 황진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또 바쁜데 개인적으로 다 바쁜데 바쁜 시간을 다 쪼개서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아지트를 빛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1: 감사합니다. 네, 그럼 크레질의 황진이 함께 만나보시죠.
3: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4: 일도 장애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5: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 대로 떠하리.

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저의 음악 친구이자 동반자인 지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수 지음 두 번째 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모실 분은 오랜 시간 저와 무대 위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한 든든하고 특별한 벗입니다. 판소리 신동에서 시작해서 소리꾼과 창극 배우를 넘어 이제는 작창가와 음악감독까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넓히고 있는 유태평양의 무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먹으면 더욱 좋다. 성관모 구간족이라 유단 항량 전리마루다. 연항이 500금으로 조금 뼈 사갈색이 너를 산채 몰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정금상을 아니 해주랴. 들으래. 그때요, 어? 신봉사가 황성서 맹인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그릉저릉 길을 건너 낙수교를 지나 녹수정을 건너 한 곳을 당도하니 여러 부인네들이 방아를 찢노라고 야단이었다. 한 여인네가 신봉사를 보고 조롱을 하는 뒤 근래 봉사들 한실에 주두고 아이 저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 가지매. 아이 그 이리와 방아라 좀 찧어주고 가지. 공연히 방아를 찧어줘. 아이 그 방아만 찧어주면 고기 반찬에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담배도 한 묶음 주지라. 아따 그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것 준다. 아이 그럽시다. 일포식도 제수라고 방아나 한번 찧어보죠. 아이 그러나 여보시오 부인네들, 막노이 가라 하였으니 방아를 찢더라도 그 선소리를 맞춰가면 찧읍시다.
1: 쓰고지.
0: 신봉사가 점심밥을 얻어먹을 작정으로 방아를 한번 찢는디.
1: 그죠?
0: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딸 그덩덩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태고라 천왕씨는 이 목덕으로 왕어였으니 이안이 중할 소냐. 허유와 방아요, 유소씨 구목이소 이랑기로 집지셨나. 허유와 방아요, 옥빈홍한테 두련가 가는 허리여자 미찔렀구나. 허유 와 방아요,
1: 다 좋지.
0: 딸 그덩덩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1: 좋다.
0: 머리 들어 고르는 양은 창의 도룡이 성을 낸드. 허유와 방아요,
1: 좋다.
0: 머리 수혁 내진 양은 주문왕돈 술른가. 허유와 방아요,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조왕궁 허리른가. 허유와 방아요, 오가 대부 죽은 후어 방아 소리가 끊쳤더니 우리 사

0: 타령을 허여보자. 허유 아팡아요.
1: 좋다.
0: 딸 그동동 잘 찍는다. 허유 아팡아요. 아 여보시오 봉사님.
1: 예.
0: 아 우리가 이렇게 방아를 찢다가는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우리 자주 한번 찢어 봅시다.
1: 예.
0: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만첩청산을 들어가.
1: 예.
0: 길고 곧은 소를 베어 이 방아를 놓았는가. 허유와 방아요.
1: 예.
0: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던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허유와 방아요. 한 다리 올려드리고 한 다리 내려드리고 오르락 내리락 허는 향은 이상하고도 맹랑하다. 허유와 방아요. 황석천리 가는 길에 방아 찍기도 처음이로구나. 허유와 방아요. 떡떡떡떡 자리 짓는다. 허유와 방아요. 보리쌀 든 물에 부두박고 끓으라. 우리 방아꿈 배 좀 부르자. 허유와 방아요. 떡떡떡떡 자리 짓는다. 허유와 방아요. 고소하구나 깨방아. 찐득찐득 찰떡방아. 허유와 방아요. 채책이 난다 고추방아. 허유와 방아. 허유와 방아. 허유와 방아요.

0: 네, 언제 들어도 흥겨운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방아타령 만나봤습니다. 소리를 해준 유태평양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왔구나 우리 평양 왔네. 드디어 왔구나 준순의 아지트. 얼씨구 절씨구나 지와자 좋다.
1: 드디어 왔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사실 또 유태평양 씨가 우리 아지트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오신 게.
1: 네.
0: 사실 그간에 맞아요. 너무 바쁘셨어요, 사실.
1: 네, 여러 일들이 많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바쁘게도 살다 보니까 사실 준수 씨 이 아지트가 열린다는 네. 소문은 제가 당연히 알고 있었고 네. 또 방송도 꼬박꼬박 잘 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러고 있었습니다.
0: 아, 근데 사실 유태평양 씨가 이제 상반기 때 정말로 큰 굵직굵직한 일들을 했습니다. 국립창극단에서 작창가로서 또 역할을 했었고 또 2026년 여우락 페스티벌에 음악 감독 역할을 또 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역할에서 어떻게 제가 갑자기 나와주세요 하기에는 내가 너무 때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1: 아이고 그렇게 또 깊게 생각해 주셨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0: 알랑가 몰라. 내가 그만큼 마음에 배를 했다는 거라.
1: 알랑가 몰라.
0: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무대에서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1: 네, 정말 너무 일단은 어쨌든 그래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뭐 워낙 준수 씨랑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친분이 있다 보니까 네. 언제든지 불러주면 나와야지 언제든지 불러준다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0: 근데 이렇게 처음 나오셨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1: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오면서 네. 이게 마지막 녹화라는 얘기는 듣고 네. 제가 그 깜짝 선물을 준비해 오긴 했어요.
0: 뭐요?
1: 근데 집에다가 잠깐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따가 끝나고 집에 가서 꼭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아유 네. 능청스러워가지고 네. 근데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음악 감독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사실 또 이러한 음악 감독 역할이 처음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 제의를 받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1: 사실 일단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죠. 감사한 네. 마음이 컸고 무엇보다 어깨가 좀 무겁다. 왜냐면 제가 그전에도 여우락 페스티벌 무대에는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음악 감독이라는 어떤 그런 직책이 딱 주어지니까 뭔가 그 이 중심에 딱 서서 이 페스티벌을 우리 예술 감독님과 함께 이끌어 네.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 네.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좀 무거운 게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또 예술 감독님 이한철 예술 감독님을 잘 보필하면서
0: 네.
1: 열심히 한번 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네. 감사하게.
0: 네. 네. 네,
1: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첫 음악 감독 을 했습니다. 네.
0: 이제 모든 공연들이 다 또 나름의 매력을 갖고 특징도 있고 관객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셨겠지만 또 유태평양 씨의 마지막 폐막자 또 저도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1: 네.
0: 또 보면서 유태평양 씨를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되게 재밌는 무대도 있었고 통통 튀고 아 유태평양 씨가 하고 싶은 걸 다 했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1: 네, 네.
0: 어떠셨어요?
1: 맞아요. 딱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 이 공연을 통해서 한번 이것저것 내가 지금까지 들어서 좋았던 내가 매일매일 듣는 장르의 음악들을 한번 싹 넣어보고 거기에 가운데의 국악을 중심으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장르를 한번 버무려보자. 거기에 이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이 국악계 앞으로 미래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한번 입혀보자.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여우락 그 폐막작을 얘기할 때 홍보할 때 이야기는 안 했지만
0: 네.
1: 제 스스로는 나의 미래 그다음에 우리 국악계의 미래는 우리의 꿈나무들 네. 지금 이 국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엔 저의 이제 제자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는 그런 연출까지 해서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네.

0: 마지막에 비나리의 무대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유태편 씨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대에서 너무 막 너무 웃으면서 아니, 되게 재밌게 봤는데
1: 그 내가 노래
0: 유태편 씨가 약간 뽕필도 있더라고요.
1: 아니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준수 씨 그 웃음 소리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되게 네. 하이톤에 네. 그 객석에서 딱 들려요. 네. 근데 내가 무슨 노래를 하고 있을 때마다 이 준수 씨가 계속 이러면서
0: 아 그게 들렸다고요?
1: 웃는 게 엄청
0: 그게 들렸다고요?
1: 잘 들려요.
0: 제가 진짜 거의 박장대소하면서 웃었던 구간이 네. 술타령이었어요. 오늘 여기서는 안 보여줬지만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1: 술술술술 들어간다 술술술술 이거 하면서 막 춤 엄청 추고 혼자서
0: 나는 무슨 접신하는 줄 알았잖아.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이렇게 이게는 좀 약하네요.
1: 아 그럼요.
0: 이거는 실제로 무대를 봐야 되는데 네. 아 그거를 오늘 보여줬어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1: 아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낮이었어요. 오늘 시간이 지금부터 벌써 술을 타령을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정도니까 아직 아니, 지금 오늘 평일 낮인데
0: 보면서도 제가 왜 저러나 할 정도로 무대에서 진짜 술이 취했나 할 정도로 네. 계속 술을 연신 외치잖아요.
1: 근데 사실 준수 씨가 알겠지만 네. 이거 제가 그날 공연 때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자칫 노예하실 수가 있겠더라고. 저 원래 술을 잘 안 먹잖아요, 준수 씨 알죠?
0: 아 그렇죠. 즐겨하진 않죠.
1: 네. 그러니까 네. 즐겨는 하지만 자주 먹진 않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근데 그날 이제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태평이야 너는 목을 쓰는 사람이니까 술을 자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진짜 매일 볼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네. 저는 진짜 억울하잖아. 난 진짜 술 잘 안 마시는데. 근데 그날 공연을 보시고 아마 저희 어머니가 확신을 하지 않으셨나. 아,
0: 뭐라고?
1: 이놈의 자식 진짜 술을 좋아하는구나.
0: 아니 그러면 그 내가 봤을 땐 평상시에 그러니까 자주 먹지 않는 어떤 나의 술에 그런 그 거를
1: 뭉쳐 있던 것들을
0: 그
1: 진짜 풀어버린 거지.
0: 객석에서 아니 무대에서 다 풀더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네. 그래서 술이 보이지 않은데 뭔가 술이 분수처럼 나.

0: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취하게 만드는 네. 아 그런 마력의 무대였습니다.
1: 사실 그 술타령이라는 노래가 우리 박다올 씨 여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박백숙으로.
1: 네, 박백숙으로 나오셨는데 그 박다올 씨와 제가 어떤 공연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네. 그런 곡이거든요.

0: 그래서 사실 박다올 씨에게도 이 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열악하기 전에 다올 씨랑 통화를 하면서 네. 아 내가 이 노래는 꼭 여기 넣고 싶다. 내 스토리에 이 노래가 꼭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혹시 괜찮으냐 그랬더니 어우 흔쾌히 좋다 좋다 하셔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같이 이렇게 열악 때 불렀습니다.
1: 그때 무대에서 네. 박다올 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네네 네, 맞아요.
1: 같이 함께
0: 네.
1: 했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유태평양 씨는 사실 판소리뿐만 아니라 타악도 전공했었고 또 해외 유학파 출신입니다.
0: 유학파.
1: 유학파 그리고 또 피아노 뭐 기타 연주 그리고 또 미디 음악까지 정말 잘 다루면서 또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또 작창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0: 네,
1: 유태평양 씨.
0: 맞습니다.
1: 이제 요락 페스티벌 이제 이야기 이후에 또 창극단에서 이제 작창가로서 정말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0: 네, 사실 그 전에 이제 작창가 프로젝트라는 국립창극단에서 네. 주최했던 그 작창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작창가로 데뷔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립창극단에서 또 이런 뭐 작가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또 만신이라는 작품에서 안숙선 선생님 밑에 이제 작창 보조 네. 역할을 하면서 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네. 이제 정식적으로 공식 작품 네. 데뷔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효명이라는 대작을 네. 또 감사하게 작창을 맡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끝냈습니다.
1: 이게 작창이라는 게 사실 이제 작곡을 하는 일과 같잖아요. 소리를 짓는 건데 그 영역에 있어서 정말로 어려울 때가 없으셨나요?
0: 아, 매 순간이 어렵죠. 진짜 네. 매 순간이 술 들어간다.
1: 술 드셨어요? 술 먹으면서 작창하셨나요?
0: 아니죠. 진짜 그 술이 고플 정도로 네.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고 이게 사실 그 창작이라는 게 참 이 진짜 고통이다.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고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사실 그 SNS를 잘 평소에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하루는 막 이 한 페이지가 네. 죽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네네. 아무리 이거 막 머리를 굴리고 해도 이 한 페이지가 안 풀려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지. 그렇게 한 6시간을 이 한 페이지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SNS 스토리에다가 창작의 고통은 막 이렇게 올려준 적이 있었어요.
1: 막 찌르고 싶었구나.
0: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엄청 공감을 해주시더라.
1: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쉽지 않죠.
0: 모든 창작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감대인 것 같아요.
1: 작창가의 역할. 네. 무대 위에서 이렇게 유태평양 씨가 또 소리를 하는 유태평양 씨의 모습 어떤 게 본인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0: 진짜 다른 옷인 것 같고. 아직 그러니까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준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그 국립창극단을 이제 퇴단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퇴단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목표를 삼았던 게 어떤 창작의 길을 이제는 조금 한번 가보자 였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는 약간 그 창작의 길이 아직까지 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물론 무대에 서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창작을 해서 그걸로 무대에 서는 것 제가 작창을 해서 그걸로 무대에 서는 것 이러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1: 뭐 그런 네.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너무나 역량과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태평양 씨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0: 다음 무대는 이제 제가 그 여락 페스티벌 네. 폐막작에 불렀던 만들었던 네.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들입니다. 네. 휘뚜루마뚜루라는 곡과 왜 그런 날 있잖아라는 네. 곡인데요. 사실 휘뚜루마뚜루는

0: 제목 그대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네. 살지 말고 가끔씩은 네. 그냥 다 내려놓고 대충 그냥 살아도 된다.
1: 그게 되나요?
0: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 쉽지가 않으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노력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막 그 가사에 그런 게 나와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제가 파스타를 크림 파스타를 시켰어요. 네. 근데 크림 파스타가 안 나오고 해물 파스타가 나온 거야. 네. 그러면 그걸 보고 그때 당시에 나는 너무 이게 화가 나서 아니 저는 크림 파스타를 시켰는데 왜 해장 아니 해물 파스타가 나오나요? 해장 파스타. 아니 왜 해물 파스타가 나오나요? 막 이렇게 화를 냈던 나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네. 아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크림 파 어차피 먹는 거 그냥 크림 파스타 먹어도 되잖아. 아 대충 그냥 먹어. 어차피 똑같이 먹는 건데 이런 생각.
1: 아 유태풍 씨는 입맛이 까다로운 걸로.
0: 저는 입맛은 좀 까다롭습니다.
1: 먹는 거에 네. 먹는 거에 상당히 예민하시네요.
0: 하여튼 그래서 그 위뚜루마뚜루 그런 곡이고 네. 왜 그런 날 있잖아라는 곡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유독 이 하루만큼 진짜 안 풀리는 날이 있어요. 네. 내가 막 엘리베이터를 난 내려가려고 탔는데 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밖에 우산을 챙겨 나왔을 때 깜빡 우산을 지하철에 놓고 내리고 막 이런 날들 하루에 딱 날 잡아서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썼던 일기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1: 그러면 유태풍 씨 오늘 또 바쁜 와중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는 무대에서 만나요.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6년 여우락 페스티벌 초연곡인 유태풍 양 씨의 휘뚜루마뚜루 그리고 왜 그런 날이 있잖아 함께 만나보시죠.

닭시킨 크림파스타 한 접시. 음식이 나왔는데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 저기요, 이거 잘못 나왔는데요? 짜증내고 열내고 미치고 돌아버리고 씩씩거리고 이를 갈고 눈에 불을 켜고 부들부들 떨고 목소리 높인다고 달라지나 짜증낸다고 세상이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치고 짜증내며 소리쳤지. 저기요, 운전 똑바로 안 해요? 짜증내고 열내고 미치고 돌아버리고 시시거리고 이를 갈고 눈에 불을 켜고 부들부들 떨고 목소리 높인다고 달라지나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저의 소중한 음악 친구들인 준수짐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 김준수의 아지트가 준비한 16편의 음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바람대로 김준수의 아지트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아지트를 빛내준 음악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공개 방송에 관한 소식은 김준수의 아지트 SNS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아봐 주세요. 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질더질 들려드리겠고요. 또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국악에 대한 관심과 사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고요. 또 같이 함께 시청해주셔서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K소리로 싹 가는 조선판 스타 드디어 네 번째 판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레전드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름하여 사생결판!
1: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네 번째 사생결판. 이번 판은 조선 판정단이 도전자들의 서포터가 되어 치열한 한판 대결을 펼친다.
2: 매니저처럼 서포터 하고
3: 잘해드릴게요.
4: 뭐 어떤 거든 주문에 맞춰드리겠습니다.
1: 결승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만큼 별이 아닌 점수제 돌이
0: 총점 공개합니다.
1: 판정단 한 명당 최대 100점으로 총 600점 만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다섯 팀의 도전자만이 살아남는다. 단, 600점 만점 중 50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도전자는 즉시 탈락. 그리고 이 냉혹한 대결의 판정을 책임져 3인의 스페셜 판정단. 90년대 크로스오버의 대표주자 가수 이현우. 대한민국 히트곡 메이커 작곡가 윤일산. 마지막 스페셜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명창 왕기선.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사생 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0: 후배들이 조선판 스타에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음악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을 깔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참신하고 선배로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6: 계속 이렇게 음악 장르를 떠나서 섞고 또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4: 도전하지 않으면 제로나 마이너스로 생각하는데 우리 그 조선판 스타 같은 경우는 도전을 계속하기 때문에 플러스밖에 없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일단 플러스를 갖다가 장착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배운다는 마음과 함께 즐겁게 가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또 한번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이 대결을 통해서 결승에 진출할 팀은 단 5팀.
7: 우리 중에 다.
8: 그러니까.
9: 아, 단

0: 다섯 명이요? 왜 이렇게 박해요? 여지껏 안 그러다가.
1: 아, 굉장히 어려운 라운드가 되겠다. 걱정이 되네요.
2: 올라가자! 파이팅!
3: 다섯 장의 결승 티켓을 두고 더욱더 독해진 한판 승부. 사생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도전하는 첫 번째 도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워풀 보이스의 소유자 김산호. 그리고 김산옥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이봉근 씨입니다.
4: 아, 첫번부터 세. 너무 세다. 처음부터
3: 소리꾼과 소리꾼의 만남,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0: 기대돼요.
5: 자, 김산옥 씨, 그 이봉근 서포트 만족하시나요?
6: 너무 만족합니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너무 정말 정말 만족합니다.
5: 진짜 연습하면서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6: 전혀 없었고요. 봉근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무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할 존재죠.
7: 근데 워낙 가지고 계신 게 훌륭하셔가지고 정말 잘 서포트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8: 다른 팀과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이잖아요. 네. 두 분만이 가진 장점,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7: 저희가 공교롭게도 너무 신기한 게 동편제 판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동편제 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동편제 판소리 스타일이 굉장히 우직하고 뭔가 쏟아내는 파워풀한 그런 소리이다 보니까 오늘 그런 맛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 알아듣기 쉽게 동편제는 남성적이고 좀 서편제는 슬프면서 애절하고 그리고 꼬리를 좀 달고 무슨 어쩌냐 이렇게 길게 하고 동편제는 무슨 어쩌요 이렇게 딱 끊고 이런 것이 동편제입니다.
10: 무슨 어쩌요.
3: 첫 번째 무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어디인 거지? 여기다.
11: 오세요 일단. 네,
10: 아 너무
11: 오세요. 감사합니다.
10: 영광이에요.
11: 아니에요
10: 이렇게 앉아. 네네네. 네.
11: 일단은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감사드리죠.
11: 아니요 진짜 만약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0: 정말요?
11: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또 재밌는 걸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10: 너무 감사합니다.
11: 이번 라운드는 그냥 김산옥만
10: 저도
11: 있었으면 좋겠는 것
10: 같아요. 네.
11: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딱 나오고 미쳤다. 그리고 괴물. 진짜 이 세 가지를 너무 듣고 싶어요.
10: 에이.
11: 이 말에. 그래서 최대한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와!
11: 일단 그 음악 한번 들어보실래요?
10: 네네네.
11: 여러 가지. 그냥 일단 신난 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상 가능한 선곡에서 아예 다 꼬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예. 그래가지고 이게 욕심이 나니까 선곡이 되게 어렵구나. 그러네. 진짜.
6: 국악과 가요를 정말 그 편곡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누가 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다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와 저분이라면 저 혼자서 만들 수 없는 무대를 같이 꾸미면 최고로 멋진 무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8: 음악적으로는 어떤 걸 유심히 보면 되나요?
7: 이제 오늘 들려드릴 소리가 굉장히 쏘아대고 또 이제 리듬을 굉장히 쪼개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어떤 편곡적인 연주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한창을 하다가 그 더티 로스의 힘미라고 하는 그 곡에다가 오늘 소리를 붙여보았습니다.

0: Dirty Lips Hit Me가요. 다 영어잖아요.
1: 네.
0: 그럼 영어로 노래하실 건가요?
1: 아니요. 힌미 안에 있는 송품을 다 걷어내고요. 어. 그 위에다가 판소리를 다 입힐 겁니다.
0: 오.
1: 네. 마음적으로 그리고 또 무대적으로도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리 안에서 보면은 제가 김산홍님이 제비 한 마리의 제비처럼 되어서 아, 푸른 창공을 이렇게 날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흥부가 중에 제비 노정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오늘 무대에서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날개를 달아.
3: 자, 스페셜 판정단 여러분, 서포터는 서포터일 뿐입니다. 도전자의 역량에 집중하셔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터하는 김산옥의 무대 판 스타트.
4: 떨려
1: 위에서 있다가 이 내려오니까 장난 아니에요 이게.
5: 진짜? 야.
4: 거짓말 하지 마.
5: 잘할 거면서
4: 하나도 안 떨면서
5: 잘하기만 해봐.
6: 화이팅.

0: 아, 너무 좋아요.
1: 딱살도 왔어. 와. 야.
2: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두 분 첫 번째로 무대를 꾸미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긴장했을 것 같은데 김산옥 씨.
3: 너무 정신이 저도 하나도 없고 또 이런 제스처 같은 거를 티 안 나게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막 연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4: 아,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3: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4: 너무 근사했어요, 섹시하고.
5: 아니, 나 말하는 자리 잘하고. 아, 나도 그 흥부가를 많이 하지만은 네. 원 그렇게 빨리 하는 데뷔 노정기 처음 들어봤는데. 왔다. 네. 그러나 저나 잘했어.
3: 아유, 감사합니다. 잘했어.
6: 아니, 진짜 리듬이 엄청 빠르고 많이 박이 나눠지는데 한국판 랩 같았어요.
7: 맞아.
6: 너무 신나고.
8: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선생님 계속 다 따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9: 아이고 구경 어지성을 받아보고 공항대 올라가니 봉과 태공을 남겨요.
10: 황황루로 올라가니 황황이니까 불과 반도 배고 찬지 공도 주라.
4: 선생님 지금 저기 혀 풀고 계셨던 거예요.
5: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했지. 그러는데 빨라.
11: 아니 같은 도전자의 입장에서 이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호로로로로로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12: 감사합니다.
2: 이번 건 판정단은 서포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김산옥 씨의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1: 너무 힘들겠다, 점수 매기기.
2: 점수 눌러 주세요.
7: 점수 너무 잔인해.
2: 지금 공개합니다. 아, 와. 아, 95, 93, 97, 99. 자.
7: 감사합니다.
11: 그럼 100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7: 그렇지. 자. 한 명은 100점이네.
2: 이용기 판정단과 신영희 판정단 두 분의 점수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과연 최고점과 최하점을 포함한 총점은 몇 점이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두 사람이 원체 목이 좋은 소리꾼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봉근 씨가 우리 산옥 씨가 한 마리 제비처럼 날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수십 수백 마리의 제비가 이 스튜디오 안에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3: 감사합니다.
14: 저는 그 선곡을 보고 현미는 평소에 또 제가 좋아했던 노래이기도 하고 솔직히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려졌는데 일단 기대를 딱 벗어난 순간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소으름으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진짜 소으름.
14: 마치 제이지와 비욘세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그 이 무대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2: 네.
15: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소리가 이런 느낌이군요. 저는 정말 이게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뭔가 좀 힘이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2: 과연 600점 만점 중에 김산옥 씨는 몇 점을 획득할 수 있을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해 주세요.

0: 과연 총점은 몇 점일지 공개해 주세요. 577점.
1: 우와, 감사합니다.
0: 자, 이봉근 단종단이 서포트한 김산옥 씨는 600점 만점에 577점을 획득했습니다.
2: 저는 오늘 무대가 진짜 여지껏 했던 무대

0: 애들 중에 손에 꼽힌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재밌게 잘 봤고 뭐 이거는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네.
0: 고생하셨습니다.
1: 신영희 선생님.
2: 너무 고맙고 두 분한테 왜 고맙냐? 소리로 해줘서 고맙다고.
1: 네.
2: 예, 고맙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수고하셨어요.
1: 홍산 혹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3: 네.
1: 기분이 어떻습니까?
3: 한 문턱 넘을 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양분들을 이렇게 막 쏟아져 주시니까 너무 그 힘을 얻고요.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우리 국악을 위해서 진짜 너무 멋진 국악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파이팅!
1: 네.
2: 파이팅!
1: 자, 지금까지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점수 너무 좋아. 초판부터.
5: 꿈만 같고요. 진짜로 꿈만 같아요.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한분 계시잖아요. 그 생각이 좀더 나, 더 나긴 하죠. 아쉬운 마음에. 그리고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1: 생존과 탈락의 갈림길에선 다음 도전자는 비주얼 국악 걸그룹 퀸!
6: 오우! 퀸!
7: 아우, 아름다우셔.
1: 퀸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락 발라더 김정민 씨입니다.
6: 멋있다, 멋있어.
2: 옷 맞춰서 입었구만.
3: 오늘 약간 의상을 위아래 하얀색을 입고 오셨잖아요.
8: 네네.
3: 진짜 왕자님처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8: 퀸은 저의 엘프라는 느낌으로 네, 최대한 제가 맞춰드리려고 의상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7: 아니 근데 김정민 씨 그 연세를 따지면
8: 저기요?
7: 아버지뻘 아니에요?
8: 마근영 씨 연세라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나이.
7: 네 나이가 활동하실 때 안 태어났었었죠?
3: 네 어때요?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1: 잘못된 질문이십니다.
6: 아빠의 도전 같은 거죠.
7: 그 소통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셨는지 궁금.
3: 저희들 너무 너무 일순위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 감동 먹습니다. 네.
9: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퀸. 다음 무대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퀸이 원하는 방향은 어떠한 것들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9: 음악적으로 연주와 그 가을이의 가창력. 더 뽐낼 수 있고 선배님과 더 시너지가 좋게 할 수 있는 곡들로.
6: 아니면 요즘 대세 지금 지나갔나 모르겠다.
9: 대세 한 게 없어요.
6: 상상도하기라고.
9: 아, 대세죠. 이제.
6: 어머 깜짝이야. 이효리의 옛날에 텐미닛 이거 멤버들이 다 살 수 있어. 댄스도 어렵진 않아. 뭐 예를 들어 뭐 박진영이 뭐 들고 있더라도 뭐 이런 스텝 하나만 하면 동시에만 들어가면 되거든. 그 임팩트가 있어. 내가 30년 동안 긁어온 노하우를 우리 퀸에 올인 한번 해드리려고. 하나 둘 셋 파이팅!
8: 퀸 이즈 원들. 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제가 결승으로 가는 길 도와드리겠습니다. 퀸 파이팅.
10: 감사합니다. 이 팀도 만만치 않겠는데.
3: 잘해요. 저는 공연을 많이 했던 팀이라.
0: 와 여기도 준비 진짜 많이 했다. 와
10: 좋다.
2: 좋다. 듣기만 해도.
11: 저희가 선보일 곡은 SG 워너비의 살다가와 심청이가 선인들을 따라가는 대목을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12: 살다가.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을 강하게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악성을 더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기 때문에
11: 항상 저희가 무대에서 즐거움을 드렸다면

0: 안 됐어. 기가 막.
1: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2: 야, 어렵네. 와.
1: 눌러주세요.

0: 떠.
1: 참 재밌게 발랄하게 참 잘 노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 신간을 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말 여러분들의 색깔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2: 정말 좋았어요. 저는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무대에서 주는 감동이 제 가슴이 되게 몽글몽글해지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사와 또 눈물 날 것 같아.
3: 선배님 저기 이봉근 선배님이랑 살다가
2: 이봉근 선생님이요? 죄송합니다. 전 이봉근 씨랑 이봉근 씨랑은 안 삽니다. 저기요 큰일 날 소리 하시는 아니 무슨 막장 드라마를 알고 왔습니다. 이봉근 씨랑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큰일 납니다. 이봉원 선배님
5: 지금 약간 서포터의 역할이 사실 그 심사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계속 반영이 되는 느낌이 크거든요. 저도 서포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점점점 예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고.
6: 맞아.
4: 아 무대를 서요?
5: 아 무대 앉을 수는 없잖아요. 예 씁니다 제가 쓰고요.
4: 아 왜 왜요? 아 왜 왜요? 예.
5: 예. 아 그래 그러니까 아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서포터즈만 보고 있거든요. 김정민 씨 그 마스코트 이 목 이 심줄 오늘은 정말 뒤에 대금보다 두꺼웠어요. 남김없이 태워도 돼 후련할 때까지. 그 정도로 이 서포터즈 역할이 작지 않다.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4: 알겠습니다. 예.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내 곁에 있어도 눈물 나니까.
7: 열심히 후회 없는 무대를 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를
6: 극단적이야. 끝에서 끝이야.
4: 총점 공개해 주세요. 오. 네. 김정민 판정단이 서포터한 퀸은 600점 만점에 565점을 획득했습니다.
8: 무대 자체는 굉장히 뭐 뮤지컬 같이 특히 이제 남성분과 함께 하니까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좋더라고요. 단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퀸만의 장점이 보였냐 이 무대에서.
9: 저는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이 음악을 들으면 진짜 이 안에 있던 것까지 다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9점이라는 그 점수는 제 감동은 훨씬 더 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 네. 감사합니다.
4: 지금까지 김정민 판정단이 서포트한 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감사합니다.
11: 소리가 조금만 몇 한 서너 장단만 더 들어갔더라도
12: 따라간다.
4: 결승 티켓 사냥에 도전하는 다음 도전자는 9명의 국악 힙스터가 모인 경성 구락부.
13: 오늘도 역시
14: 장난인데
13: 장난이구만.
4: 그리고 경성 구락부를 서포트할 판정단 힙합 비둘기 데프콘입니다.
15: 왕입니다. 그렇게 왕왕하더니 돌룡포를 입으셨네요. 못
16: 살아. 네, 데프콘의 차자라 어전광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제가 만약 왕이 된다면 저분들에게 곡간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2: 관계에서 오는 의상 설정이에요? 아니면 오늘 선곡하신 그 노래하고 관계 있는 의상 설정이에요?
17: 관계가 있는 설정이에요.
2: 아, 관계가 있...

0: 있어요?
1: 네, 국왕과 어전광대 컨셉이고요. 오늘 저희 어전광대로서 오늘 예. 살풀이 진하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2: 경성구락부 작업실에 북한이 형 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렇게 자주 가셨다면서요?
0: 보통 왕은 행차를 잘 안 하시는 거거든요.
2: 그렇게 막 오라고 예. 하더니 예.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3: 예전에는 이제 왕이 행차를 잘 안 하는데 예, 요즘 좀 달라졌죠. 트렌드죠.
4: 갑자기 무슨 트렌드야 그게?
3: 뭐 왕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같이 좀 연습도 많이 하고 작업실에 방문을 했는데 자기가 만든 곡들을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실력이 너무 뛰어난 팀이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아니 이상한 점을 만졌다면서요? 반갑습니다.
6: 데프콘 선배님을 저희는 처음부터 원했었어요. 그런 파이팅 넘치는 것도 그렇고 흥 넘치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5: 이 기린이 만든 거예요? 예전에 작업했던 거?

0: 좋다 노래. 아 빌드업까지. 아. 오. 이야. 아 신선한데. 내 인정할게. 아 잘하는 완전 잘하네 음악.
1: 음도.
0: 어? 음악 노래. 좀 알고 지내야겠는데. 어. 아, 즐겁게. 네, 저도 여러분들 좀 즐겁게 즐기실 수 있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데 좀 그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2: 경성 그락부!
3: 화이팅!
0: 맞습니다.
4: 제작진 얘기 들어보니까 선곡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그러는데.
5: 모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경성 그락부만의 색채로 한번 재해석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비나리를 단독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6: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가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월에 드는 액, 2월 영등 맞고 막 이런 그 어려운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입에 안 붙어가지고.
2: 죄송한데요, 대표권 씨.
6: 예, 예.
2: 뭐 그런 잔잔한 얘기들은 저희가 판단할게요. 예. 또 뭐 주저기 계속 뭐 저희는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약간 변명 느낌이 강한 것 같거든요.
6: 다음 무대 언제죠?
2: 조만간이요.
6: 알겠습니다. 조만간인데. 예, 예. 미리 저기 멘트 예약 좀 할게요.
2: 예, 알겠습니다.
6: 알겠습니다.
2: 네.
5: 정말 머리를 싸매고 수정의 수정을 거쳐서 정말 저희의 가장 최선이 담긴 무대라고도 자부하기 때문에 저희의 무대는 이번엔 가장 최상이지 않을까.
7: 비나리 월명사창 밝게 뜬 밤 비나리 우리 소원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호랑아 몽상살 호랑이 먹어 삼살이요 고상버섯

0: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어. 아, 이거, 이거.
1: 야. 재밌게 놀았으면 됐어.
0: 얼씨구.
1: 알았어, 알았어.
2: 아, 저 옷이 행복해서 하셨어.
3: 데프콘 판정단의 서포트를 받았는데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4: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최선을 정말 내뿜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이끌어주시려고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결승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과연 데프콘 판정단이 서포트한 경성불학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자, 최고점과 최하점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5: 일단 저는 뭐 전반적으로 상장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보다 더 감초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데프콘 씨 역할도 아주 나서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곡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곡의 맛을 갖다가 굉장히 잘 살려주셔가지고 마치 한 팀 같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단지 좀 많이 들어봤던 이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조금 감점이 있었지 다음 무대가 너무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저는 이제 입덕을 했습니다. 예, 입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응원할 거고 파이팅 해주기 바랍니다.
3: 네.
6: 참 많은 시도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잘 맞고 너무 잘 어울리고 섹션도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보컬분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야 되니까.
7: 양진수 씨가 혼자서 이거를 막 그래서 좀 숨이 차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굉장히 신나는 곡인데 뭔가 처지는 느낌이 조금씩 조금씩 들면서 나중에 사람이 숨가쁘니까 악기도 숨가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었지만 곡이 좀 아쉬워서 제가 이 점수를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결승 진출 여부는 점수가 말해줍니다.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8: 미나리 미나리 몸종살 풀고 가자.
5: 좀 많이 들어봤던 이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좀 느껴졌었어요.
6: 보컬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7: 사람이 숨가쁘니까 악기도 숨가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0: 공개합니다. 경성구락부는 600점 만점에 560점을 획득했습니다.
1: 와, 저 처음으로 팔랐어. 처음으로 80대.
2: 97점. 아!
3: 아, 97점이고.
4: 어쩌다 보니까 제가 최고 점수가 됐는데 이 연주는 계속해서 듣고 싶은, 예, 그래서 밤새 파티하듯이 듣고 싶은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앞으로 새로운 어떤 사운드를 발견하는데, 그룹을 발견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5: 저희 청춘이니까 흡수하면서 나아가면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경성구락부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7: 감사합니다.
8: 저 때가 제일 씁쓸해. 저 여기서 나올 때.
0: 다음 도전자는 3대를 이어온 타고난 국악인 김하은.
9: 와우.
10: 약간 우리가 되게 쎄, 우리 밑으로 다 기어,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11: 김하은 이 친구도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더라.
0: 그리고 김하은을 서포트할 판정단, 타고난 싱어송라이터 안혜은입니다.
12: 오늘 잘 맞네.
13: 아이고. 막상 해보니까 어땠어요?
14: 무대에서 뵀던 하은 씨보다 훨씬 더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구나 많이 느꼈고,
10: 저는 정돈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었는데 그걸 부드럽게 많이 바꿔주시고 다듬어주셔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4: 의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센 기운이 있는데 관전 포인트 같은 거 있나요? 저희가 미리 좀 그 예고를 해주시면.
14: 춘향가라고 하면은요, 보통 몽룡이랑 이제 춘향이의 사랑 이야기를 대부분 떠올리시는데 저희는 이제 변사또를 조선 최고의 나쁜 남자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으로,
10: 제가 변학도를 해서 최고의 배드가이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14: 네, 저는 선생님을 모시는 이방 같은 존재.
13: 아, 의외로 변학도가 주인공인 무대인가요?
14: 예, 그렇습니다.
0: 기대가 됩니다.
10: 제가 이번에 부를 곡은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부를 예정입니다.
14: Oh my god.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10: Right. 예은님이랑 저랑 음악적으로 다가가는 관점이 조금 비슷해서 서사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싶었고요.

0: 그 예은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시지 않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댄스인데 이번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뭔가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1: 대전의 기생. 오, 오, 야.
2: 안예은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김하은의 무대 판 스타트.
3: 그때요 부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시는 뒤 신현 행차가 더욱 찬란하겄다. 명

0: 힘.
1: 와, 판단하기 힘드네, 이거.
2: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3: 부담감을 훌훌 털어버리고 즐기겠다고 했는데 잘 즐겼어요, 하은 씨?
4: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3: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김하은의 무대 평가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5: 저 이제 제일 떨려.
6: 500점 후반대를 아주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한예은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하은의 무대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7: 오, 잘 나왔네.
8: 맞아.
9: 우리 하은 씨가 소리를 정말 잘하는 소리꾼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 안혜은 서포터께서 소리를 전공하신 분처럼 판을 끌고 가주셨고 조금 소리의 맛을 살렸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10: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강 대 강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는데 사실 전반부는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전반부는 틀에 박혔다 그래야 되나?
3: 김하은 씨의 운명은 최고점, 최하점에 달려 있습니다.

0: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1: 공기 어머. 공기 어머.

0: 김하은 씨의 무대 총점 555점을 획득했습니다.
1: 좀 많이 갈렸나보다.
2: 집중이 잘 안 됐고요. 초반부에 강하게 나오는 사운드에 집중을 확

0: 이 곡을 부르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1: 감사합니다.
2: 어떠세요, 하은 씨?
1: 이렇게 실험적인 무대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자체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워낙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무대를 섰다는 것만으로도 네, 엄청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김하은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미안한 것 같아요.
1: 아니요, 멋있었어요. 난 멋있었는데?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만족했어요.
2: 조선 판정단의 역대급 서포터로 무대를 꾸미는 조선 판스타 네 번째 판 사생결판. 이 대결에 뛰어든 다음 도전자는 호소력 짙은 소리꾼 김라니. 예. 그리고 김라니를 서포트할 판정단 개가수 허경환입니다.
4: 개가수.
2: 자, 허경환 씨의 서포트가 궁금해지는 후! 순간입니다.
5: 후!
6: 아, 근데 저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7: 맞아.
6: 저런 마음이 돼.
8: 아니, 근데 라니 씨 저랑 박민선 씨를 제치고 이제 허경환 씨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서포트 잘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2: 허경환, 박민선, 박은영. 남은 세 분은 음악의 음자도. 예.
4: 아, 사실. 앨범 많다니까요. 저 4, 5개 됩니다.
2: 예. 예.
9: 조금이나마 음악이 연관을 조금 가지고 계신 허경환.
2: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예전에 개가수 활동을 하면서 음반 발표를 했던 음원을 냈던
10: 1억 가져가게 해줄게. 1억 네 거야.
9: 리허설을 하는데 손에 땀이 진짜 물에 흐르듯이 나시면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감사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10: 혹시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린다면 그래도 허경환입니까?
11: 2초 지났어, 2초 지났어.
12: 아, 시간은 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 허경환 씨, 근데 예, 예. 개인적으로 예, 예. 좀 꾸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비주얼 상으로는 그냥 공연장에 따라온 사촌 오빠 느낌이거든요. 공연장에 따라온 사촌 오빠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망토라다를 걸치든지 좀 해야 돼.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12: 아주 좋습니다.
10: 예.
12: 그 부분 제가 꼭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알겠습니다.
12: 지금은 이렇지만 네. 나중에 다른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하는데 그것 좀 한번 기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혹시나 뭐 돋보이거나 해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는 전혀 없이
10: 허경환 씨, 예,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12: 뭐 그런 잔잔한 얘기들은 저희가 판단할게요. 예. 예. 또 뭐 주저리 계속 뭐
13: 다음 무대 언제죠?
12: 예, 조만간이요.
13: 알겠습니다.
12: 조만간인데
13: 예, 예. 아니, 미리 저기 멘트 예약 좀 할게요.
12: 예,
10: 저희가 판단하겠고요. 우리가 무대 봅시다.
12: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라니 씨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정말 서포터다운 서포터를 준비를 했고요.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9: 인순이 선생님의 밤이면 밤마다와 춘향가의 오리정 이별 대목을 리믹스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허경환 선배님이랑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무대가 뭘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빠른 템포의 곡을 찾다 보니까 이 곡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4: 란 씨.
14: 안녕하세요.
4: 아, 늦었네. 내가.
14: 안녕하세요.
4: 아, 내가 먼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잘 지냈어요?
14: 네.
4: 예, 그날 많이 놀랬죠. 뭐 어떻게 하다 그래 돼가지고 저도 많이 놀랬어요. 근데 선택받고 지금까지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뭐가 도움이 될까?
14: 네.
4: 절대로 제가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14: 예.
4: 네. 어떤 곡을 해서 컨셉만 잡으면 나는 어디든지 끼어들 수 있어. 진짜 다 끼어들 수 있어 이거.
14: 사실 그 뽑았던 이유도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또 개그
4: 나쁘지 않지? 아니 셋 중에는 두 분 예쁘고 나 지금.
14: 그래서 이번에는 웃긴 거 말고 조금 진지하게 이도령을 하면
4: 이도령?
14: 네 느낌을 하면 어떨까?
4: 연기?
14: 네 연기를 조금
4: 아 음악이 팍 깔리면서 내가 나와서

0: 양이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난 여기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면서? 준영아,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궁금하면 단양 이러면서 내 거 싹 하고 빠지고
1: 여기 앞에 그렇게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우리는 약간 이 젊은 마인드로 아이디어 나는 아이디어가 필요해. 우리 힘은 할 수 아이디어. 하나 둘 셋
1: 파이팅!
2: 자, 무대 세팅 부탁드립니다. 네.
3: 아, 진짜 긴장한 것 같아.
4: 긴장했어, 긴장했어.
5: 피해주면 안 되니까, 서포터로서.
6: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아쉽잖아요? 탐내지 마세요.

0: 어허. 이런 이별만큼만은 너와 나와 당한 이별 만날 날이 더 이상은 없을 테니 더 이상 서로 말고 잘 이끌어.
1: 아이고
2: 토리언님.
0: 이게 무슨? 이미 내 마음 속에 너 아닌 다른 어여쁜 낭자 있는데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밤이면 밤마다 이러고 있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2: 토리언님 토리언.

0: 아 진짜 너무너무 신나지 않았어요?
1: 본인 목소리 100%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만큼만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2: 맞습니다.
1: 예.
3: 스페셜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과연 허경환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란희 씨의 무대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93점, 92점, 92점, 93점.
4: 와, 괜찮다.
5: 김나란 씨의 어떤 그 소리에서 시작한 자신의 장점을 갖다가 군데군데 잘 배치했고 무엇보다 허경환 씨가 이제 투입되면서 이 무대의 주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게끔 감초 역할도 굉장히 잘했는데 성량이 좋은 만큼 감정도 좀 감정의 세기도 더 커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네.
3: 김란희 씨의 무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내 마음속에 너 아닌 다른 어여쁜 낭자 있는데.
1: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욕심을 조금 내보지 않을까.
2: 95점 총점 공개합니다. 네, 허경환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난희 씨는 600점 만점에 556점을 획득했습니다.
3: 목이 굉장히 이쁜 목이에요. 소리꾼으로서는. 그런데 오늘 자연스럽게 판소리에서 넘어가는 데가 좀 따로 논 느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김난희 씨 혹시 뭐 함께 연습하면서 허경환 씨가 좀 걸리적거린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약간 아 좀 아 가수였으면 함께 무대를 꾸며서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은 있었나요?
4: 전혀 저는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조금 선배님 덕분에 조금 색다른 무대를 보여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 자, 지금까지 허경환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난희 씨의 무대였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아, 잘 봤어요. 휘휘. 아니야, 잘했다.
1: 아쉬움이 남는 무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되게 후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홀가분하고 후련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2: 김산호 577점. 퀸 565점, 경성구락부 560점,

0: 이 556점, 김하은 555점.
1: 아우 쫄깃쫄깃하다 그냥.
0: 극한 서바이벌 조선 탄스타 다음 도전자는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미우루. 미우루를 서포트할 판정단 발라디어 왕 이수영입니다.
1: 오, 수영이 변신했어.
0: 과연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2: 아니, 이수영 선배님이 미우루랑 엄청 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어필을 많이 하셨었는데.

0: 니들은 내 거야. 제가 도울 게 없었고요. 해가 되지 않고 폐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수영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뮤르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1: 그러고 보니까 네 명이 원래 한 팀 같아 보여요.
2: 어 그래.
3: 어 그러네.
2: 피아노도 딱 좀 깔리고 좀 패드도 좀 깔려 있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느낌의 전통이 또 되지 않을까.
4: 네, 좋은 것 같아요.
2: 이런 전통도 많으니까.
4: 근데 또 전환 느낌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네. 그렇게 했을 때.
2: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뮤러랑 함께 있다.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뮤러랑 함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뮤러는 내 거야. 뮤러는 내 거야. 내 거야. 아우. 아유 우리 어린이들. 앉으시다 앉으시다. 네.
4: 어 네. 세상에 영광이에요.
5: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2: 뭐 생각 해본 게 있어요?
4: 저희가 좀
2: 준비를 했습니다.
4: 오늘 들어볼 수 있는데요? 네.
6: 찍어왔습니다.
2: 어쩜 이렇게 재즈하게 나와 소리가?
7: 어휴! 네, 대북이라는 악기인데 저희가 전체 다 타악에 관음해가지고
2: 그러니까! 네. 이거
7: 인형이
2: 이거 다 끝나.
7: 아, 그래요?
4: 아 정말요?
2: 근데 다 좋은데 어떡하지? 사실 내가 뮤르랑 한다 그럴 때 또 뮤르 하면은 섹시잖아 섹시.
7: 저희가?
2: 아니야? 나만 그렇게 느낀 거야? 너무 섹시해. 나는 너무 섹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게 엄정화의 초대. 엄정화의 초대. 최대한 다 하고 뮤르가 네. 거의 마지막에 나는
7: 완전 난리 나겠네. 네. 등장만으로도
2: 맞아, 그거를 너무 이거 아무튼 누구한테 얘기만 해봐.
3: 뭐 이 팀은 남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나요? 예고 좀 해주시죠.
0: 박수가 필요한 무대예요. 탁 탁.
8: 초대인가?
2: 초대인가 봐.
0: 하나, 둘, 셋, 탁, 탁. 이걸 같이 하시면 훨씬 즐거운 무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네, 매 판마다 올스타의 신화를 쓰고 있는 뮤르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9: 수영 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너무 즐겁게 잘 준비했는데 즐겁고 신나게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3: 자, 이수영 씨도 뮤르에게 응원의 한마디.
0: 저는 오늘 뮤르를 위해서 무대에 서지는 않아요. 뒤에서 대기하면서 뮤르를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뮤르는 원래 잘하니까.
10: 파이팅!
11: 무대에 서지는 않는다고? 노래를 안 한다고?
3: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뮤르의 무대 판 스타트!

0: 무대에 안 나오신다더니.
1: 안 나오신다더니.
2: 패셜 조선 판정단 분들 뮤르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눌러주세요.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한 뮤르의 무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점수를 공개합니다.
3: 야. 야.
1: 뭐야, 100점. 100점이 있나 봐. 99점,
4: 98점. 와.
5: 사실 뮤르라는 팀을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뮤르의 색깔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색깔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번 하실 때마다 더 많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 팀인 것 같아서 너무 부럽습니다, 선배님. 저도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너무 멋있게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네.
7: 아, 진짜 오랜만에 음악적 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무대를 봤고 아직까지 그 흥분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진짜 아까 표현했듯이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지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네.
2: 자, 저희 제작진 윤일상 씨한테 물티슈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이요. 뮤르팀은 과연 고득점으로 순위를 뒤집고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자,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1등이야.
1: 1등 아니야?
2: 1등.
1: 1등이야.
3: 총점 공개해 주세요.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한 유로는 600점 만점에 580점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1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4: 여태껏 제가 뷰를 계속 눌렀었어요. 그랬는데 좀 부족한 거는 판소리를 조금 못 하더라도 조금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음에 판소리 조금만 배워가고 가면 안 될까요?
0: 조금만. 알겠습니다. 네.
4: 조금만. 네.
5: 제가 뭐 그동안 완벽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데 정말 완벽했던 것 같아요. 무대의 어떤 그 안무도 그랬고 소리도 그랬고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해서 흠잡을 데가 요만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100점을 드리긴 했는데 한 120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이수영 씨가 저 끝에 잠깐 등장했는데도 정말 너무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이 무대가 정말 한 10년 동안 이렇게 짜온 것처럼 완전히 짜임새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3: 네.
0: 감사합니다.
3: 뮤로 뒤에도 막강한 팀들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현재 1위예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0: 정말
1: 왜 그래?
4: 울지 말고 잘했어요. 잘했어.
1: 잘했어요.
6: 잘했어. 잘했어.
4: 최고야 최고.
6: 잘했어.
0: 저 사실 조선 판사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뮤르 스타일의 음악을 했을 때 좀 이렇게 따뜻한 평을 받은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나올 때마다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돌아갈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음악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사실 조선판스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할 때도 많이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또 언니가 또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사실 언니 바라보면서 왔더니 이렇게 멋진 무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언니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7: 더 얘기해.
0: 네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좀 더 멋진 뮤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 네. 네. 완벽했어.
0: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산파읍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아리랑제입니다. 정선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의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2: 세, 넷, 뽀뽀가 좋아요.

0: 체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부터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우리나라 대표 곡창지대로 불리는 이곳은 경상남도 김해.
1: 잘 따는데. 잘 따고 있는데.
0: 제법 농사일이 손에 익은 귀농 4년차 정현 씨의 주 작물은 블루베리랍니다. 정현 씨의 든든한 농사 선생님은 시아버님.
2: 어, 냄새.
1: 과일은 어분이 들어가야 맛이 있어.
2: 알고 싶지 않아요.
0: 아직 배워야 할 게 천지랍니다.
3: 아버님, 넘쳐요. 넘치는데.
4: 앞에 가 있나, 앞에. 흰 거, 흰 거.
2: 됐죠? 다 잡았어요, 두 개 다.
1: 그렇지, 그렇지.
2: 이거 달라나.
0: 도시 엄마였던 정현 씨에겐 멀고도 험한 농촌 생활.
2: 아버님, 빨리 와봐봐요. 온다.
0: 정현 씨의 히어로는 시아버님.
2: 오, 됐다. 우와, 역시.
5: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야.
0: 사실 정현 씨가 귀농한 진짜 이유도 시아버님 때문이었는데요.
6: 2021년도에 뇌경색 6월 25일 날 오셨죠?
5: 예, 예. 네.
6: 지금 왼쪽으로 마비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심장, 지금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 드시는 거 이거 꼭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조절 안 되면 뇌경색 재발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만 잘 챙겨 드시면 돼요.
0: 시부모님 건강 걱정에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7: 너무 저렇게 일 많이 하니까 두 분 걱정돼서 쓰러질까 봐. 그때도 날 더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돼요.
0: 언제나 지금처럼 행복하고 싶은 복덩이 며느리 정현 씨의 귀농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낙동강 삼각주의 비옥한 토지를 품고 있는 경상남도 김해.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곡창지대 명성을 이어받아 과실 농사도 유명한데요.
8: 어머, 명사가 많네.
1: 제비 들어갔다, 제비.
8: 우와. 누가 모르는데.
1: 제비가 어디야? 근데 제비가 들어갔네.
9: 오늘 비행이 뭐가 이게.
1: 제비 따라왔는가 보다.
0: 어머나! 진짜 제비가 놀러 왔네요. 제비가 함께하는 특별한 하우스엔 푸른 블루베리가 여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건강식품인 블루베리는 다양한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계절 내내 온화한 김해의 블루베리는 당도가 높고 단단해서 맛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총 2,975제곱미터 크기, 그러니까 900평 규모의 5동의 하우스에서 블루베리를 재배 중인데요. 온 가족이 정성을 쏟아 키우는 블루베리는 올해로 두 번째 수확. 올해는 작년보다 풍년이라네요.
2: 와, 아, 진짜 크다 이거. 이렇게 숨어 있다니까 아버님 이런 게.
8: 며느리는 어디에 앉아 있고, 엄마는 뭐 숨어 있다 오라니까.
2: 어머니가 귀찮아서 여자 안 들고 다니는 거지.
8: 나는 앉아서
2: 나는 앉았다 할게.

0: 있고 서서 딸기 있다.
1: 그래, 그나.
0: 아니 서서만 따면 허리 아파서 못 따겠더라니까.
2: 아이고 내 시집아가 생각하면 니는 고생도 아니다. 원래 날이 안 새는 거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치고
0: 그러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다.
2: 우리 마을에 지금 파송을 하는데 새벽에 2시 돼서 일어난다.
3: 아이고.
4: 그냥 하는 말인데도 시어머니 말씀이라 괜히 긴장되는 며느리 정연 씨. 반면
0: 못 가. 이런 거 따면 안 된다니까 아버님.
1: 지금 따다 보니 흘렀지 뭐.
0: 이런 거 따면 안 된다고 이런 거.
2: 그러면 그래 못 보라고.
0: 없어요. 맞지요.
1: 이거 너무 못해 보이. 분이 또 분이 제하지만 돼. 이 분이 생배기도 아 이거 잘 땄네.
0: 그래 나.
1: 하는 거 같네.
2: 입장 이런 것도 따면서.
1: 그거 응? 봤네. 따는 거 잘 따는데. 예?
4: 시아버님은 며느리 사랑이 넘칩니다.
1: 누가 인생이 힘 안 드나?
0: 힘들어요.
1: 힘들지.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 되지. 저녁에 늦게 자야 되지. 또 배드민턴 치러 가야 되지.
0: 배드민턴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1: 아무래도 좀 빨리 자면 빨리 일어나긴데 늦게 자야 되긴 해. 아침에 늦게 하려고. 힘들어도 어쩌겠나. 요 수학기 할 때가.
0: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는 좋아요 난.
1: 그렇지. 응.
5: 사이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세 분이.
1: 아, 예. 사이는 나쁘진 않네.
2: 얘들이 뭐 시아버지한테도 뭐 할 말 다 하고 뭐 매 시아버지도 며느리한테 할 말 다 하고 우리 집은 그래요.
4: 화끈한 가족이 키워서인지 블루베리도 참 화끈하게 굵직굵직하네요. 오늘 수학엔 특별한 일꾼들도 투입.
0: 이거 다 붙여. 알았지? 그래야지 저녁 원하는 거 해줄 거야. 아,
6: 언니 우리 저녁은.
4: 맛있는 저녁 메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딸들. 그런데
7: 아빠 스티커 찢었어.
1: 어?
7: 뭐?
0: 괜찮다.
8: 아르바이트예요?
7: 돈은 안 줘요. 알바비도. 알바비.
0: 저녁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하는 알바입니다, 이거 지금.
4: 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수확된 블루베리는 크기에 맞게 잘 분류를 해주고 박스에 포장하면 끝! 아이고, 조심하세요! 두 번째 수확인데도 고정 거래처가 있을 만큼 유명해진 정연 씨네 블루베리.
0: 물건이 없어 못 가요.
4: 배송 담당은 시아버님과 며느리 정연 씨의 몫. 택배를 부치기 위해 서둘러 시내로 나가는데요.
0: 안녕하세요. 2kg짜리 두 개 있거든요. 여기 서울시 종구 뭐 거기 돼 있는 거 그거.
9: 네, 이거는 몇 개?
0: 그것도 1kg.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4: 이번엔 공판장에 납품하러 들렀는데요.
1: 민수가 이거 내놔둬.
0: 10개? 10개요. 나 빨리 온다고 빨리 왔는데.
4: 하마터면 오늘 납품을 못할 뻔한 정현 씨.
9: 감사합니다.
0: 수고하세요.
4: 드디어 오늘의 중요 배송은 끝. 시내에서 돌아오는 길. 마을 이장인 시아버님이 들른 곳.
1: 이 집이거든. 한대 있는 집이에요.
0: 마 네? 맨날 여기 나와 앉아 계시는 분 아니에요?
1: 어, 맞다.
0: 우와, 더워지다.
10: 할머니. 계시요.
2: 아이고, 이리 오시네.
0: 아이고, 안녕하세요.
1: 미안해. 블루베리 농사지는 거죠? 매내려 같이 농사진다고.
2: 아이고, 이거로 또 이장님이 가는가?
1: 예, 예. 우리 저, 예, 며느리가 농사지었다고. 그 할매들한테. 그
2: 우리 며느리도 이래, 이거 한다 하더만은.
1: 그래, 그래.
2: 난 아주 맛도 안 봤다.
1: 맛도 안 비추던가, 며느리가. 안 되겠네.
2: 안 비추네. 이런 분이 없지? 같이 돌아서 농사지으려고 왔어요. 그 우리 생각은 그렇는 기라.
3: 어, 세상 이래 가서 주니까 너무 헌금합니다, 회장님.
1: 헌금 말겠네.
0: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4: 이곳에서 나고 자란 시아버님께는 마을 어르신들이 가족이나 다름없는데요.
0: 안녕하세요.
1: 이 나이에 마을 어르신인데
8: 벌써 있어.
1: 뭘 드려야지.
0: 이거 한번 접어보세요.
8: 네.
0: 아유, 저희 블루베리.
1: 감사합니다.
0: 네? 아, 아버님이랑 저랑.
8: 아우, 엄청 잘 지내.
0: 아, 아버님이 80%, 저희가
8: 20%. 이장님 닮았나? 며느리 닮았나? 며느리 닮았어. 이게 또 맛있네.
0: 감사합니다.
1: 아, 이장님 어디 이 어디 이 집은 마이한 것 같다고 하잖아요.
8: 편집을 잘해주시겠지.
4: 마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이장님.
8: 요새 시자 들어가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시우는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농사 짓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네도 애들도 없는데 애를 서인아 또 데리고 들어와서 있긴 해. 마을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죠, 그렇죠?
5: 아니 근데 두 분 며느님은
8: 잘... 우리는 예, 아직 며느리가 없습니다.
1: 유일하게 우리 마을에서라 이거 혼자 뿐인데 며느리 가진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칭찬받아야지.
8: 이 통은 갖고 가라. 이거는 거의다 이것도.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짭짤해서.
1: 칭찬 하나 볼까?
5: 아버님은 기분 어떠세요? 이렇게 며느리 같이.
1: 좋지. 우리 며느리 착하게 돌아간 놈. 고맙다.
4: 복덩이 며느리 덕분에 매일 아버님 어깨가 으쓱한답니다. 그날 오후 배송을 마치고 돌아온 시아버님이 또 뭔가를 준비 중이신데요. 블루베리에게 주어야 할 액피가 부족한 상황.
0: 들어가요? 두렵다.
4: 며느리 정현 씨에겐 가장 두려운 시간.
1: 지금 우리 며느리한테 좋은 비법을 가지고 갑니다.
0: 나 냄새가 싫어. 네.
4: 정현 씨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생선 액비.
0: 우와, 장난 아니다. 어, 생선 머리통이. 아니요. 아, 점심을 많이 먹어가지고 쏘기도 안 좋은데 지금.
4: 맛있는 블루베리를 위해선 포기할 수 없는 일.
0: 어, 냄새.
4: 발효를 돕기 위해 설탕을 넣고 잘 섞어줘야 하는데 와, 냄새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
0: 너무 많은데. 이건 아니잖아. 다 졌어요. 설탕 사라졌어. 야, 알고 싶지 않아요. 아, 싫은데.
1: 자, 우리 이거, 우리 이거 뜨면 된다. 이리 나가자. 그래, 다 떠가지고.
4: 매번 멀리서 구경만 했지만 오늘만큼은 직접 생선 액비를 덜어내보는 정현 씨. 큰 용기를 내보는데요. 오, 정현 씨 액비 만들기 성공.
1: 내가 보도 이거 혼자 할 수 있겠지?
0: 아니요. 아직까지는.
1: 어, 뭐 이거 또 뜨면 되는데 이래가지고.
0: 아, 접근하기가 힘든데.
4: 액비 냄새조차 힘든 정현 씨에게 농사일에 능한 시아버님은 그야말로 슈퍼맨.
0: 우리 아버님 완전 맥깔보 비스무리하다니까. 뭐 가만히 있다가 뚝딱뚝딱 뭘 만들어낸다니까요.
1: 공기가 안 들어가야 돼.
0: 그렇구만.
4: 액비는 물과 희석해서 블루베리 나무에 뿌려줘야 하는데요.
0: 이 한 통을 다 넣는 이걸 다 넣는다고? 왜 냄새? 다 그만할 때까지 있어야 되네 이제.
4: 때마침 블루베리를 구매하러 온 손님들로 분주한 농장.

0: 손자 잡아 봅시다.
1: 손님들로 정신없는 틈에 비상 상황 발생.
2: 아버님 넘쳐요. 넘치는데.
1: 얼른 수도 밸브를 잠궈야 하는 상황.
3: 앞에 가 있나 앞에. 긴거.
2: 됐자. 다 잡았어요. 두 개 다. 이렇게.
4: 그렇지. 응.
1: 다행히 상황 종료.
2: 아, 뭐 무슨 소린가 했네. 오, 나온다. 와, 물빨옥수 세졌다.
1: 우여곡절 끝에 양에게 성공. 귀한 액비 먹고 무럭무럭 자라길. 아직 실수는 많지만 매일 쌓여가는 농사 경험치만큼 블루베리도 한 해 한 해 더 달고 단단해질 거라 믿습니다.
2: 달아지겠군, 블루베리가.
1: 농사 선생님 시아버님이 있어 정현 씨는 참 든든합니다. 쉴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니 어느덧 저녁 시간. 정현 씨가 향한 곳은 시댁 부엌인데요.
2: 덥지? 선풍기 좀 틀어라 얘들아.
5: 피아노 갈지?
6: 바로 옆집이세요?
2: 네, 바로 옆집이에요. 바로 엎어지면 코 다를 때랍니다.
6: 편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2: 아, 불편한 게 100인. 편한 것도 있죠. 어머니가 바로 뭐 김치 같은 거 만들면 바로 갖다 주시고, 야채 뽑으면 또 바로 갖다 주시고 이러니까 좋죠. 저는 너무 좋죠.
6: 불편한
2: 거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갑자기 팡 열고 빌라야 이러는 거. 그게 좀.
1: 귀농 전 늘 간단하게 먹던 식사와는 달리 시부모님 입맛 고민해서 푸짐하게 차려내는 밥상. 모든 음식에 정성을 쏟습니다. 한편 아들 내외의 귀농 후 조용할 틈 없는 시댁.
5: 아니, 아니라고 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내가 이상할 때 뭔가 이상하지.
7: 이상해. 가와를 주고 있다. 그 애자 또 똥거리는 게 200년. 위의 사람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보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이 삐별 드립. 시원하네. 시원하다.
1: 토끼 같은 손녀딸들 덕분에 시아버님 매일 호강 중이시랍니다. 어느새 뚝딱 차려진 밥상.
2: 오, 내가 차렸지만 뭔가 굉장히 비주얼 지금. 좋아.
1: 우와, 진짜 진수성찬입니다.
2: 맛있게 드세요.
6: 감사합니다.
2: 내경생이랑 유방함이 좋대요, 어머니. 고등어 무조건 먹어야 돼.
8: 고맙소.
2: 드셔. 이것도 등푸른 생선. 좋대. 그것도 건강에 좋대, 아버님. 브로콜리 주세요, 생선.
7: 너 가지고 해먹을 때.
2: 자, 아버님도 생선 드시고.
1: 반찬 하나하나에 시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마음을 담은 정현 씨.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랍니다.
2: 어머니 아플 때는 그때도 놀라긴 놀랬는데 그래도 뭔가 그랬는데, 아버님 딱 그때 그랬을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막 집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 그때.
1: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정현 씨가 새 딸을 데리고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시아버님 때문이었는데요. 5년 전 시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만 시아버님.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시부모님 곁에서 건강을 지켜드려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귀농을 결심했답니다. 아들 내외의 귀농 덕분인지 두 분 다 건강하게 회복 중인데요.
2: 그러니까 아버님 그렇게 딱 쓰러지고 난 다음부터 바로 핀나 아빠랑 저랑 아 그런 거 없이 바로 아 우리 아버님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창고였던 거 아버님 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집 만들어가지고 맞죠 어머니?
8: 너가 이제 안 살리셨으면 너 누나?
2: 응.
8: 어라 하나.
7: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딸, 뭐 딸 같은 뭐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들어오겠노? 아들이 있어야 들어오지. 아들 놀러 가는 이유가 다 사람들이.
2: 네. 에헤이. 니 어쩔래? 딸밖에 딸밖에 없는데.
7: 네, 고맙다.
1: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가족은 어려운 일을 겪은 후 더 단단해졌답니다. 유난히 일찍 시작되는 여름날의 아침. 정현 씨는 아침 일찍부터 바쁩니다. 가장 첫 번째 일은 시내 마트 물류센터에 출근하는 남편 도시락 준비.
2: 블루베리도 먹고 가 빨리 다섯 개.
1: 블루베리 농사가 좀 더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남편 철수 씨는 농사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해야만 했는데요. 철수 씨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정현 씨의 두 번째 아침 미션은 시댁 방문. 아침 약을 잘 챙겨 드시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며느리입니다.
9: 여기 좀 여기예요?
10: 네? 여기 혈압약이고. 여기 이제 혈전약. 피를 잘 도느냐고. 요 담요약하고 그렇습니다.
1: 어쩌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
2: 뜨거운 거 같은데 뭐야?
10: 아, 뜨겁다.
11: 방울이 한 개밖에 없으면.
1: 늘 시부모님 건강이 마음에 쓰이는 정현 씨.
2: 이제 좀 꼭 좀 시험 일하시고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10: 그래 고맙다.
1: 한편 그 시간 정현 씨만큼 바쁜 사람이 있는데요. 정현 씨의 보물 두 딸이랍니다. 고등학생인 첫째 딸은 벌써 등교를 했나 보네요. 엄마 없이도 알아서 등교 준비가 척척인 자매.
12: 해줄게. 야. 나.
13: 아니,
14: 야. 알겠어, 다시
13: 아니, 하지 마, 너. 너 그냥
14: 장난인데?
13: 아니, 앉아.
1: 뚝딱뚝딱 아침부터 재미있는 자매. 집에서 3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둘째와 셋째 초등학교. 아이들이 북적대는 도시학교와는 달리 전교생이 20명 남짓되는 아담한 학교인데요. 시아버지와 남편도 이 학교 출신일 정도로 역사가 깊답니다.
2: 친구들이랑 반에 가서 선생님들이랑 나눠먹고. 알았지? 니도. 저 안에 3팩 들었어. 같이 나눠먹어. 잘 갔다 와. 안녕.
1: 인원이 적다 보니 모두 친형제 같은 친구들.
15: 전차야! 언니네 다섯 개요!
2: 진짜.
15: 한일 여덟 개 들었는데. 야 꼭지 쓰리마 뭐야.
16: 친구 잘 먹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17: 짜증나요.
16: 왜 짜증나요?
17: 너무 많이 먹어요.
1: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가고 있는 딸들인데요.
13: 장부를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보고.

0: 잡초도 좀 뜯어내고 이렇게 합시다.
1: 시골 학교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함. 바로 직접 작물을 심어보고 기르는 농부 체험이랍니다. 올해는 학생들 모두 합심해서 감자 농사를 지었다네요.
0: 너네가 심었을 때 요만했잖아요. 네. 이만큼 자라는 동안 감자 잎은

0: 갑니다.
1: 아닌데?
2: 아니.
0: 아니 물동이가 왜? 네, 감자고요. 야, 주마. 감자 보인다.
1: 오, 익스엠이가 왕감자 아니에요?
3: 더 뜯어요.
1: 왕감자다.
3: 탈탈탈탈 털어봐요.
1: 와,
4: 익스엠 왕감자.
3: 엄청 잘 컸다.
0: 이거 시간이.
5: 어디?
3: 오, 은별이랑 비슷한데 누가 더 크나 해보자.
0: 우리가 더 크네.
1: 우리가 더 컸고.
6: 쑥쑥 자라는 감자만큼 이곳에서 아이들의 추억과 꿈도 매일매일 자라납니다.
3: 아마 시골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다른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농부가 되지 않을까요?
6: 아이들 모두 농부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해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 블루베리 수확으로 매일이 바쁜 정현 씨.
7: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어머니?
8: 밥메러 갔어. 밥메러.
7: 파밭 어디? 어머니 어디 파밭이에요?
6: 시아버님 혼자 밭에 나가 계신다는 말에 정현 씨 걱정이 밀려옵니다. 부쩍 뜨거워진 낮 기온에 시아버님 건강이 걱정되는 정현 씨인데요.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그날의 그 순간.
7: 바로 하시면 안 되는 거라가지고. 그때도 좀 일이 많았었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디지? 아, 저쪽으로 가야 되네. 일이 많았었긴 했었는데.
6: 시아버님의 건강이 1순위인 며느리.
7: 절로 가야 되네. 돼도 될라나?
0: 엄마!
7: 아유, 큰일 났네.
6: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7: 빠진 것 같은데.
6: 좁디 좁은 시골길 운전이 아직 서툴기만 한 정현 씨.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아, 여전히 요지부동인 자동차.
7: 어떻게 해야 되지?
6: 정현 씨, 무사히 차를 구출할 수 있을까요? 귀농 후 매일 조용할 날이 없는 블루베리 농장 며느리 정현 씨. 오늘은 진짜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7: 아버님, 차 대다가 여기 비닐이 있는데 차 빠져버렸어요. 빨리 와봐봐요. 네.
6: 급히 SOS 요청을 해봅니다.
7: 온다.
6: 정현 씨의 히어로, 시아버님 등장.
7: 여기 콕 빠졌어요, 아버님. 들을까?
6: 사고 현장을 보니 시아버님도 난감하기만 합니다.
9: 트랙터가 땡이면 되는데.
7: 트랙터 갖고 와.
9: 아니, 되게 높네. 응?
7: 그럼 어떡해? 뒤에 들렸네.
6: 순간 기지를 발휘하는 시아버님.
7: 잠깐만요. 오, 됐다. 오, 역시.
9: 아, 네, 힘들다.
7: 역시 아버지. 큰일 날 뻔했네.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야. 요리 밑에 여기.
9: 그렇지. 꼬리가 양쪽으로 딱 내감스럽게 매면 된다.
7: 생각보다 풀 많네.
9: 얘를 풀러다 천기가 안에 넣었다. 풀러 먼저 가야 됩니다.
6: 이 더운 날씨에 시아버님 혼자 고생하실까. 김 매는 걸 돕는 정현 씨.
7: 아버님 일 좀 시험 해요. 우리 아버님 성격상 절대 안 될 건데. 햇빛에서 일하고 있어.

0: 있으니까는 걱정돼서 그러지.
1: 며느리가 걱정하는 마음 왜 모르실까요? 시아버님께는 딸 같은 며느리랍니다. 그런데?
2: 근데 이제 며느님이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시냐고.
3: 아니 뭐 우리 며느리 몸 실한데 뭐.
0: 아버님이 걱정했다고 아, 네. 내가.
4: 아버님 원래 표현 많이 안 해주세요?
0: 아버님 표현 못 하시죠.
4: 잘한다고 없다면서. 아이.
0: 밥 먹자 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갈래 하면은 아이고 오늘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말인 거지.
3: 아주 고생. 너무 친절하는 거 좀 기억하지. 속으로 막 아따 잘한다 이렇게 하지.
1: 며느리가 기특하고 예쁜 건 두 말하면 잔소리.
3: 고생했다 수고했습니다.
2: 아, 저 말고 며느님한테 말해.
3: 고생했다 빨리
0: 갈게요 아버님.
1: 하루빨리 농사에서 손떼게 해드리고 싶은 정연씨. 평생 꾀라는 걸 모르는 시아버님을 보면 마음이 천근 만근입니다.
0: 지금처럼 저렇게 막 새벽부터 막 해질 때까지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저렇게 일 많이 하니까. 아, 두 분. 걱정돼서.
1: 또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날의 끔찍한 사고.
0: 표현은 안 해도 걱정은 진짜 많이 되거든요. 특히 아버님은 쓰러질까 봐. 그때도 날 더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게 좀 걱정돼요, 맨날.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뭐 그것도 좀 속상하죠.
1: 어떻게 하면 시부모님의 일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매일 고민인데요. 그날 오후 단체 주문이라도 받은 걸까요?
0: 아니면 전화기 주세요.
1: 수확한 블루베리를 있는 대로 차에 가득 싣는 정현 씨. 오늘은 시아버님 없이 혼자 길을 나섭니다. 정현 씨가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열리는 프리마켓 현장. 자신의 물건을 자유롭게 홍보하고 판매하는 자리인데요. 우와! 장난감에 옷에 지역 특산물에 정말 없는 것 빼곤 다 있네요. 오늘 이곳에서 정현 씨가 블루베리 오프라인 판매에 도전해보려고 한답니다. 처음인데도 척척 판매대에 블루베리를 진열하는 정현 씨. 미리 준비한 홍보 포스터도 야심차게 내세웠습니다.
2: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0: 즐거운 마음으로요. 밭에서 일 안 하잖아요. 무농약 블루베리입니다. 드셔보세요. 싱싱한 블루베리 드셔보세요.
1: 첫 손님은 꼬마 숙녀.
0: 드셔보세요. 블루베리입니다.
5: 어이 나 TV 나온다. 머리
1: 블루베리를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어린아이들. 시시코노에 꼬마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0: 맛있지?
5: 얘들아 멈춰.
0: 더 사가셔야겠는데요? 너무 잘 먹는데?
1: 맛있는 블루베리 앞에선 체면도 저 멀리.
6: 아, 언니 이제 그만 먹으세요. 집에 가서 엄마가 줄게.
0: 아,
2: 맛이 어때요? 이거요?
1: 어, 또 왔네.
6: 잘 계신 거.
0: 어, 먹어. 네, 감사합니다.
2: 맛있어요?
6: 네.
2: 얼마나 맛있어요?
6: 많이요. 아.
0: 오, 본인이 직접 돈을 꺼냈는데.
2: 어제 돈 내려고?
0: 우와. 6,000원이야. 5,000원 맞으세요. 이쪽에서 5,000원 서로 깎아내려야겠다.
5: 대박.
0: 우와.
1: 인심후원 정연 씨 덕분에 따뜻한 마음까지 한가득 얻어갑니다.
0: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0: 어머!
1: 네!
0: 정말요?
2: 제가 그랬죠. 저 무조건 완판한다고.
1: 아, 한 시간 반 만에 완판했네요. 어머니, 아버지, 저 완판했어요. 잘했죠? 이건 다 제 용돈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갑니다.
3: 네, 잘했죠.
0: 진짜 최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쉴 틈 없었던 정현 씨. 이제 농부에서 엄마로 변신해야 할 시간. 저녁만큼은 아이들과 남편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시간인데요.
3: 키 많이 컸다 이제.
4: 나 근데 이걸로 진짜 키 커졌어.
3: 보일 거야. 키 컸다. 소리 니 나는데
4: 나. 나 충분히 컸어. 나 153이다.
3: 154밖에 안 돼.
4: 나 136.
0: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니만큼 정현 씨 정성을 다해 요리 솜씨를 뽐내보는데요. 우와, 오늘 저녁 메뉴는 오므라이스. 거기에 블루베리도 빠지지 않네요. 오, 공부하느라 바쁜 첫째 딸 빛나도 왔네요.
5: 빛나.
0: 맛있는 요리로 고된 하루를 치유받는 시간.
5: 첫 끼다 나 지금. 엄마?
3: 응. 나도 첫 끼야.
5: 뭐라고?
3: 나도 첫 끼라고.
5: 아.
4: 진짜?
3: 그래.
4: 못 믿겠어.
5: 오늘 너무 바빴어 엄마. 응. 잘 먹네.
3: 아, 괜찮다. 나쁜데.
5: 어렸을 때
4: 스타일이야.
5: 참나. 저녁 둘이서 잘 챙겨 먹고 빛나도 빛나대로 또 학원 다닌다고 고생하고 거의 집밥을 못 먹는데 우리 빛나는 요즘에. 맞지?
4: 아빠.
5: 고생한다 진짜. 좀 더 고생해라. 수고해라. 알았지?
3: 네가 좀 말 좀 도색 좀 챙겨주고.
5: 설거지는 거의 다 빛나가 다 하는데 뭐. 평일에는 우리 빛별이가 하나? 빗소리가 하나?
6: 빗별이.
5: 빗별이? 왜 안 하는데?
4: 빗나가 같이 하라고 뭐야, 하면은 언니 TV 보고 나한테
5: 이 게으름뱅이.
3: 카메라도
5: 나도 이 게으름뱅이.
4: 아니 장난이야. 언니도 해. 언니도 해.
7: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8: 난 그러면 다 좋은 딸 될래.
5: 좋은 딸 될래? 그래. 내가 성적으로 보답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드나 혹시?
3: 효도를
5: 좀 해야 되겠다. 나의 성적표로 너의 효도를 보고 싶은데 나는. 그래.
9: 우리 동시에 그거죠.
10: 뭐?
9: 방송하는 거.
4: 아 그거.
9: 뭐야?
3: 하나 둘 셋.
4: 사랑해.
5: 사랑해 엄마 해라.
10: 시작.
9: 사랑해.
5: 나도 살아간다. 나도 너를 살아간다. 아우 너건이 진짜 웃긴다. 여보 사랑해. 아, 나도 해야지. 나도.
11: 착한 딸이 되겠습니다.
5: 믿어볼게. 엄마도 착한 엄마가 되어볼게. 화이팅!
0: 다음날, 오늘도 화창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농장일을 보던 시아버님 얼굴이 어둡습니다. 오늘은 시아버님의 병원 정기진료가 있는 날인데요.
12: 좀 걱정되고 그러세요? 병원 갈 때마다?
13: 걱정이야. 네?
5: 차가 저기 있는데. 아버님 가시죠.
0: 시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하는 정현 씨. 부디 별일 없어야 할 텐데요. 오랜만에 방문하는 병원이라 괜히 긴장이 됩니다.
1: 살만 좀
5: 빠졌으면 좋겠다, 아버님.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3: 젊었을 때, 나만의가 살 너무 찌도 못하겠다.
5: 그래, 그 적당하게 좋긴 한데, 아버님 지금 좀 말랐잖아요. 예전에 그때 딱 좋았는데, 코로나 걸리기 전에 딱. 그때가 딱 보기 좋았는데.
0: 복잡한 마음을 누르며 한 시간 가까이 달려온 병원.
5: 예, 안녕하세요.
6: 2021년도에 뇌경색 6월 25일 날
10: 오셨어요. 예, 예.
5: 네.
6: 지금 왼쪽으로 마비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10: 그건
6: 관리 잘 하셨네요.
10: 아닙니다. 약을 너무 먹었긴 해.
6: 심장. 지금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 드시는 거 이거 꼭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라도 조절 안 되면 뇌경색 재발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만 잘 챙겨 드시면 돼. 잘 조절.
5: 근데 일을 엄청 많이 하세요?
6: 일 많이 하면 좋은 거죠.
5: 아,
6: 그건 일 많이 하는 거는 그게 무슨?
5: 아 그래요?
6: 본인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10: 그렇지.
5: 아니 무리하면
10: 무리 일도 하는 거죠.
5: 땡볕에서 계속 풀 뽑고 막 이래요. 네? 땡볕에서 계속 풀 뽑고 막.
6: 본인이 좀 좋아서 하는 일인가?
5: 감사합니다 선생님.
6: 조심해서 가십시오. 네,
5: 감사합니다. 일을 이제 좀 안 하시고 그래, 알시겠죠?
10: 일 안 해야지.
5: 그래.
10: 누가 같이 살러 가면 그때 일 안 해.
5: 그래. 오래오래 같이 살려면 아시겠죠, 언니?
10: 예, 그래.
0: 집에 가는 발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시장에 들른 정현 씨. 가족들을 위해 특별 요리에 도전 중이랍니다.
5: 또 우리 어머니가 문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0: 점심 메뉴는 바로 보양식의 끝판왕, 해신탕.
5: 이거 보고 난 우리 엄마 우리 삐지겠는데. 엄마 삐지지 마. 조만간에 해주러 갈게.
0: 맛있는 해신탕 냄새, 블루베리 농장까지 퍼졌나 봅니다.
10: 뭐야, 그지? 저 뭐 새끼가?
5: 이건 낙지.
13: 낙지 냄새.
0: 와, 진짜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습니다. 낙지 문어 해신탕 완성.
5: 아마 이거 사마비예요, 사마비. 전구질을 딱 올려. 고기를 올려. 그리고 문어를 딱 올리는 거지. 그래갖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먹는 거죠.
14: 고추.
0: 며느리가 알려준 방법대로 시식해보는 시아버님. 맛이야. 보나마나 꿀맛이겠죠.
5: 건강하게 보내세요, 아버님. 아버님.
10: 고맙다. 잘 먹게.
5: 복날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10: 복날 세 분인데 초복, 중복 말고.
14: 복날 기다려보자.
10: 세 번 한다 그런 거 알겠지?
5: 세 번 다 할게요.
14: 복날 기다려보자.
15: 아니 이게 친정 부모님도 고쳐주신다는데 이거는?
14: 이 계란 맛있겠네.
10: 아 믿고 집에 해주는가? 안 보이잖아. 해주겠지 뭐.
0: 이장님이라 바쁘시네요.
16: 이제 아버님 힘이 좀 나세요. 어떠세요?
17: 예, 힘이 불끈불끈합니다.
0: 복덩이 며느리 정현 씨 덕분에 매일 웃음꽃이 피는 가족입니다. 다음 날 일찌감치 시내에 나온 정현 씨. 여긴 또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얼마 전부터 정현 씨가 뚫은 판매처. 오, 맛있는 케이크들이 가득한 카페인데요. 이곳에서 정현 씨네 블루베리가 특별한 변신을 한다네요.
18: 저희 먹으려고 제가 샀는데.
5: 네.
13: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막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18: 진짜요?
13: 그래서 블루베리 케이크가 나왔어요.
18: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13: 했다가 블루베리 케이크 이제 넣으려고 했거든요.
18: 네.
13: 근데 이제 너무 좋은 블루베리가 나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씻어놨거든요.
18: 아 네네네. 아 우리 거야?
13: 네. 과일 케이크는 과일 생명이라서 블루베리도 아무리 크림이 맛있어도 블루베리가 맛이 없으면 스타벅스랑 비교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먹다가
18: 뭐랑
13: 스타벅스는 냉동 블루베리를 쓰는데
18: 네.
13: 여기는 생 블루베리라서 너무 좋다 이런
18: 진짜요?
13: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8: 아 스타벅스랑 지금 비교된 거예요? 이야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13: 우와 그렇게 해야 단면이 잘랐을 때 예쁘고
0: 언젠가 먼 훗날 블루베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어보는 게 꿈인 정현 씨. 오늘 눈으로나마 한 수 배워봅니다.
13: 애플 민트랑 향이 다르죠?
18: 네.
13: 향이 진하더라고요.
18: 엄청 진하네.
13: 네.
0: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하게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정현 씨.
13: 우와.
0: 아무데서나 만날 수 없는 명품 블루베리 케이크네요. 어 진짜 맛있겠다.
18: 너무 뿌듯하다. 아버님한테 얘기해드려야겠어요. 우리 아버님 더 좋아하시겠는데.
13: 맛있게 드세요.
18: 더 좋은 주세요.
13: 네.
0: 케이크 보여드릴 생각에 농장으로 한 걸음을 달려온 정현 씨.
18: 언니, 언니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그 라피만 그 카페 그 사장님이 우리 블루베리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었거든요.
10: 멋지네.
19: 맛이 있겠네. 색깔이 좋네.
18: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 이거 보니까
19: 아직까지 생생하네.
18: 생생하지.
10: 맞다, 맛 진짜 맛있네요.
18: 맞죠, 진짜 맛있죠.
10: 우리 기대해서 그런 거 더 맛있는 건데.
19: 우리는 일만 하고 할배가 다. 우리 할배가 다 알아서 한다 이거.
18: 내가 또 여기 팔았기 때문에 케이크가 탄생한 거지.
19: 네가 또 이런 올리는 바람에 또 텔레비에 나오는 거 아이가.
18: 그렇지.
19: 참말로 희한한 일이다.
18: 아유 이렇게. 시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어머니 아버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갖다 줄게요.
19: 다 가이다.
0: 이토록 사이좋은 고부지간이 또 있을까요? 블루베리 농장 가득 행복한 웃음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그리고 정현 씨 오늘도 다짐합니다. 시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더 좋은 블루베리를 키우겠다고요. 그날 저녁 딸들의 학교에 방문한 장현 씨. 오늘은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이라네요.
20: 우리 학생들과 캠핑 활동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은 좀 쉬어 주십시오.
0: 학교 캠핑 덕분에 조용하던 동네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둘째 딸 빗소리랑 막내 빗별이도 오늘 외식하는 기분이겠어요.
21: 깨끗해요.
18: 자, 또 어디 상추 줄까? 엄마 바빠서 뭐가 서운했어?
21: 우리 할머니
18: 못 놀아준 거. 못 놀아준 거?
21: 서운한 거 없었는데.
18: 서운한 거 없어? 고마워.
19: 밥 먹고 갔어?
18: 엄마한테 바라는 거 있어?
19: 줘봐.
18: 놀아주는 거. 미안. 뭉클하죠.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는데도 잘 그거 해주니까 스스로 잘하는 어린이들이라서 네. 가자 행복하러 가자 행복하러 가자
0: 정말 오랜만에 딸들 소원풀이 제대로 해줍니다. 언젠가

0: 아이들도 알게 되겠죠. 엄마는 정말 멋진 농부이자 복덩어리 며느리라는 걸요.
1: 앞으로 많이 놀아줄게. 사랑해.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0: 인생에서 가족이 제일 소중한 장현 씨. 가족을 위해 선택한 귀농 생활이 제철 맞은 블루베리처럼 참 달콤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베리 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 아, 왜? 나 거기 누가 누워있나 했네. 안 힘들다 아직까지.
2: 시내에 있다가 농사질라고 들어왔잖아.
3: 신나게 아침 새벽에 가는 거 도시락 챙겨주지. 애 새 키우지. 농사 짓지.
1: 서비스를 못 챙겨왔다. 내가 다음에 줄게. 고마워.
4: 아,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5: 꼭지 있으니까 조심해서 먹지.
4: 네 명밖에 없으니까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5: 좀 바쁘니까.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대체되고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렇게 잘 가꿔진 눈부시게 푸른 녹지 공간을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분명 대단한 행운이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조선 왕릉은 지금도 그 원형을 간직한 채 서울 시내 곳곳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데요. 왕릉하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신성한 곳, 뭔가 대단한 격식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 같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친근한 곳이기도 합니다. 휴일엔 가족끼리, 연인끼리 산책하기에 참 좋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동근흥, 서운흥, 정릉, 이 왕릉으로 소풍도 참 많이 갔었거든요. 봉긋한 봉분과 잘 가꿔진 잔디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던 곳, 한없이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초고층 빌딩이 늘어나는 개발과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껏 숨쉬고 천천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참 고마운 일인데요. 왕의 기운이 깃든 영원한 안식처로 조금 더 천천히 거닐어볼까요?

자연 친화적인 독특한 장묘 문화를 보여주는 조선 왕릉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519년 동안 지속된 조선 왕조의 왕릉이 모두 남아있는데요. 조선 왕릉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야도 아니면서 산도 아닌 적당한 경사가 있는 비산비야의 자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야트막한 평지에 있는 경주나 부여의 왕릉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금천교와 홍살문으로 구성된 진입공간은 참배자의 공간으로 속세의 구간입니다. 홍살문에는 정자각으로 향하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지나면 제사를 지내는 제향전이 공간이 나오는데요. 성역과 속세가 만나는 곳입니다.

정자각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능침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으로 속세와 엄격하게 구분되는 성역인데요. 이곳의 석조물과 조형물은 조선의 뛰어난 예술성과 함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조선 왕릉의 모습. 마치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저한 격식과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조성된 조선 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독창적인 예술성이 잘 담겨 있는데요. 누가 묻혀 있느냐에 따라 그 이름도 달라집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 왕의 친부모와 왕세자, 왕세자빈이 묻힌 곳은 원, 그 외에 왕족과 후궁, 폐위된 왕과 왕비의 무덤은 격을 낮춰서 묘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능이 제일 규모가 크고 무덤 주변의 장식 또한 화려합니다. 조선 왕릉과 같이 500년 이상 이어진 한 왕조의 왕릉이 훼손 없이 온전히 남아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9년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1392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통치했던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무덤은 총 44기인데요.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 40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4기는 어떤 이유로 제외됐을까요? 제외된 4기 중에는 북한 지역에 있는 왕릉 2기가 있고요. 나머지 2기 무덤의 주인공은 누군지 짐작되십니까? 뭐 힌트를 드리자면 이 조선은 철저하게 효와 예의를 지키는 유교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네, 바로 순리를 거스르고 무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연산군과 광해군인데요. 두 사람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왕릉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었고 두 단계나 강등된 연산군묘, 광해군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불멸의 성역에 잠든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 조선 왕릉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이 있는 곳이죠. 조선의 9대 임금 성종과 계비, 정현 왕후의 능인 선릉, 그리고 아들 중종의 능 정릉을 합쳐서 선정릉이라 부르는데요. 빌딩 숲속 오아시스처럼 자리한 고즈넉한 선정릉을 거닐어 봅니다.

천능과 정능처럼 왕과 왕비 그리고 직계 왕손이 대를 이어 왕위를 계승해 한 곳에 묻힌 경우도 있지만 궁궐이 있던 한양이 아니라 낯설고 척박한 곳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비운의 주인공도 있었습니다. 생후 사흘 만에 어머니를 잃고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 품에서 자라 11살 어린 나이에 조선의 6대 왕에 오른 단종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단종 가까이에는 어린 조카가 앉아있는 왕좌를 호시탐탐 노리던 숙부가 있었죠. 결국 단종은 재위 3년 1개월 23일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분도 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돼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혈혈단신 외로운 나날을 보내다 끝내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단종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하나같이 앳된 아역 배우였던 것도 이런 슬픈 사연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짧은 생을 살다가 간 비운의 왕이 잠든 곳으로 함께 가봅니다.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묻혀 있는 곳. 한양도성 백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른 왕릉과 달리 그의 능은 강원도 영월 야산에 숨은 듯 들어앉아 있습니다. 1457년 단종은 왕위에서 밀려난 지 3년 만에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왕위를 빼앗긴 소녀는 가마와 배를 타며 10일 만에 청령포에 도착했는데요. 육지 속의 섬처럼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고립무원 유배지에 갇혀 지냈던 어린 단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종은 이곳에서 밤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비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는데요.

유배되던 그의 여름, 영월에 홍수가 나서 청령포가 범람하자 단종은 영월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외로운 날들을 보내던 어린 단종은 저녁 노을이 물들 때면 관풍헌에 있는 정자 자규류에 올라 부인 정순왕후가 있는 한양을 바라보면서 애절한 시를 읊었다고 하는데요. 행간에 스며있는 외로움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한 마리 원통한 새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외짝 그림자 푸른 산중을 헤매이누라.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은 이룰 수 없고 해마다 한을 다하고자 하나 한은 끝이 없네. 자규 소리도 끊긴 새벽 맷불이 달빛만 희고 핏불인 듯 봄 골짜기 떨어진 꽃이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리라 슬픈 하소연 듣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수십만은 내 귀에만 홀로 들리는가. 하지만 관풍헌으로 옮긴 지 두 달 만에 단종은 결국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가 남의 눈을 피해 급하게 암장을 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무덤의 주인은 죽은 지 240여 년이 지나서야 왕으로 복이 됐고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장릉에는 다른 왕릉과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왕릉 부지 내에 왕 외에 다른 일을 추모하는 건물과 유물들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단종으로 인해 희생한 충신들, 환관이나 군사, 노비, 시녀와 무녀들까지 합동 유폐를 모셔놓았습니다.

공경에 빠진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 지위 고하를 떠나 그들의 영혼까지 품고 있는 사당이 왕릉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존재한다는 사실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바탕에는 충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조선의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왕과 신하가 서로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군신 유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분을 뛰어넘어 인간적으로 신뢰와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강원도 영월에서는 단종을 추모하고 목숨을 바쳐 충심을 지킨 신하들의 넋을 기리는 단종 제례가 해마다 열리면서 지역이 큰 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품고 땅에 묻힌 조선의 왕과 왕비, 그들을 한자리에서 추모하는 제례가 열리는 곳이 있죠. 바로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종묘인데요. 당대의 영광과 오역의 역사를 걸어온 왕들의 업적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는 왕실 제례는 21세기인 오늘날까지 전통문화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 왕실의 사당인 종묘. 조선 왕조 역대 임금이 신위를 모신 곳입니다. 조선 초 태조 이성계의 4대조 신위를 종묘에 모셨지만 그 후 당시 제위하던 왕의 4대조와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 공덕이 있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는 곳이 됐습니다. 일렬 횡대로 쭉 늘어선 19개의 방에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 칸마다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이어온 왕들의 신위를 모신 사당치고는 건축 양식이 상당히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장중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19칸이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 단일 건물로는 가장 긴 건물이고요. 또 동시대 단일 목조 건축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대규모 제례를 지내는 건 왕권을 다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왕실이 솔선수범의 효를 지킴으로써 민족 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가들이 뛰어난 공간 창조 예술성을 찾아볼 수 있는 종묘. 이곳에서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대제가 열리는데요.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닌 전통적 의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고 2006년에는 그곳에서 거행되는 종묘제례와 제사 때 쓰이는 종묘제례악이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전통 건축물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 이렇게 유형과 무형의 세계 유산이 한 곳에 모인 종묘와 종묘대제는 6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실의 역사이자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선왕에게 제사 지내는 최고의 격식과 검소함을 건축 공간으로 구현한 종묘. 이곳에서 펼쳐지는 장중하고 엄숙한 제례가 아름다운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로 600년 넘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 놀라운 전통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5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조선 왕릉이 엄격한 유교 정신의 전통과 철학을 담고 있듯이 시대를 막론하고 왕의 기운이 깃든 무덤은 당대 최고의 문화예술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국정운영의 철학과 정신이 압축되어 있는 생생한 역사의 발자국이기도 하죠. 물론 크고 장중한 왕의 발걸음은 국태민안 한 곳으로 향해 있겠죠.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 모두가 행복한 세상.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파도소리는 저에게 있어서 보물상자 같은 존재예요. 보물이 귀하잖아요. 귀하고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항상 무궁무진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느낌이어서 소리를 할 때 있어서 매번 귀하고 또 새롭게 여겨지는 부분에서 보물상자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국악인 프로젝트라고 이제 뮤직비디오 만드는 일이 있어가지고 안동까지 왔습니다.

서도 지역의 비나리라고 밤메기 비나리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 서도 지역에서 많이 잘 알려지지 않은 비나리인데 들으시면은 굉장히 서도 색채가 많이 묻어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그 진짜 비기는 사실 우리 소리거든요. 특히 김유리 씨의 서도 소리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소리고 김유리 씨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도 가슴 한쪽이 뭉클해집니다. 이만큼 그 진정성 있는 소리를 만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서도소리를 처음 접하게 된 건데 12살 때였는데 그때 처음 배운 노래가 수심가였고 또 민요로는 이제 남봉가를 배우게 되었었어요. 그때는 그게 경기 소리인지 뭐 서도 소리인지 알지 못했었고 뒤늦게 아 내가 하는 소리가 서도 소리구나 이렇게 알게 됐었어요.

0: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의 한 장르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서도의 이제 재담소리라고 분류를 해요. 서도소리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가 또 안일이처럼 이제 이야기도 했다가 또 소리도 했다가 혼자서 이제 연행하는 형태의 이제 한 장르죠.
1: 삼 부인의 배가 남산만해졌구나. 강호마 누라가 보여려 높은 난.
0: 아무래도 이제 소리의 깊이를 표현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서도 소리에 요성이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떠는 목기도 표현이 어렵기도 하고 그냥 노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정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고 싶은데 아직은 더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런 게 어려워요. 네.
2: 음악은 뭐 착하지 않나? 괜찮아.
3: 괜찮을 것 같은데 나한테 하면서 너무 뒤에 보고 싶은 거야. 뒤에 보고 싶은데 못 봤지.
2: 그래도 너무 작게 들고 좀 했으면 좋겠어.
0: 다른 소리도 좋지만 진짜 매력이 많은 것 같아. 내가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0: 만나기 전에는 이제 그냥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런 부분에서 더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고 그래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가슴이 아주 확 터이네.
2: 집에 와서 오늘 완전 기절할게. 근데 물 색깔이 어쩜 저렇게 몇 개나 되냐? 이렇게 바람을 맞는 일이 언제 있겠어. 이 나무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혼자만 했던 고민들을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거나 하면 이제 혼자서 이렇게 골똘히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은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니까 음악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약간 전우애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해나가는 그런 것도 느껴지고요. 네.

뭐 식임새나 뭐 이렇게 좀 테크닉적인 부분도 그렇게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 내면을 담은 깊이를 이제 표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내면의 그런 깊이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좋은 소리꾼이 되고 싶고 서도 소리 하시면 또 많이 또 낯설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들어보시면은 다른 노래와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이 또 그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한국 음악론 수업이었거든요. 19세기, 20세기 음악 어떻게 지금까지 변해왔고 흘러왔는지 그런 것도 공부하는데 재밌어요. 되게 몰랐던 것도 알고. 네.
1: 올라가거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균등하게
2: 삼가 이렇게 다 내서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1: 배려가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소리도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그게 그 소리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소리에도 나 자래가 아니라 정말 이 음악에 대한 자기가 배웠던 것에 대한 전달력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3: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그런 소리꾼 말고 자신의 내면으로서 깊이 있게 소리할 수 있는 이제 소리꾼이 되는 것이 또 목적이고 나의 이야기를 이제 어떤 이야기로 풀어서 어떤 또 창작물을 만들어서 또 대중에게 선보이고도 싶고 무엇보다는 저 사람 소리도 잘하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도 듣고 싶어요.

0: 크게 잡아드렸어.
1: 어디 보자, 어디. 허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가 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터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2: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1: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 국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2: 아니요, 내 배 따보면서 갈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2: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2: 대선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갈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탐악원 성주인군 성현우 백수 질궁부가 나에게로 발라 무고히 저게 안쓴들 일고 공기가 없었으니 소태도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달라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넘어서서.
1: 이놈, 네 말이 당치한 말이로 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당수병즉 설문응원어 신수병즉 기불능 정어고 간수병즉 꿈을 응시라 간이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부느냐.
2: 예! 소태가 어르리라 소태가 인즉 원련정기로 삼겹쌉더니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둘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떨는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반촌에 배다 꼭꼭 싸서 진노로 쟁쟁동여 의조석상 계수 나무늘은 매고 공하유수복에 변해

0: 말이 거짓말이로 하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대 장은 탄을 막아 엄난히 띠가 어찌 관을 내고 누리고 임은 출입을 한단 말이냐.
1: 대왕 터지래.

머리가요 우리 연도하고 대왕 옥체에는 희돌이 번쩍번쩍 서태 몸에 난 털이

0: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죠.
0: 어디 보자.
1: 자.

마음이 지라도 망상 우동 국밥.

0: 아이고, 그 못된 그냥 놀보 새님이 우리 착한 흥분의 식구들을 다 쫓아내버렸으니 오메 원통하고 참말로 그냥 어? 내 그냥 가슴이 그냥 미어터지네 그려. 이럴 때는 내가 후련하게 뭐 노래라도 한 마디 해야 되는가? 어? 어? 꼬만 무정한 꼬마 날과 무슨 원수 들어놓고 잠든 나를 깨워.
1: 어째 오늘따라 아랫배가 보글보글보글 끓어서 성질이 머리끝까지 난다냐. 어떤 날에 딱 이런 날이야. 이런 날에 내 앞에 어떤 놈이 딱 으긋장나게 걸리는 날에는 손모가지를 부러뜨려가지고 뭘 달라고 하든지 뭘 얻으려고 하든지 간에 그 입을 탁 막아볼 판이야. 에이, 마당새야!
2: 예.
1: 그 대문 잘 걸어 잠그고 피질 싹싹싹 잘하고 있냐?
0: 해요, 지금.
1: 저놈이 저 주인놈 말하는데 해요, 지금. 이게 뭔 이런... 마당 똑바로 쓰라!
0: 예.
1: 로봇 청소기를 살까 보다 그냥.
0: 오메 저 씹어먹을 놈의 인사가 아침부터 뭐라고 그냥 씨부렁거리는지 모르겠네. 그나저나 쫓겨나질 우리 흥부작은 새님 이 엄동설안에 어린 도련님들 데리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다. 에휴 불쌍해서 어쩔거나.
3: 오메
0: 아이고 흥부 작은 새님 앉으시게라오. 아이고 그동안 기체 편안하시며 아씨 도련님도 다 무고신지요.
2: 오냐 마당새야 그동안 잘 있었더냐.
0: 예.
2: 그래 큰애님 성정은 좀 어떠시며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0: 아이고 말씀도 마시게라오. 서방님 쫓아낸 후로는 그냥 성질이 더욱 개떡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재산을 모셔도요 그릇에다가 음식 대신에 돈을 담아놓고는요 소리랑 과실이랑 어포 육포 인절미랑 어전 육전 편적산적 생선이랑 오색탕이랑 말끔히 지를 붙여 어동육소 홍동백서 자포구에 분양재배로 그냥 재산을 지낸 다음에는 엽전만 골라갖고 그냥 계속 다 대고 쪼르르 넣는답니다. 많이 들어가시다가는 몽둥이 찜질을 당하기 식상이니 그냥 도로 건너가시면 좋고.
2: 아이 놈아 어쩌면 여기까지 왔다가 어떻게 형님 안 뵙고 간단 말이야. 내 형님 좀 뵙고 가마.
0: 아이고 그거 저렇게 녹록하지 않단 말이야.
2: 아니 마당새야 내 형님을 좀 뵙고
0: 가. 아니야
2: 모르겠느냐.
1: 뭐냐

0: 시끄러워.
1: 아이고, 형님.
2: 아이고, 이게 누구여? 내 사랑하는 아우 흥보 아닌가?
1: 예예예, 형님.
2: 어째서 우리 집을 찾아왔는고?
1: 아 예. 아 그동안 평화하신지 무난히나여 죽고자 왔습니다, 형님.
2: 무난이고 문 바뀌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 우리 사이에? 편하게 말을 해, 편하게 어서 말을 해.
1: 예예예, 예, 예, 형님. 아. 실은요. 어? 피난!

0: 짜고짜 비단이단 뭔 말이오?
1: 그지에 저녁을 굶은 처자 어제 아침을 그저 입고 어제 저녁도 굶은 처자가 오늘 아침도 못 먹었으니 만석군 형

0: 한양만 줍시오. 그도 참 묻으시면 식은 밥이나 싸대기나 지게나 봉근겨나 한 가지만 초시여도 여러 날 굶은 처자들을 구원하여 살리겠느냐. 형님
1: 그려
0: 덕분에
1: 아이고, 형님. 아이고, 일어나, 일어나. 아, 뭔 노래 이렇게 성음을 다글다글 넘어서 한다냐.
0: 아이고, 형님.
1: 아이고, 그렇게 어려웠어?
0: 예, 형님.
1: 아이고, 그러면 진즉 나한테 부탁을 하지. 아이고, 예. 그래서 뭐 하나라도 달라고?
0: 예, 예, 형님.
1: 그러면 저, 너 볼이나 좀 타가지고 갈래? 아이고, 큰일
0: 났네. 볼이요?
1: 그 볼이 어때?
0: 아이, 보리는 곡식이 아니오니까 그저 맛이만 주시옵소서. 많이만.
1: 예. 많이만 알았다.
0: 예, 형님.
1: 마당새야!
2: 예, 예.
1: 그 대문 털어 잠그고. 예? 그 창고틀 가면은 박달 문둥열라고 쳐는 건물 하나 있느니라. 가져오니라. 야, 오, 이거
2: 어떡하냐.
1: 이거 우리가 이거 말고 왜 어떡하냐. 이놈!
0: 예, 형님.
1: 예, 이놈아, 만들어라. 부모야 살았을 때 너와 나와 형제라고 키웠던 일을 너 혼자 잘할 것이다 이놈. 잘난 척 하더니만 이제 와서 달라더니 돈 달라 쌀 달라 나락 달라 재물 달라. 이놈이 나한테 준 게 그동안 아유, 뭐가 있느냐. 어? 내 망치리만 자주 해가지고 그냥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0: 이리 와 이리 와
1: 오늘 내가 오늘
0: 아이고, 형,
1: 이놈 있다
0: 아이고,
1: 이리 와. 야, 야 이놈아
3: 아이고,
0: 이리 와
3: 이리 와.
0: 아이고 영주씨, 아이고 영주씨 사람 좀 살려주시오. 아이고 영주씨,
3: 몸에 남녀가 유별인데 어디를 만지고 날려.
0: 아이고 영주씨,
3: 천국을 갖다 맡겼든가 맡겼어. 아이고 지겹다. 아이고 지겨. 아이고 개집은 잘 잡제.
1: 아이 마누라.
3: 정말로.
1: 아이 저기.
3: 아이고 지겨워.
1: 봤지? 너가 올 곳이 아니여. 그만 잊어버리고 썩 처리 가 이놈아! 꼴도 보기 싫은.

보금찾지 어디서 보았소. 차라리 아주 죽여

0: 그쵸옵니다. 아이고 형님.
1: 아이고 형님. 아이고 장사방님 잠깐만요.
0: 오냐봐요.
1: 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럴 때 좋은 일 한번 해보자. 나머지 무슨 살면서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쓰고 싶어도 안 쓰고 커트랑 태국 마사지 한번 안 받아보고 노래방 한번 안 가보고 돈 사고 밭 사고 집 사고 장가 들라고 내 40평생 모아둔 돈 이럴 때 쓰지 언제 쓰겠냐. 아이고 장사님 이거 가지고 가세요. 쌀 사고 고기 사서 마님들이랑 도련님들이랑 배부르게 드시게라.
0: 마당새야, 내가 이걸 받을 일이 아니지만은 당장에 집에 가서 먹을 양식거리가 없구나. 내 오늘 이거 받는다마는 다음에 내가 후에 갚아주마. 마당새야,
1: 남은 돈으로는요
0: 뭐냐?
1: 또 전기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가시다가 옷도 한번 사입고 그렇게 하시오.
0: 천원 가지고? 뭐냐? 아무튼 고맙다.
1: 어서 가시게라.
0: 그리고
1: 다시는 이놈의 식구도 고지 마시오.
0: 뭐냐 마당새야.
1: 얼른 가시게라.
0: 여기
1: 얼른 가시게라.
0: 여기
1: 이도 돌아오지 말고 가시오. 얼른 가시게라. 아유. 아니 저런 못된 년놈들이 있는가. 야 이 년놈들아, 어메 귀신들은 뭐든가 모르겠어. 이럴 때 좀 안 잡아가고. 여러 귀신네들 지금 뭐 하세요? 빨리 와서 우리 놀부 놈 좀 잡아가시오. 제발 좀 잡아가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제 비나이다 부처님 제 비나이다.

0: 제발 좀 잡아가시오. 제발 좀 잡아가시오.
1: 제발 좀. 마당새! 야 이놈아! 마당이나 깨끗하게 쓰려고 그랬더니 뭔 누구를 잡아가라고 노래부로 난리여?
0: 저 흥보 작은 새님이요.
1: 뭐? 흥보? 왜?
0: 아 새님을 귀찮게 함께 귀신 보고 잡아가라 봅시다.
1: 그려 그려 옳은 말 잘한다. 그려 그려 속이 다 시원하네.
0: 속 시원했어.
1: 아 그래 시원하다고? 깜짝이야 저놈 그냥 이놈을 그냥 막 승... 야 이놈아 이놈이 빗질을 성의 없이 깨작깨작 하고 있네. 똑바로 하시라.
0: 아쉽으라고 안 해요 지금.
1: 하여튼 싸그리 뭉탱이로 날아간 게 좋구만. 왔다가 야 이놈아 어봐 야 이놈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빗질을 하다가 문질 생겼냐? 왜 이렇게 빗질하고 난리야?
0: 아따 새님이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요. 개무는 이반복네요 소지하니 반복 추리로구나.
1: 이제는 하인까지 성음이 다글다글하네. 아이 너 지금 뭐라고 하냐? 개문안이 반복돼요. 뭐라고?
0: 아니 이게 새님 안에서 밖으로 내어 쓸면은 복이 나가고 또 밖에서 안으로 쓰러들면은 그냥 복이 그냥 고야. 아 들어와서 그런 말이에요.
1: 옳지. 너 말 한번 잘한다. 그러니까 예. 네가 빗질을 꼼꼼히 해야 복이 많이 들어올 것이오.
0: 그러시라.
1: 그러니까 열심히 안으로 이렇게 쓰려.
0: 그래요. 새님 날랑은 빗질을 하려는 게 새님은 독부자라고 이렇게 안을 쓰셔.
1: 그래 그래 내가 예. 받을게. 자, 열심히
0: 옷 벗어. 새님 복 들어갑니다요.
1: 복이다 복이다.
0: 복 새님 복 들어갑니다요.
1: 아유 제 복이다.
0: 어메 어메 어메 어메
1: 야 이놈아
0: 어메
1: 왜 이놈아 마당새가 빗질하다 간정이 뒤집어졌냐. 왜 연병 날려.
0: 새님 큰일 났어.
1: 왜
0: 박질한 놈이 그냥 콩한쪽을 물고 단밖으로 날아가는데 어쩔 거라. 잡을 거라 안 말 거라.
1: 야 이놈아 콩을 물고 들어오면 몰라도 잡고 나가면 다시 잡아야지.
0: 그러지라. 대님 저쪽으로 합니다요.
1: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저를 잡아 잡아 잡아. 아따가
0: 대님 저쪽으로 합니다.
1: 어디 있어. 아 저 잡아라 저 저거 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대님 이쪽으로 합니다.
1: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0: 가자. 어메 새집 배급박에 붙어 있네. 여러분 박치 새끼.
1: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충남 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삼파릇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 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 아리랑제입니다. 정선 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광축제로 여성 꼭두새의 바우더기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채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 이분 위기.
4: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2: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고 그 중에는 나만의 소리가 있다. 소리에는 전통이 담겨 있는데 그 전통은 시간의 흐름 따라 변한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지는 순간 세상은 이미 변화했다. 한국 전통 악기로 자신들의 음악을 만들어 연주하는 이들을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알아보았다. 전통과 현대의 통합을 넘어 소통으로 나아가는 우리 음악인들의 세계 여행을 동행해보자.

여기는 북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라스팔마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유럽은 음악 열기로 달아오른다. 2018년 세계음악박람회 워맥스가 올해도 훈풍 속에 막을 올렸다. 1994년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돼 매년 유럽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월드뮤직 박람회 워맥스에는 세계 각국의 페스티벌과 이벤트 기획자, 음반사 관계자들과 뮤지션들이 참석해 쇼케이스와 컨퍼런스를 펼친다.

0: 세계 음악 관계자들이 모여 공연을 만들고 보고 함께할 파트너를 구하는 곳. 음악 전문가라면 반드시 찾는 이 거대 음악 시장은 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이다.
1: A booking agency from Spain. Mm-hmm. We live in the south, in Andalusia, in Granada.
2: So how's everything? Business? It's good?
1: Yes, yes. We are happy. Yes, we making deals.
0: 월드뮤직이라는 단어는 1987년에 생겨났다. 서양의 클래식과 팝을 제외한 제3 영역의 음악, 즉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부터 재즈, 포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포함된다.
3: Womix is a platform for the music industry. There are several music markets that provide such a thing. In that type of musical working field, we are the biggest trade fair.
4: It's important to have a few events where you can have a good overview of what is happening worldwide.
0: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팀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음악 전문 관계자들 앞에서 무대에 선다. 이 무대에서 좋은 평을 받으면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해외 에이전시나 음반사와의 계약으로 이어진다.
5: 사실은 여기는 전 세계 음악 마켓의 전쟁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 총알로 하는 총이나 이런 무기를 쓰는 전쟁이 아니라 악기를 통해서
0: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뮤직 시장인 워맥스는 세계 제3음악의 각축장이다. 이 무대에 선다는 건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아주 작은 나라지만 음악으로 세계를 감동시켜 자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참가자들 중 유독 주목을 받고 있는 루시베라의 경우 가창력 외에 전통과 결합한 독특한 음악 세계를 표방하고 있다.
6: O ritmo é parecido com o ritmo que Cesária estava a cantar, mas o que é diferente em a pessoa, o tom tem uma maneira de dançar, uma maneira de estar na palco que é diferente, então isso com o chá que é aquela.
0: 올해 한국 대표로 선정된 타악기 주자 김소라. 국내 최초의 뮤직 마켓, 울산 아시아 퍼시픽 뮤직 마켓 에이팜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워맥스에서 한국인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최근 국악 뮤지션들의 괄목할 만한 활약 덕분이었다.
7: And the Womix before it was Black String. I was really impressed. Really impressed.
0: 최근 한국 뮤지션들이 이곳 워맥스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김소라는 역대 최대 신청서가 수여도한 올해 한국 대표로 선발됐다.
8: 매년 한 1,300개에서 1,400개 이렇게 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뽑히면 이제 매 33개 정도만 딱 뽑혀요. 공식 쇼케이스로는 지금 거의 한 300대 1 정도 더 넘는 거죠.
0: 우리 전통음악의 독창성과 예술성으로 국내에서 호평받은 김소라는 한국 음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 위에 서게 된 것이다.
3: And Kim Sora is just an exquisite performer. She's so talented. She knocks me out when I see her live.
9: 막상 선정이 돼가지고 다시 와 보니까 새로운 음악들에 대한 갈구가 되게 많은 축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타악기 연주자로서는 또 솔리스트로는 처음 선정이 된 거라서 좀 보람도 차고 좀 얼떨떨한 마음도 있고.
0: 영국 남쪽 끝 해안 도시 이스트보운에 한국에서 온 4인조 밴드가 등장했다. 검은 고와 모든 걸 흡수하는 블랙이라는 의미로 만든 이름 블랙 스트링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송라인스 뮤직 어워즈를 올해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게 돼 영국을 방문했다. 2011년에 결성된 블랙스트리.

0: 링은 검은고 주자 허윤정을 중심으로 결성된 4인조 밴드. 3명의 국악인과 재즈 뮤지션 1명의 조합은 시작부터 이색적이었다.
1: 잘하죠.
2: 정수 씨가 조금만 이쪽으로 오케이.
3: 저희 공연을 처음 한 곳이 바로 런던 재즈 페스티벌이었습니다. 2012년도였는데 6년 만에 또 이렇게 좋은 일로 다시 방문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0: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국악계와 재즈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블랙스트링. 동양과 서양의 악기가 만나며 그들의 음악 역시 국경을 뛰어넘었다. 블랙스트링은 시간과 공간, 문화와 사상까지 경계를 허물며 넘나드는 현대의 시대정신을 음악적 감수성으로 승화시켰다.

0: 나에게 익숙한 나라는 문화적인, 음악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과 더하기,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제가 어떤 음악을 하는 것이 또 올바른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같이 섞어서 예술적인 결과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통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1: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도시 런던. 다양한 언어와 인종이 섞여있는 만큼 가장 큰 월드뮤직 시장이기도 하다. 2018년 10월 20일 송라인스 뮤직 어워즈. 블랙스트링 멤버들이 수상과 기념 공연을 위한 리허설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2: 헤이, 헬로.
1: 송라인스 매거진의 편집장이 반겨준다.
2: Very good to have you here. I hope that next year I can come and,
3: yeah.
2: and
3: you know. You did a great choice. Choose the black street this hour.
2: Of course.
1: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월드뮤직 전문지 송라인스는 세계의 다양한 컨템포러리 음악과 월드뮤직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국제적인 음악 전문가들의 리뷰와 비평으로 정평이 나 있다. 송 라인스 뮤직 어워즈는 대륙별로 수상팀이 다섯 팀인 만큼 무대 리허설도 밴드별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그동안 월드뮤직의 대세는 아프리카, 라틴, 인도 음악이었다. 그러나 점차 월드뮤직이 하향세를 보이며 그 틈새에 한국의 국악 밴드들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이 아프리카와 가까운 만큼 아프리카 음악이 유럽 시장에서 대세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4: Yes, because it's a melting pot of different styles of music. We thought as Mukumba to just kind of like fuse our own traditional styles with these sounds also that we grew up listening to so we can create our own sound that we appeal to young people and also older people.
2: Thank you.
1: 한국 팀으로는 최초로 수상 무대를 장식하기에 그 어떤 무대보다 책임감이 느껴질 것이다. 각 분야에서 저마다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바쁜 활동 중에도 틈틈이 모여 즉흥 연주를 하고 곡을 만들며 공연을 해왔다.

0: 계속 해외에 문을 두드리고 투어를 잡고 좋은 공연들을 잡고 또 좋은 리뷰를 얻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그러면 해외에서 좋은 공연 리뷰들이 나오고 이런 게 막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1: 아시아그룹 최초로 독일의 세계적인 재즈 레이블 ACT에서 음반을 낸 블랙스트링.
2: They have a way of bridging the gap between traditional music, which I think Western audiences find perhaps challenging and difficult to approach, and with their sort of jazzy approach to their music, I think they really speak to a wider non-specialist audience.
1: 밤이 내린 런던에 Song Lines Music Awards를 축하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시상식을 앞둔 지금 가장 흥분되고 떨릴 사람들은 바로 이 시상식의 주인공들일 텐데.
3: Congratulations.
1: 대륙별로 총 다섯 지역에서 최우수 앨범으로 선정된 수상팀들이 무대 뒤에서 만났다.
4: Yeah, it's great. Yeah, it was
5: sounds great. Okay. Sounds okay. I was really impressed because Blackstring is really hard to do quickly.
6: And they sounded fantastic.
4: Yeah.
7: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Songlines Music Awards, but we've always put an event on like this since we launched the magazine back in 1999.
1: 지난 10년간 요요마, 크로노스 콜텟 등 세계적인 수상자를 배출한 Songlines Music Award 무대에 선다는 건 수상자에게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다. 그리고 한 무대에서 다섯 대륙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현장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 무대에 한국의 전통음악이 소개된다는 건 수상자는 물론 관객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우리의 눈과 귀는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8: The country is South Korea and the group is Blackstring. Yoon Jeong-hyo. They came up with an extraordinary bit of fusion between the Kamungo and the Northumbrian pipes. Please join me in congratulating Blackstring, winners of Songlines Asia and South Pacific Award.

0: appreciate for the friends of all over the world who love Black Springs music. And especially thank you for our ancestor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beautiful music they gave us.
1: Black String의 강점은 네 명의 연주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지만 각자 가진 소리도 완성도 있게 구현한다는 점. 그리고 거문고, 대금, 장구 등 한국 전통 악기에 서양 악기인 기타가 합쳐져 묘한 조화를 보이면서도 중심의 깊은 뿌리에는 한국 전통 음악을 굳건히 잡고 있다는 점이다. 관객들은 이들의 음악에서 전통과 현대의 해체와 조합을 발견할 것이다.

0: 스트링의 검은 날갯짓이 한국을 넘어 유럽에서 휘날리고 있다.
1: 3, 2, 1, go.
0: 서교동의 옛 이름

0: 잔다리를 따온 잔다리 페스타는 독립문화의 중심 홍대 부근에서 나흘간 펼쳐지는 인디음악 쇼케이스 페스티벌이다. 유럽, 아시아, 미주 등지에서 주목받는 신예 뮤지션 100여 팀과 락, 펑크, 얼터너티브, 일렉트로니카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 밴드 쇼케이스를 통해 해외에 가지 않고도 서울에서 세계 음악을 즐기며 그 추세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이 페스티벌의 장점이다.
1: 아프가이스타스페스트라는 쇼케이스, 가장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쇼케이스를 갔을 때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한국 뮤지션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도 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명씩 보내는 비용보다 우리 어차피 비용도 힘들고 그런데 그냥 델리게이트를 초청을 해서 우리도 이걸 하자.
0: 뮤지션은 쇼케이스를 통해 음악을 소개하고 음악산업 관계자는 뮤지션을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모색하는 음악 비즈니스 플랫폼인 잔다리 페스타에서는 무대 교류, 공연 부킹, 앨범 계약, 에이전시 계약 등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또 각종 컨퍼런스를 통해 국제 교류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점도 알아보는데
2: 요즘 비주류 대중음악의 범주에서는 한국의 아티스트 중에 개런티를 가장 많이 받는 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글로벌 음악 시장 안에서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선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고 그 과정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좀 같다는 생각.
3: 국악 같은 경우는 만들지 않고 계속 공연만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반이랄지 음원이랄지 영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크리에이티브한 무언가를 발현될 수 있는 지원 그리고 그런 활동을 만들어내는 분위기들을 조성하는 것,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여기 창의성 하나로 세계를 열광시킨 한국의 밴드가 있다. 피리, 해금, 검은고와 기타, 드럼으로 록과 헤비메탈을 거침없이 연주하는 이들의 이름은 짬비나이.

0: 감사합니다.
1: 2010년 결성된 잠비라인은 지난 3년 동안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150회 가까운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2: And I was like, wow, what's this? Because for me, it was the first time that I saw a Korean band mixing, like playing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and making rock music.
1: 워맥스 등을 거치며 국내에서보다 유럽에서 잠비나이를 먼저 알아보고 열광하기 시작했다.
3: When I first heard that we were signing a band from South Korea, I was like, "Whoa, that's new. We've never worked with I don't think we've worked with any bands from Asia." So I was surprised, and then when I heard it, it was unlike anything that I had listened to before.
1: 유럽을 열광시킨 잠비나이가 새로운 음반 녹음 작업을 하는 첫날. 해금 파트부터 시작했다.
4: 그 트랙 5번은 다음번에 템포 조절하고 난 다음에
1: 잠비나이 멤버인 이이루, 김보미, 심은용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01학번 동기들이다. 졸업 후 10여 년간 호흡을 맞춰왔으니 창작부터 연주까지 소통에 어려움이 없다.
5: 160에서요. 네.
4: 네. 네, 대면 얘기해달라고.
1: 1집과 2집의 파격을 경험한 세계 팬들은 잠비나이 3집의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텐데.
6: 3집은 이제 메탈 음악이 아닌 좀 어떻게 보면 포스트락 조금 무거운 헤비 포스트락 뭐 이런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좀 갈 것 같고 정서적으로도 좀 1, 2집은 공격적이었다면 이번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차분한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아요.
1: 이들은 국악기로 서양 음악을 연주하는 퓨전 국악 대신 자신들만의 락과 헤비 메탈을 만들어 연주한다.
5: 맨 마지막에 따리리라라 이렇게 끝날 수 없나 따리리라 하고 끝나니까
7: 아 진짜? 지금 방금 찍은 데서 반절 뒷부분에는 음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나마 그렇게 많이 안 짜그러진 것 같은데 앞부분이 조금 그렇긴 하거든?
5: 들어볼게요.
1: 작사, 작곡, 연주를 겸하는 이들은 깊이 있는 메시지와 무게감 있는 가락 그리고 거친 리듬을 한국 전통악기로 연주해 해외 팬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체화된 락 음악이 자연스럽게 독창성을 발현한 것이다.
6: 잠비나이 곡을 만들 때도 굉장히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죠. 그냥 드럼 베이스 사운드에 그냥 국악기를 섞는 게 아니라 국악 드럼 베이스도 어떻게 보면 국악의 그 특성을 해치지 않고 섞일까? 또 국악기도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국악 선율은 아니지만 국악기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선율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예, 중요하죠.
1: 영국은 팝과 락 음악의 본고장이다. 이곳 영국의 전형적인 인디 음악의 지원자인 사이먼 레이먼드는 벨라 유니언 레코드사 대표,

그가 좁은 골목에 있는 아주 작은 레코드 가게 문을 열었다. 이곳은 사이먼의 아지트. 그는 지금도 아침이면 오늘은 무슨 음악을 들을까 생각하며 신이 난다고 한다. 음악은 가슴을 울리는 무엇이고 음반 판매와 방송은 부산물일 뿐이라고도 한다. 벨라 유니온은 잠비나이의 앨범을 두 장이나 냈는데 사이먼은 잠비나이를 발견했던 2012년을 아직도 기억한다.

0: 포르투갈 리스본 공항. 1인 기획자 겸 작곡가 그리고 연주자인 박지한은 오늘도 시차 적응을 해야 한다.
1: 스웨덴에 갔다가 스웨덴 우살라에서 공연하고 이제 여기가 세 번째 공연하는 거고요.
0: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포르투갈 전통 대중음악 파두의 발생지다. 낯선 곳에서 그들의 음악을 접하며 자신의 음악으로 소통하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박지한은 한국 전통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며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 파두의 고장 리스본에서 한국의 정서를 알리는 것이 박지하의 미션인 셈이다. 박지하는 피리, 생황, 양금 연주자 겸 작곡가로 2010년 여성 듀오 수음으로 데뷔해 두 장의 앨범을 내며 활동했다. 2017년 솔로로 독립해 혼자 기획하고 공연하며 1집 음반 커뮤니온을 냈고 얼마 전 2집 음반 필로스도 발표했다.

0: she sent me the music of her solo project, Park Jiha, and I thought like, wow, this is again, I mean, she's such a fantastic musician, and it's beautiful. And I got her in contact with her European label, or the international label now, Glitter Beat. They were like really thrilled when I sent them the music, and again, they did a very good job on promotion when they released the album.
1: As we are really very happy with the release, with the sales, with everything, she was well accepted in our market. I'm sure we do the second album.
2: Park Jiha는 자신의 음악을 알리기 위해 기획사도 없이 혼자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예술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워맥스 등 해외 마켓에 진출했다. 이후 공연이 음반 발매로 이어져 이제는 해외 팬들에게 속삭이듯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지하. 사람들이 왜 자기 음악을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까?
3: 제 음악이 엄청 많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다양한 장르의 시장에서 계속 뭔가 선택이 되고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편성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2: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포르투갈 전통음악 파두의 역사를 되짚어 가본다.

0: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 바다를 향한 갈망과 떠나보낸 이의 기다림이 사무친 파도.
1: 여기 동그란 판에 이렇게 막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도 곡의 어떤 그런 음정들이나 그런 게 찍혀 있는 것 같아요.

0: 음악에는 인생이 담겨 있고 인생은 음악을 만든다.
1: It's all about Portugal and all about Portuguese roots, Portuguese identity. Even if you don't understand the language, you can, you are touched, you are sometimes deeply touched by the feelings, by the emotional message that music can transport. And fado is all about the message, it's all about the history.
0: Fado는 운명 혹은 숙명을 뜻하는 라틴어 fatum에서 유래한 말이다. 스페인의 지배 등 암울했던 포르투갈의 역사를 반영하듯 파도에는 향수와 동경, 슬픔과 외로움 등 민족 특유의 정서가 담겨 있다.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창법과 구슬픈 기타 소리가 한국의 판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애상과 닮은 듯도 하다. 끊임없이 위세의 침략에 시달렸고 일제강점기를 거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데다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박지하에게 포르투갈의 민족 정서는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0: 우리나라 전통 음악도 뭔가 이렇게 들으면 그 옛날 사람들의 한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빠두도 들어보니까 그냥 이 나라, 우리나라와는 또 다르지만 이 나라만이 가진 그런 어떤 정서나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1: 리스본 뒷골목에서 부르는 사랑 노래 파두를 들으며 전통이 면면이 흐르는 포르투갈의 오늘을 느껴.

0: 서로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음악은 그 시간을 줄여주는 좋은 도구가 된다.
1: It's beautiful.
2: You too.
0: Okay. 이제는 박지하가 리스본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차례. 박지하는 국악의 음계를 보충해줄 악기를 찾아 콘트라베이스, 색소폰, 비브라폰과 함께 커뮤니언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연주한다. 국악을 벗어난 음악을 만나고 싶었던 박지하가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는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제가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연주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0: 나의 이야기를 당신이 들을 때 우리는 교감한다.

0: 남산 한옥마을에 대금 부는 사나이가 나타났다.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그 소리를 따라 한옥으로 들어선다. 외국인들에게는 좌식이 어려운 만큼 한국 전통음악도 낯설 것이다. 그럼에도 열심히 듣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월드뮤직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 음악의 뿌리가 되어온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이 프로그램은 Journey to Korean Music.
1: 올해 11회를 맞이하는 Journey to Korean Music은 그한 약 140여 명의 해외 월드뮤직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 전통 예술의 해외 진출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2: So, and usually with this sort of event here, most of the people have, this is the first time they have been to Korea. So they are learning about Korean music, both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for the first time.
0: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가 만나는 것은 문화예술 교류와 산업을 이어주는 연결망으로 생산된다.
3: Thank you very much.
4: Yeah. How about April?
3: The year after maybe?
4: Yeah.
3: But it was really good.
4: Yeah.
3: But so praise was so good.
4: Yeah.
3: Your team is, everyone is perfect.
5: I was really surprised from the musicians. I was really happy to see talent people and the professional people, because I can see there is also at the beginning of the showcase there is people who are start to begin, but they are in good direction.
0: 저니 투 코리안 뮤직은 일주일간 외국 음악 관계자들에게 전통 쇼케이스, 루키 쇼케이스, 템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울 각지에서 한국 전통 음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내국인들에게 국악을 알리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다.
6: 많이는 듣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항상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되는 장르라고는 생각을 해요.
0: 이번 공모전에 신청한 팀은 모두 45개 팀, 그중 최종 11개 팀이 선정됐다.
7: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준에 두었던 건 뭐냐면 너의 색깔, 너의 목소리를 그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걸 갖고 와라. 저도 외국인 친구한테 들은 말을 똑같이 그들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향후에도 가장 경쟁력 있는 거는 어쨌거나 우리의 색깔.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을 베이스로 하지만 현대적 어법으로 풀어내는 그러나 매우 실력 있는 친구들이 자꾸 나가줌으로 인해서
0: Journey to Korean Music에서 올해 중점을 둔 분야는 신인들을 위한 루키 쇼케이스. 검은고와 시를 결합한 실험적 무대.
8: 미래 무서운 아이.

외국인들이 가장 흥미있어 하는 판소리. 양금, 베이스기타, 퍼커션으로 국악과 홍대 인디 음악을 결합한 팀도 눈에 띄었다.

키스 하워드는 영국 런던대 소아스의 음악학과 명예 교수로 한국학과 한국음악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의 방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악기가 진열돼 있는데 그중에는 한국 무형문화재 작품도 있고 북한의 악기도 있다. 그가 세계 여러 나라 악기를 비교하며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화려한 주법, 뭐 빠른 속주 이런 것보다는 이게 가진 소리 자체요. 전통 악기가 낼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소리들을 뽑아서 그것들로 지금에 맞게 지금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도 터칭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예술가의 몫이고 전통 악기를 하는 사람들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2018 워맥스 쇼케이스 준비가 한창인 공연장. 드디어 워맥스에서 한국 대표 김소라의 쇼케이스가 있는 날. 공연장을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1: Good luck.
2: You too.
1: Wish you the best of luck. And if it rains, it's going to be really good for you.
2: Yeah, because my title is A Sign of Rain.
3: Time, which is good. You can relax a little bit. You have half an hour.
0: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여야 공연에 차질이 없다.
3: So it's like a 5-second walk.
2: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0: 쇼케이스 전에는 악기 점검과 사운드 체크도 필수다. 라이브 무대인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최상의 공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악기 소리가 잘 맞지 않나 보다.
4: 선생님, 이쪽에 장기 모니터 좀 주세요. 하울링이 계속 되는.
0: 1600석 공연장에서 소리의 울림을 잡기는 쉽지 않다. 45분 동안 가야금, 피리, 타악기와의 협연과 장구 독주로 여섯 곡을 연주해야 한다. 보통 500석쯤 찬다는 객석이 얼마나 채워질까? 초조함은 무대에 오르기 직전 최고조에 달한다.
5: 거기가 라이브.
0: 타악기 협연으로 막을 열었다. 관객의 반응이 무대로 이어진다. 김소라는 9살 때부터 25년간 한국 전통 타악기를 연주해왔고 10년 전부터 해외 시장을 개척해왔지만 워맥스에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예리하다고도 할 수 있는 관객 앞에서 공연이 기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무대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 이 길을 걸어오면서 고대했던 무대가 마침내 끝났다. 공연은 어제의 일, 발걸음은 내일을 향해 나간다.
6: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길을 간다는 게 예술가의 아마 특권이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이 있고 한데 한 단계 지나갈수록 너무나 보람차고 성취감이 너무 커요.
0: 어제의 바다가 오늘의 바다가 아니고 오늘의 하늘이 내일의 하늘이 아니듯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한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창작자의 숙명이다.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7: 내가 누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음악을 시작했을 때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고 그것이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0: 보존과 계승이 공존해야 하는 국악계에서 고전과 현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비주류와 주류가 뒤바뀌면 어떤가.
7: 절대 누구 흉내를 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통이라고 하는 끈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전통의 옷에 나만의 색깔을 넣어 입는 것, 이 또한 국악이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 아니겠는가.
5: And Koreans when they come here also need to be Korean rather than thinking you know the West is much better and they must try to be more Western. So I think we've got to be anti-colonialist in music as in everything else.

한국의 대표적인 인형극인 꼭두각시노름. 남사당패가 목덜미를 잡고 논가는 데서 덜미라고도 한다. 그런데 발에 탈을 쓰고 하는 놀이도 있다는데 그게 가능할까? 한국의 전통 인형극 중에 하나인 꼭두각시노름은 과거 봉건시대부터 개화기까지 떠돌아다니던 직업적 유랑예인 집단인 남사당패에 의해 연유되었다. 꼭두각시노름은 포장막을 치고 공중무대를 세워 공연하였다. 탈춤과 함께 우리 고전극의 한 종류이면서도 주인공 박첨지의 일대기적 줄거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여러 손님들한테 그런데 발에 탈을 쓰고 하는 인형극도 있으니 이름하여 발탈. 발탈이란 한쪽 발에 탈을 씌워서 행하는 연희를 일컬으며 족탈, 족가면, 족무용, 발탈춤 등으로 불린다. 허수아비로 만든 인형의 머리를 발바닥에 씌우고 그 위에 저고리를 입혀 사람 모양 인형의 상반신만 보이게 한 뒤 조종하는 독특한 인형극이다. 그런데 반등신의 인형을 어떻게 발로 움직이는 걸까? 포장을 치고 그 안에 누워서 발만 움직이고 대나무로 양팔을 움직이게 된다. 발탈은 발탈꾼, 즉 인형배우뿐만 아니라 이야기꾼, 그리고 피리, 대금, 해금, 장구 등을 연주하는 악사들이 함께 펼치는 종합예술이다. 발탈꾼은 판소리, 민요 등 노래는 물론 지담에도 능해 다양한 목소리 연기로 인형 배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렇다면 발탈은 언제 누가 시작한 걸까? 발탈은 대략 1910년대 전후로 명창 박춘재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15살에 궁중에 들어가 고종 황제로부터 궁중연희를 담당하는 가무별감 벼슬을 받았다. 최고의 경기 명창이자 제담가였는데 당시 그가 펼치는 발탈 공연이 유명했다. 신문에 이동백, 임방울 등 당시 최고의 명창들과 나란히 박춘재 이름이 실렸다. 발탈은 박춘재를 통해 1922년 이동환에게 전수되었고 이것이 후대의 박해일, 현 보유자 박정임과 조영숙으로 이어져 명...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다소 생소하지만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발달.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79호로 지정되었다. 발달은 가장 창의적이고 해학적인 종합예술 중 하나라 해도 지나침이 없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2: 세, 넷, 뽀뽀가 좋아요.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굽이진 길도 경사진 길도 있는 그대로 지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유유자적 즐길 수 있는 곳.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맞는 꽃과 나무를 심어서 사시사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쉼터이자 사색의 공간.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죠. 일본 정원은 아기자기하게 예쁘지만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 나고요. 넓은 공간에 많은 건축물들을 들여놓은 중국 정원은 압도적이어서 어딘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인공적인 누각이나 정자마저도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선비들이 조성한 별서 정원인데요. 산림집과는 별도로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지어서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했던 곳입니다. 세속적인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꼿꼿한 선비의 풍류를 즐겼던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마을. 마을의 지형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라고 해서 닭실마을이라 불립니다. 바로 이곳에 조선 중기 주요 관직을 두루 지낸 권벌이 조성한 별서정원, 청암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제 권벌은 개혁정치에 앞장섰다가 비묘사와에 연루되면서 낙향하게 되는데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는 이곳에 비와집과 정자를 세우고 소박한 정원을 꾸몄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너럭바위에 우뚝 세워진 청암정. 푸른 바위처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직한 선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신선이 산다는 복례산을 형상화해서 지은 연못인데요. 돌다리를 놓아서 청암정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500년 이상 한자리를 지켜온 봉화 청암정은 사대부의 개인 거처를 넘어 안동 권씨 가문이 화합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간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별서 정원들은 대부분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인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 거리감, 그리고 경치 좋은 곳이 많다는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호남과 영남의 별서 정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기능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호남 지역은 지세가 완만해서 원림을 조성하는데 유리한 환경이고 정원을 생활 현장 가까운 곳에서 만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호남 지역의 정원은 휴식 공간이자 학습 공간으로서 지방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남 지역의 자연 환경은 호남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계곡이나 강변을 끼고 정원을 조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용히 은거하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컸습니다. 난간에 올라서면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곳. 경상북도 예천의 초간정 원림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원님을 갖춘 정원 중에서 유일하게 영남 지역에 있는 초간정 원님입니다. 조선 선조 때인 1582년 오랜 관직 생활에서 물러난 권문회가 고향으로 돌아와 금곡천이 흐르는 바위 위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권문에는 조선 중기 좌부 승지를 지낸 문신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둥 운부 군옥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책 한 권이 아니라 백과사전을 저술할 정도면

그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초간정은 주변의 월림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금곡천을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벽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방대한 백과사전 저술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초간정의 맑은 물소리와 탁 트인 경관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0: 초간정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맑은 계곡과 푸른 소나무 숲 사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바위 위에 올라앉은 정자 하나를 하늘에 띄운 듯합니다. 마치 바위와 정자가 본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죠. 초간정을 다녀간 많은 선비들도 주변 풍경을 예찬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조선 후기 문신인 청대 권상일은 초간정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시냇가 풀리 푸르디 푸르러 새 속에 물들지 않았네. 옛 성현들 남긴 향기 다시 사람을 가르치네. 속세 떠난 마음 천종의 녹봉을 사용하였고 작은 집 막완성되어 길이길이 봄이로구나. 성현의 춘추는 의리를 근본에 두었고 책상머리의 경전은 밝은 정신 지어내누나. 공손히 손 씻고 선조에 남긴 책을 펼치니 의기로운 마음은 정녕 시들지 않으리라.
0: 초간정은 자연 그대로를 조경삼아 정자를 앉힌 전통 원님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면서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정원 하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소세원입니다. 담양에는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요. 경치 좋은 곳도 참 많이 있죠. 소세원은 야트막한 동산 전체가 자연의 정원 같은데요. 소세원이라는 이름에서부터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깊고 맑을 소, 깨끗할 쇠, 깊고 맑고 깨끗한 정원이라는 뜻이네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시와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던 한 선비의 꿈이 담긴 곳. 소세원을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이름처럼 맑은 물, 시원한 바람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담양 소세원입니다. 1530년, 자연을 그대로 조경 삼아 정원을 완성한 사람은 조선의 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삼보. 그는 스승이었던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출세의 뜻을 포기하고 은둔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본거지가 바로 소세원입니다. 내원의 면적은 약 46제곱미터, 그러니까 1,400평 정도지만 정원이 자리한 바깥 숲까지 포함하면 수만 평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자리한 정자와 누각을 제외하면 인공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담하고 소박한데요. 그 배치도 자연의 일부처럼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소세원은 우리나라 전통 원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사계절의 정취가 선명한 소세원은 바람과 물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진 소리의 정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 풍류는 유난히 아름답네요.

소세원 중심에 위치한 광풍각은 계곡 가까이 세워진 아담하고 소박한 정자로 선비들의 사랑방이자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 이름처럼 소박하게 풍류를 즐기던 조선 선비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풍광을 바라보고 시조를 지으면서 눈일던 조선 사대부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광풍각 뒤에 자리한 재월당은 양산보가 조용히 책을 읽고 공부하던 곳입니다.

0: 이곳을 다녀간 선비들은 소세원의 아름다움을 시로 남겼는데요. 내부에는 시가 적힌 현판들이 빼고 갑니다.
1: 소세원의 모든 경치 서로 어울려 소세정 이루었네. 눈을 높이 들면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귀 기울이면 영롱한 물소리 들리네.
0: 전라남도 담양에는 선비들의 정치가 살아 숨쉬는 정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유독 유명한 정자들이 많은 건 호남 지역 살인 문화를 이끈 선비들이 많은 거였기 때문인데요. 소세원 외에도 식영정, 면앙정 같은 이름난 정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가는 담양 가는 길은 옛 선비를 만나러 가는 길이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소세원을 나와 짙고 푸른 원림을 따라 조금 더 위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수줍게 자리한 또 하나의 정자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안빈 낙도하던 선비는 또 누구였을까요?

보일 듯 말 듯 숨어 있는 정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명옥환이죠.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지었는데요. 담장 없이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자 앞뒤로 네모난 연못 두 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뒷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정자 앞, 작은 연못을 거쳐 다시 아래쪽에 큰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옥에 부딪히는 소리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배롱나무를 심어서 더운 여름날 화려하게 핀 붉은 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죠. 눈부실 만큼 푸른 산과 하늘 사이로 붉은 빛을 휘감은 꽃나무가 가득한 곳. 명옥혼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 아래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0: 세찬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의연하게 꽃을 피우는 선비의 절개를 닮은 꽃. 여름철 붉게 피는 배롱나무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늦여름에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부르고요. 정원이나 서원 같은 선비들의 공간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양반나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한여름, 100일 동안 피어나는 붉은 배롱나무 꽃을 보고 시인 이성복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환한 건축미를 지닌 정자와 누각, 옥구슬 같은 맑은 물소리와 배롱나무 꽃의 붉은 향연까지.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에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한 명옥헌은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원에 딸린 숲을 일컫는 원림이란 말을 정원 뒤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정원 안으로 들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원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산을 남에게 팔거나 양도하지 말고 어리석은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 것이며 후손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소세원을 만든 양산보의 유훈인데요. 그의 후손들은 선조의 유훈을 받들어 지금까지도 소세원의 원형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비 정신이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어떤 때는 애절한 소리를 내다가 또 한편 해학적인 소리로 양극단을 오가는 악기. 웬만한 국악에 거의 빠짐없이 편성돼 연주되는 악기계의 감초, 해금. 해금은 악기의 구조를 봐서는 분명 현악기지만 관악기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해금은 현악기일까, 관악기일까? 해금은 명주실로 꼬아 만든 두 줄의 현 사이에 말총으로 만든 활대를 넣어 문질러서 소리를 낸다. 이 현의 울림은 나무로 된 울림통을 거쳐서 외부로 퍼져나간다. 궁중음악, 민속음악, 그리고 근대의 창작음악까지 널리 쓰여 향악기인 것 같지만 악학괴범에 보면 당악기, 즉 외래악기로 분류된다. 해금은 중국에서 들어온 악기로 고려시대부터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증보 문헌비고에 따르면 악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 금부, 석부, 사부, 죽부, 포부, 도부, 혁부, 목부라 하여 8가지로 악기를 구분하고 있다. 해금은 검은고, 가야금과 함께 명주실로 만든 사부에 속해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악기의 몸통과 부속품을 모두 합치면 국악기를 만드는 8가지 재료를 모두 사용한 유일한 악기이기도 하다. 사부에 속하고 찰현악기인 해금. 분명 현악기가 맞는데 해금을 관악기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해금은

활대로 현을 긁어 줄의 진동으로 발생한 소리를 울림통을 거쳐 소리나는 원리를 갖고 있다. 활의 움직임으로 강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표현에서부터 강렬한 음량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줄을 뜯어 연주하는 가야금, 거문고 같은 발현악기는 현을 뜯거나 내리칠 때만 소리가 크게 나고 잠시 지나면 소리가 사라진다. 즉, 지속적인 소리내기가 어려운 데 비해 해금은 활대의 움직임에 따라 줄곧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악기와 유사하다. 예로부터 해금은 현악기와 관악기의 성격을 함께 갖고 관악합주와 관현합주에 모두 편성되었다. 현악기도 아니고 관악기도 아니라는 의미로 비사비죽이라고도 했다. 일부 문헌에서는 관악기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며 서양악기 분류법에 의하면 해금은 현악기에 속하기도 한다. 단 두 줄뿐이지만 연주 못하는 음악이 없고 현악기와 관악기의 장점을 포괄하는 특수성을 가진 해금. 그만큼 제주꾼 같은 악기다.

요가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몸과 마음을 차분히 다스려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요가 수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이자 요가의 시작을 열어주는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 인도에서 시작된 요가는 오늘날에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합한다 라는 어원을 가진 요가는 자세와 호흡을 조절하여 정신의 안정과 깨어있는 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수련법인데요. 이렇게 시작된 요가는 명상,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심신 수련 방법으로 지금도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가는 쉽고 단순한 운동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몸의 근육을 함께 단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 교정은 물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규칙적이고 깊은 호흡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다양한 요가 동작을 배우고 따라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삶을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체를 이완시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5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응용 동작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이번에는 무릎을 최대한 펴보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뒤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들어 올리고 발등 밀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 다리 한꺼번에 쭉 늘리시면서 어깨 펴주고 왼발 45도 오른발 앞으로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시선은 손끝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에 오른발을 뒤로 몸을 낮춥니다. 마시는 호흡에 들어 올리고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 눌러주고 이번에는 오른발 45도 왼발 앞으로 마시면서 두 팔 위로 쭉 내쉬는 호흡에 손 받아 왼발 뒤로 몸을 낮춥니다. 마시는 호흡에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들고 뒤꿈치 눌러주고 바닥 밀어내면서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셋. 고개 들고 걸어 들어오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머리 다리 쪽으로 숙여주고 무릎을 접고 마시면서 손 올려다 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첫 자세로 돌아옵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을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이번에는 무릎을 최대한 펴보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뒤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 다리 한꺼번에 쭉 늘리시면서 어깨 펴주고 왼발 45도 오른발 앞으로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시선은 손끝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우리의 하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카타사나와 비라바드라사나입니다. 의자의 앉는 자세와 비슷해서 의자 자세로도 불리는 우카타사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발 간격과 손의 위치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턱을 당기면서 호흡을 다 내쉬고 고개 들고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허벅지 안쪽이 많이 힘드신다든가 허벅지에 힘이 좀 없으시다면은 무릎을 조금 더 많이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시면서 하체를 좀 더 낮춰주면 효과적입니다.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을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자, 마시면서 손을 바닥을 짚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몸을 낮추시면서 숨을 내쉬고 마시고 가슴 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비라바드라사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왼쪽 서해부 앞쪽이 쭉 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뒷발에 발축과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면은 무릎을 최대한 다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도 많이 굽힐수록 효과적이지만 하체에 힘이 좀 부족하다든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펴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내려가 보고 호흡을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펴고 정면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틀어주면서 왼발 준비하고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워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한 근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을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3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0: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1: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0: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곧곧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0: 우리가 깨어 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도 끊임없이 활동하는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완화하고 내부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 심장을 쉬도록 도와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첫 번째로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션이나 블록이 있으시면 블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또는 쿠션을 등 아래로 놔도 좋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은 자세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바로 자세를 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블럭이나 쿠션 없이 다리를 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행법입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수직으로 세우지만 우선 손으로 허리를 잘 받쳐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요. 바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 동작 해보겠습니다.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봅니다. 턱이 몸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발끝 좌우로 손등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에 휴식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 장기도 미리미리 관리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1: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봅니다. 턱이 몸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2: 세, 넷, 운동을 좋아하는 운동을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2: 셋, 넷, 흥부가 좋아요. 흥부가 좋아요.

0: 앉을 때는 책상 밑으로,
1: 계단으로 가서,
0: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으로,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야외 넓은 곳으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도 대비하고 있었으니까.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을 지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 문화는 묵묵히 전통을 지켜온 이들을 통해 오늘까지 생생히 전해지고 있죠.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전통의 기준을 세운 명인부터 전통과 창조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창작자까지 다채로운 우리 전통을 만날 수 있는 삼성문화재단의 한국전통음악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공연의 예술감독은 이날치 밴드의 리더이자 드라마 정년이의 음악감독으로 백상예술대상 예술상을 받은 장영규가 맡아 전통의 깊이와 동시대 전통예술의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를 꾸며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전통음악의 기준이 되어온 명인들을 만나는 자리와 자신의 예술관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동시대 예술가를 만나는 두 개의 시리즈로 구성했습니다. 문화인 공감에서는 여성 국극의 맥을 이어가는 박수빈의 무대 만나봤는데요. 박수빈이 해석한 춘향전의 이몽룡,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온달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1: 오늘을 살아가는 전통예술, 새로운 공간에서 만나는 전통음악의 새로운 모습, 전통예술의 맥을 이어온 전통의 뿌리와 새로운 흐름을 만나다. 전통음악은 시대와 함께 흐르며 오늘의 소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는 전통의 기준을 만들어온 예술가들과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전통을 확장해온 예술가들이 있죠. 각자의 방식으로 전통을 이어온 예술가들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 한국 전통음악 프로젝트가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열렸습니다. 시대를 넘어 이어진 한국 전통음악의 본질을 만나고 전통이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질 우리의 유산임을 실감하는 자리인데요. 예술감독은 밴드 이날치의 리더이자 여성 국극을 다룬 드라마 정년이의 음악감독으로 백상예술대상 예술상을 받은 프로듀서 겸 작곡가 장영규가 맡았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평면의 경계를 넘어선 회화로 주목받는 현대미술 작가 윤학루의 작품을 활용해 전통음악을 즐기는 공간에 신선한 감각과 분위기를 더했는데요.
2: 일반인들이 전통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통음악 전문 공연장이나 특별한 곳에 가야 이제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는 공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두 공간에서
1: 공연은 전통음악의 기준을 세운 명인을 만나는 The Authority, 동시대 전통예술가를 만나는 The Signature 두 개의 시리즈로 구성됐는데요. 지난 9월 6일에는 3세대 여성 국극 배우 박수빈이 공연을 펼쳤습니다.